0: 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제가 또 문경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진짜요?
0: 뭐 게임 끝났지.
2: 선배님 고향이에요?
0: 고향입니다.
1: 잘 아시겠네요, 엄청.
0: 야, 근데 4살 때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동네 분들이 제가 또 문경 출신인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2: 맞아요. 그래서
1: 아니야. 누구세요?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TV 케이푸드 경북 에디션 문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함께 미션을 드릴 여러분의 왕자님 프린스 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함께 미션을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 분뿐만 아니라 한 팀이 더 계십니다.
2: 맞아요.
4: 그렇죠.
3: 네, 멋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을 때 더 많은 좋아요 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여행지에서 이쁜 사진, 영상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3: 자, 그럼 여러분들 문경 첫 번째 여행지 문경 석탄 박물관 가실 준비가 됐나요?
2: 네.
1: 그렇죠.
3: 그럼 가보시죠.
2: 예.
1: 가시죠.
2: Thank you.

0: 아시죠?
1: 신기하다. 아, 진짜 잘 만들어놨다.
0: 이거 진짜 같아.
1: 첫 출근할 때는 이제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갔대. 이게 실제로 쓰던 건가 보다.
0: 진짜 신기하다. 어. 근데 진짜 재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0: 어디를 어떻게 뚫을지에 따라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신기하다. 프린스님.
2: 안녕하세요.
1: 프린스님.
3: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0: 딱 나타나네.
3: 마크루 여러분들.
1: 예.
3: 잘 보셨나요?
1: 너무 좋아요.
3: 어떠셨나요?
1: 너무 신기해.
3: 미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미션 있어요. 네.
0: 벌써요?
1: 네.
3: 맞습니다. 이 미션에서 우승한 분께는 이따가 먹게 될 맛있는 식사에서 추가로 한 메뉴를 더 주문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3: 첫 번째 미션 나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인물로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을 연기한 배우는 이재훈 배우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이분입니다.
1: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분이?
3: 맞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0: 힌트를 받았는데 더 어려워졌네.
1: 그렇지, 이거.
3: 이 정도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제목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도하?
0: 박열.
3: 박열? 정답입니다.
0: 아니, 나 그래서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해서 이거 포스터 보니까.
3: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서 문경세제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1: 네.
3: 그러면 뭐 개인기라도.
0: 안 내면
1: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개인기.
3: 개인기요?
4: You say I do.
3: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경세제의 네 글자의 한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문,
1: 문,
3: 들을 문,
1: 들 문,
5: 듣다,
1: 경,
3: 경, 경사 경, 세, 세조 세, 제,
1: 제.
3: 고개 령.
0: 도와. 새가 넘어가기 힘든 고개?
3: 정답!
0: 오! 야, 진짜?
1: 와, 이걸 이게 뭐야?
3: 정확합니다.
1: 뭐예요?
3: 새도 넘기 힘든 험한 고개라고 해서 문경세제라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문경세제 아리랑을 들어볼 건데요.
0: 네.
3: 여기서 나오는 나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0: 나무? 됩니다. 나무? 나무?
6: 문경세제야 물밭을 나무.
3: 승우!
5: 물막 강나무.
3: 물막 강나무.
5: 네.
3: 땡.
0: 힌트.
3: 세 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나무까지 총 다섯 글자.

0: 땡땡땡 나무.
1: 맞네. 그러면
2: 어? 음악
3: 물
4: 감나무. 물맛 나는 감나무.
2: 물맛 감나무.
1: 물맛
0: 땡.
5: 승우.
0: 승우.
5: 물박 달나무.
0: 물박 달나무.
2: 박달나무입니다. 아, 박달나무야.
4: 박달나무.
2: 아, 왜 그걸 몰랐지? 박달나무.
4: 그러니까 왜 자꾸 여기다 싣고 나왔나 봐.
6: 이거 석탄 실었던 거고.
4: 대박 대박. 와.
6: 1963년 응성갱도 그날의 풍경.
4: 길이와
6: 총 깊이는 400km.
4: 길이는 800m인데 광부들이 그 석탄을 찾아서 4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래.
2: 와, 이렇게 사무실까지 여기 안에도 만들어 놓고.
4: 너무 넓고 크니까.
2: 멋있는 게.
4: 팔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나 봐요.
2: 아, 이게
4: 다이너마이트 뚫으면
2: 보면은 길이 되게 여러 갈래다. 아, 이게 그때 그 건물을 재현해 놓은 걸까? 아니면 진짜 여기였을까?
4: 진짜 이 부지에다가 재현해 놓은 거 아닐까?
2: 목욕 여기다.
4: 와, 맞아, 바로 맞아, 있네.
2: 어렸을 때 이렇게
4: 그래. 아. 그 머리에 계속 석탄 먹고 이러니까.
2: 그렇지.
4: 계속 머리 관리해줘야
2: 짧은 머리가 편했을 거야, 맞아. 저때 당시엔 저 정도 로션이 있었을까?
4: 아예 없었죠.
1: 없었을 것 같아.
2: 공용으로 쓰는 건 없었을
4: 것 같아. 공용으로 쓰는 건 없었을 것 같아.
2: 문경여행 여기는 저장각.
4: 와, 진짜 탕감 체험이네.
7: 문경에 이런 곳이 있다고?

0: 자, 먹읍시다. 명가. 일단은 매운탕집이니까 매운탕을 먹어야겠죠?
1: 매운탕 먹어야죠.
0: 매기 매운탕이 있고 잡어 매운탕이 뭘까?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잡어가 뭐예요?
2: 직접 잡는 거.

0: 안에 떡이. 안에 수제비도 있어서 아기들하고 같이 와도 맛있게 먹겠는데. 근데
1: 시원한데.
0: 민물이면 사실 좀
1: 신기해.
0: 비릴 것 같은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1: 여기가 조금 더 진한 맛이에요. 근데 막 그게 막 짜고 막 텁텁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눅진한 느낌?
0: 양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짜지 않아. 딱 그런 느낌.
2: 자, 마크로이 여러분.
0: 브린스!
3: 식사 맛있게 하고 계셨나요?
1: 네, 너무 맛있다.
0: 대박이다, 잠깐만.
3: 아까 짜릿한 역전승을 하셨던 승우님을 위해 특별 메뉴, 장어구이.
0: 우와, 대박이다, 어떡해.
4: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맛있겠다, 맛있겠다.
4: 일단 그냥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부드러워요. 넣자마자 녹아요.
3: 이 옆에 있는 영강 있잖아요. 이 영강에서 굽이치는 곳을 진남교반이라고 하는데요.
1: 진남교반.
3: 네.

문경 철로 바이크입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에서 석탄을 나르는 철로였지만 지금은 관광객을 나르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미션이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 코스를 돌면서 주위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자, 굴리세요. 굴려요. 그렇죠.
1: 상관 가는 그 철로였던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 길이잖아.
2: 네. 지금은 실제로 안 하긴 하지만.
1: 와. 아니 오히려 비가 좀 와서 물이 있으니까.
2: 물이 불어 있어 지금.
1: 어, 이게 유속이 보다. 와, 이게 조명도 아~ 되게 예쁘게 돼 있다.
2: 아, 잠깐만, 뭘 보라고 했는데?
1: 재밌게 즐기라고 했지 않아?
2: 그래, 그냥 보면 되는 거야.
1: 그래, 뭐 기억에 남겠지, 뭐 좋은 거는.
2: 빨라, 빨라, 빨라. 와, 와, 이거 재밌는데?
3: 다 온 거 아니에요?
1: 오빠, 이제 잡아야 돼요. 이제 잡아야 돼요.
2: 아니, 재밌어.
1: 진짜 재밌어.
2: 아니 비 와서 걱정했는데 비 와서 더 멋있었어.
1: 맞아.
3: 철로 바이크 내 재밌게 즐기셨나요? 아,
4: 너무 재밌었어요.
2: 아니 기대 너무 안 했는데 기대 너무 이상이었어.
3: 자 그럼 이번 미션은 네. 퀴즈로 나갑니다.
1: 네.
3: 레일바이크 타면서 나왔던 동물의 이름은?
1: 도화.
3: 정답. 도화.
1: 토끼.
3: 연습 문제였습니다.
1: 아,
3: 토끼 정답.
1: 아, 진짜?
2: 그렇지.
3: 토끼 정답.
2: 토끼 너무 쉽잖아.
3: 맞습니다.
1: 너무 그래.
3: 알고 계셨죠, 승훈님?
4: 알고 있었어요.
1: 거짓말하지 마세요.
3: 알고 계셨어요.
4: 몇 마리인지 막 물어볼까 봐.
3: 어?
4: 맞아요?
3: 토끼 몇 마리였습니까?
1: 도화.
3: 도화?
1: 다섯 마리.
3: 다섯 마리? 땡.
2: 짝수다.
4: 여덟 마리.
2: 어, 그래. 짝수야.
3: 여덟 마리. 확실하십니까?
4: 네.
3: 정답입니다.
2: 아, 짝수라니까.
3: 혹시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문제 나갑니다.
2: 네?
3: 토끼 이외에 있었던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승우님께서 한 문제 맞추셔서 1점 획득하셨고 이거 맞추시면 2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화.
3: 도화.
1: 조랑말.
3: 정답입니다.
1: 우와!
3: 정답입니다.
5: 우와! 어디 있었어요?
2: 조랑말 있었어? 이쪽에서 보는 게 좋다. 살짝 이쪽으로 쏠려 있지.
3: 이렇게 해서 도화님의 역전승. 도화님 2점 획득하셨습니다.
1: 와. 이겼어요?
5: 어디 그럼, 있었어요?
1: 그럼 저예요?
2: 자, 다음 문제 3점짜리 주세요.
3: 자, 문제는 없습니다.
2: 아, 뭐야!
3: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의 승리자는 도화님입니다.
1: 인생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4: 끝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1: 계속 오빠한테 진 거 알죠? 마지막 한 문제로.
2: 아, 그럼 당연히 3점짜리 있을 줄 알았지.
1: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3: 신동님께서 너무 아쉽다고 하셔서 계속 아쉽다고
2: 오케이,
3: 하셔서
2: 마지막 오케이.
3: 마지막 신동님의 역전극 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문경 약돌돼지는 진짜 돌을 먹는다. 하나 둘 셋.
2: 아 똑같잖아 다.
1: 아니 돌을 어떻게 먹어 돼지가.
4: 말도 안 되지. 아 지금 유혹한다.
3: 어 바꾸셨습니다.
2: 바꿨어요.
3: 신동님.
1: 아 잠깐만.
3: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2: 아이, 뭐야?
3: X입니다.
2: 아이, 뭐야? 아, 재미없어.
3: 약돌을, 약돌 돼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돌을 활용한 사료 먹고 자란 돼지를 약돌 돼지라고.
2: 아니었어도 먹게 했어야지.
1: 선배님, 돼지가 돌멩이를 어떻게 먹어?
2: 아니, 핥아 먹을 수도 있잖아.
3: 다음 문제는 3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1: 아, 역전극이다. 이거 역전.
2: 할 수 있어.
3: 약돌은
1: 네?
3: 문경의 특산 광물질인 거정석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2: 나만 오야?
1: 어.
3: 5입니다. 5입니다. 5입니다. 5입니다. 신동님, 3점 획득하셨습니다.
1: 처음에 솔직히 찍었지?
2: 아이 거정석 알죠?
1: 진짜요?
2: 그렇죠.
1: 거정석이 뭐예요?
3: 바위입니다. 광물질이죠. 거정암은 사료에 섞어서 먹고 자란 돼지가 바로 약돌돼지가 됩니다. 5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묶고 따블로 가!
1: 그래, 묶고 따블로 가!
3: 약돌돼지는 거정석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0: 질겨진다.
1: 진짜 나만?
2: 고기는 부드러워요.
0: 자, 5점입니다. 5점.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의 승리자는 바로 최인동님입니다.
1: 진짜 억울하다. 정말 진짜 억울하다.
0: 도화님 정말 잘해주셨는데 역전패를 당하셔서 좀 아쉬울 텐데.
1: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0: 맞습니다. 승우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두 분께서 대결에서 승리하신 분은 신동님이 드시는 특별 메뉴를 한 입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도전!
1: 도전!
0: 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 세 가지를 5초 안에 대주시면 됩니다. 시작!
1: 도화!
0: 도화!
1: 오미자, 약돌돼지, 사과!
0: 정답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아, 정육식당이네.
1: 준비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네. 진짜 참기 힘든 냄새와 소리와 이 비주얼이 지금 폭력적이야.

0: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이겁니다.
1: 얼마나 궁금하나?
0: 헤이푸드 1등.
1: 진짜.
0: 신동이 추천하는 신동 고향 문경에서 먹을 수 있는 약돌 돼지. 나 갑자기 텐션 업됐지.
1: 근데 찐이지.
0: 이건 찐이야.
1: 찐이지.
0: 이건 찐이야. 뭐 방송용 아니야.
1: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찐으로 나와버렸어.

0: 마크로이 여러분들?
1: 나 오셨어요.
0: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신가요? 네. 우리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1: 맞아, 저예요.
0: 추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 찬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골라보시죠.
1: 딱 보니까 육회 비빔밥 맛있었다.
0: 아, 탁월하십니다.
1: 육회 비빔밥 추가.
0: 약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200까지 넣어드리는 서비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제가 또 한 입만을 해야 돼서 제가 진짜 맛있게 한 입을 먹어야 되거든요.
1: 고추장 더 넣어요?
2: 더 넣어야죠.
1: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먹을 수 있어, 한 입에?

0: 문경 약돌돼지란?
1: 돼지계의 신동이다.
0: 아, 잠깐만. 내가 기분이 뭔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돼지계의 신동이다니까. 좋은 뜻이야. 자.
2: 문경 약돌돼지란? 보약이다.
0: 아.
3: 문경 약돌돼지란? 문경 그 자체다.
2: 아.
0: 문경 약돌돼지란? 별 다섯 개.
2: 아, 맞아.
0: 그냥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0: 진짜 멋있다.
1: 여기가 바로 문경세제.
0: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문경세제 입장.
1: 맞아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문경해설사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3: 반갑습니다.
1: 타임캡슐 광장이라고 돼 있는데?
2: 타임캡슐? 예, 저기는 이제 경북 개도 100주년 타임캡슐이라고 하는데 네. 23개 시군에 시군의 문화재라든가 현재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2396년에 열어볼 수 있는 문화 전수 사업입니다.
0: 2396년?
2: 예, 예.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빠른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오이죠.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지질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문경에다 매설하게 되었습니다.
0: 태종대왕 원태자실은 원자 네. 태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2: 성주에 태실이 있었거든요.
0: 와,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뜻깊다.
1: 400년 전 이들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0: 400년 전 선배님들 이러면서.
1: 꼭 400년 뒤에 만나요.
2: 진짜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400년 뒤에 여기서.
2: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경을 모두 여행해 봤는데 어땠어요?
4: 저는 일단 문경을 옛날
1: 아무래도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0: 맞아.
1: 문경세제는 교과서에 무조건 나와요.
0: 사회책 이런 데 무조건
1: 나와요. 맞아 맞아.
4: 근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네, 확실히 직접 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문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아,
1: 도안요?
0: 네, 저도 사실 되게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맞아. 뭔가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은 맞아. 느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경치부터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가족끼리 여행 오기 너무 좋은 여행지인 것 같은 거예요.
1: 아, 사실 시간만 되면 한 1박 하고 싶은.
0: 나도 조금 더 보고 싶어.
1: 다음에 카메라 없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아.
0: 진짜.
1: 우리 경북 문경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우리 다음번에 또 안동으로 갈 거예요.
0: 네, 안동에서 또 만나길 네. 기대하며.
4: 케이푸드
0: 경북 에디션
1: 문경으로 놀러오세요.

0: 가정 저희가 근데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 생각했는데 네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긴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안댕면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1: 사장님,
0: 남자예요?
1: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수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은 또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 친척이 어쨌든 조선시대 상궁 출신이고 네. 수락관 상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받아서 네.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마 여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설마 여기? 느낌?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1: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육개장!

0: 근데 여기 섭외
1: 안 될 수도 있어.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전현무 기획에서 나왔습니다.
0: 혹시 전현무 기획 아시나요?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3: 네, 오세요.
2: 아, 저희 그 둘 먹는 거 촬영해도 되나요?
0: 저희가 무계획으로 찾아온 프로그램인데
2: 맛집이라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3: 아 근데 저희는 아형 보시다시피 가기도 좀 하고 주차할 데도 없었고.
2: 네, 더 좀
3: 방송 한번 나가면 손님들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 못 드셔가지고
2: 차 없이 네, 오라고 자막을 넣어드릴게요.
0: 주차장 없다고 저희가 아로 주차장 따로 찍을게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2: 몰라요? 대전. 아 미국에서 왔어요?
4: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2: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조금 과장이 좀 심하시네. 예.
4: 저 예. 수술하고 왔잖아요.
2: 아유 아유.
4: 이거 드시고.
2: 이 식당 소개하려고 너무 맛있다고. 아, 근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5: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저희도 사람이 없어요.
4: 3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2: 네,
5: 3시에 마감.
2: 아 3시에 마감이에요.
0: 와 우리 샵. 마감할 때 왔네.
2: 아유,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네.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이구나.
5: 몇 분이세요?
2: 두 명입니다.
5: 네. 웃기당 한 가지라 두 분 네. 얘기하시면 그냥
0: 끝이에요.
5: 두 분씩 나오거든요.
2: 아 다른 메뉴는 없고요.
5: 예, 다른 건 없어요.
0: 어, 근데 아까 뭐 조선시대 예. 상궁이라고.
5: 예예. 예. 수락관 상궁이셨대요. 고모 할머니가.
2: 고모 할머니가.
5: 예예. 예.
2: 아, 그때 레시피 예?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5: 예예. 예.
2: 좋습니다. 그걸로
5: 예,
2: 주세요.
5: 그냥 두 개.
0: 네, 감사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성동에서 대를 이어서 육개장을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어머님은 76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어머님 고모님이 조선시대 순종임금 때 수락관 상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중 육개장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 눈여겨보셨다가 그걸 점수를 받으신 거예요.

0: 와, 너무 맛있어 보여.
1: 야,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저녁 장사를 안 할까?
0: 아니, 식당이 저녁 장사를 어떻게 안 하죠?
1: 그러니까.
2: 아, 난 기대 너무 되죠.
0: 빨리 나온다. 되게 심플하다.
3: 저희 육개장은 주 재료가 파하고 고기예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0: 근데 파는 원하시는 대로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국물하고.
1: 고기는요?
0: 저희는 고기도 돼요.
1: 고기도 리필해도 돼요? 예, 예.
2: 진짜로요?
0: 예, 예.
1: 공짜로요?
0: 아유, 뭐 이거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배불리 드시라고. 와.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0: 예.
1: 이봐, 네. 이게 리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0: 그래도 푸짐한 게 좋으니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세요.
1: 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전유무게 시즌4의 첫 끼입니다.
2: 첫 끼가 순종이 먹던 걸 먹네요.
1: 그렇죠. 왕 같은 한 끼를 여러분도 드시라고. 대신 차는 가져오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2: 아, 없습니다. 근데 육개장인데 일단 비주얼이 꾸덕해요, 거의.
1: 꾸덕해. 진해.
2: 어, 꾸덕까지 갔어요, 육개장인데. 신기하다. 아, 배고파.
1: 와. 진짜 진정으로 기품 있는 맛이로다. 경박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2: 이게 육개장이에요?
1: 그게 육개장이라는 것이다.
2: 내가 아는 육개장이 아닌데?
1: 이게 바로 수라상에 오르는 그 육개장. 아, 이게 레시피가 다르긴 하다.
2: 아예 다른데요?

0: 되게 보기보다 막 맵지 않지?
1: 아, 매운 건 전혀 없고 국물은 제가 본 육개장 중에 가장 걸쭉한데요?
0: 걸쭉한데 또 너무 막 부대끼는 진득한 맛은?
1: 맞아. 파랑 이런 것 때문에 진득해 보이는데 먹으면 또 진득한 맛은 없고 국물을 마시고.
0: 파의 식감이 완벽합니다. 너무 허덜덜덜하지도 않고 서걱거리지도 않고 씹을 때마다 풍미가 느껴지는 매우 알맞은 식감이다.
1: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2: 옛날에 수라상에 올라갔던 전통 궁중 육개장은 문헌에 보면 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대요.

우선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파를 제일 먼저 우룡경 시장 가서 사와요. 저희는 그날 그날 파를 가서 사거든요. 단으로는 한 30단 사요.

그러고 이제 고기는 양지를 쓰고 있어요. 양지가 기름이 많은 반면에 국거리로는 제일 맛있거든요. 고기를 솥에 안 치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한 6시간 정도 끓어야 돼요. 끓고 나면은 고기를 건져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뜯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게 저희 육개장의 특징이거든요. 육개장 국물은 고기 육수로 육개장 국물을 내요. 그 육수에 들어간 간이 있기 때문에 육개장 간은 고춧가루하고 소금 간 주로 하고 있어요.

0: 이제 서울에도 파괴장이 많이 있는데 서울 파괴장은 대부분 매워요. 파향도 나지만 고추기름 향 때문에 좀 묻힐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파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는 고추기름 하나 안 떠있어요. 깔끔해요. 국물이 기품이 있어. 그리고 파가 엄청 많아서 맛의 중심을 딱 파가 잡아줘요. 파의 단향도 있고 파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풍미가 와. 다른 육개장이랑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좋구만.
1: 그리고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기존에 알던 육개장에 있던 고기보다 훨씬 더 좀 질감이라는 게 덜 질기고
0: 고기를 절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1: 장조림 같은데 텁텁함은 또 없어요. 아예 다르다.
0: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식 육개장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1: 있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그러니까
1: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 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0: 파의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1: 그러니까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2: 아, 여기 사람들 밀려올 만하다.
1: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랑.
0: 깍두기 맛있어 보네. 아,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1: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0: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1: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0: 파 향에 중독이 되는 거야.
1: 아, 뚝배기 해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 아니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0: 사장님, 파 좀 리필하겠습니다.
1: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0: 파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파를 리필해야 될 거예요.
3: 리필 좀 드릴까요? 예, 예. 예. 네. 기다리세요.
0: 파가 맛있네요. 주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1: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3: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0: 예. 30단이 적은 거예요?
3: 근데 파만 주재료니까요. 익으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0: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3: 아, 그런가요?
0: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3: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네. 어머, 너무 많이 드시네.
0: 네네.
3: 파 좀 더 넣어서 드세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3: 많이 드세요.
0: 네.
1: 아멘.
0: 네.
1: 와. 야,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0: 이거.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1: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0: 깔끔하게.

0: 저는 와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요.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계속 쉼 없이 중독성 있게 들어가는 맛.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물리지가 않을 정도로 기품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분들이 막 이제 말씀하시는 김나박이 분들도 다 코러스를 해봤고
1: There's a lot of course. It was 12 years but there's 김나박이 and many other K-pop artists that you would know. 네.
0: 네, 뭐 성시경 선배님 코러스도 했었고
1: Even 성시경
0: 린 선배님도 했었고
1: 아, 네네 린
0: 진짜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1: 사실 다 나열하기가 어렵긴 네. 해요.
0: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무대 같은 네. 거 나올 때 항상 제가 되게 뒤에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제보를 많이 보내주세요. 아~ 아직도 너다 뭐 이러면서 담비님 아니세요? 이렇게 아~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1: So because she was the backing vocalist of so many K-pop musicians, people today still like. Sent her photos of her when she was acting as a backing vocalist for all these different musicians, take photos, screenshots of her, and send them to her as well. Well, you also worked as a vocal coach or vocal trainer for K-pop artists as well, right? Including Le Sserafim. We all know them. So which other artists have you trained? Le Sserafim 같은 K-pop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닝도 담당하셨던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가수들의 선생님이셨던 거죠? 또 몇 개만 얘기를 하자면?
0: 뭐, 아이브 친구들도 있고
1: 아이브?
0: 최근에 또 데뷔한 키키 친구들도 아. 있고 최근에 또 솔로 앨범을 낸 성한빈이라는 친구도 있고
1: uh-huh.
0: 뭐 그렇게
1: 아, okay. So many others and there would be Kiki and 성한빈 and the list would go on and on and on. All right. Well, moving on to your official debut moment then. What made you finally decide to sing your own songs and perform under your own name, 천단비? 그럼 오롯이 천단비라는 이 내 이름으로 발라드를 발표하고 노래하기로 결심한 계기도 궁금한데요.
0: 제가 코러스로 계속 그렇게 지내오다가
1: 네.
0: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이렇게 음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한번 노래를 들려줘 보고 싶다.
1: 네.
0: 만약에 되게 코러스를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네.
0: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네. 죽는다면
1: 네.
0: 나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1: 아,
0: 그래가지고
1: 오케이.
0: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1: 네.
0: 그래서 마음을 먹었었죠.
1: 아, 멋지십니다. Oh, okay. So she actually wanted to try something new for a change. She's been working as a backing vocalist for quite a while, like I said, 12 years, right? And it was a pretty stable job. It was paying her well, and there was no reason for her to leave it. But she thought to herself, at the end of her life, would she not regret not having sung under her own name? And that's when she thought she's going to just become an artist.
0: 하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1: 네네. First of all, she was very used to standing on stage. 네.
0: 어쨌든 무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알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1: 아, 그렇겠네요. 낯설진 않았겠네요.
0: 네.
1: 확실히. So because she was on stage for quite a while, she was quite familiar with the whole system on stage. 네.
0: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되게 많은 세션 분들과 이 관계자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어딜 가든 또 많이 반겨주세요. 어, 드디어 네가 네 앨범을 내고 무대에 서는구나 이러면서
1: 네.
0: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아직도 많이 도움 주시고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굉장한 도움인데요, 여러분.
0: 그럼요.
1: Oh, and because she worked as a backing vocalist for quite a while, she members the sessions and the people on stage as well, so they would welcome her and be truly happy for her because now she is singing with her own songs. Well, our Benny, one of our crunchers, is saying, do you have a favorite foreign artist growing up? 우리 크런처 베니가요. 혹시 이제 외국 아티스트 좋아하는 분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0: 외국 아티스트.
1: 네네. 잘하면서 뭐 좋아했던 아티스트.
0: 아, 잘하면서 좋아했던
1: 네.
0: 아티스트는 네네네. 저는 약간 휘트니 휴스턴,
1: 아~
0: 머레이 캐리 이런 분들 들으면서 자랐고
1: 아~
0: 제가 사실 약간 그 덕후의 DNA가 있어요.
1: 네.
0: 마이클 잭슨을 진짜 좋아했어요.
1: 아, 네, 마재님. 네,
0: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비디오 가게를 하셨었거든요,
1: 네네네.
0: 부모님이.
1: 네.
0: 근데 그때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맨날

0: Chandan B, thank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It is pretty early in the morning, and I'm sure it must have been difficult, but nevertheless, it was beautiful. 오전이라 이제 자주 노래 부르시는 시간이 아니실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 가지신 것 같아요, 담비님. 감사합니다. 예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1: 애쓰세요, 정말.
0: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계속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1: 네.
0: Let me read a few. Griffin Smith is saying, she's amazing. If I wasn't watching the live, I wouldn't believe she was singing live. Wow. 에이, 이 화면 보고 있지 않았으면 네. 라이브였다고 생각 못했을 것 같다고 음원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Benny is saying Wow, this is a lovely remake that she did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Thank you, Ben
0: Thank you, Ben 너무 좋은데요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Alright, First Bill 오빠 is saying Wow, so glad the teacher decided to come from behind the desk What a voice Wow, that is a beautiful comment 어,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앞으로 나오시길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어, and Luke Un is saying, 아, 언니, you're so beautiful, you, you.
1: 어? 화장해가지고 그러지 마잖아.
0: 너무 아름다우세요.
1: Thank you.
0: Thank you. And 선길 is saying, one more song, please. I love her voice. 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한 곡 더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많이 이렇게 계속 남겨주시면 한 곡 더 할 수도 있어요.
0: Oh, yes. Leave us lots of comments and she will sing one more song for us. So to keep leaving us those comments and we'll move on to our talk then. Now, next, let's listen to one of your self-written songs, okay? As an artist, it's titled I Hope. 자, 이번에는 담비님의 자작곡이죠. 그대의 밤 나와 같기를 잠시 들어볼게요.

0: person.
1: Well, that was yet another beautiful live performance. And I actually imagined myself like thinking about the person I love before falling asleep. And I felt that, I guess, warmth.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얘기해 주신 바대로 이제 자기 전에 잠들기 네. 전에 아 나랑 같은 마음일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것 같은 이 곡이
2: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마음 써가지고 들어주시고
1: 아, well, we have Cruncher sending in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nnah K is saying that voice is pure healing. 아, 그냥 힐링이다. 힐링 그 자체다라고 해주셨고요.
2: 네.
1: And Contalu is saying her voice is so warm and emotional. 너무 따뜻하고 또 감성적인 목소리다라고 해주셨어요. And Thomas is saying I'm falling in love with her voice.
2: Thank you.
1: 정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도 I'm falling in love with her voice too. All right. Well, we want to continue our talk with her though. 이제 대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All right. We can't leave out your latest single. I wanted to talk about this. Your latest single,
2: 네.
1: A Longer Dream. It was released in March of this year, 맞아요. right?
2: 네네.
1: 올해 2026년에 3월이죠. 어, 따끈따끈한 최신 싱글이잖아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긴 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very, very nice. I love the lip sync too. On top of it. Well, could you tell us what the song is about?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간략해 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제가 작사에 참여를 한 곡인데요.
0: 네네.
1: 곡 소개를 하자면
0: 네. So she wrote the lyrics, like participated in the lyrics.
1: 발라드 곡인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했어요.
0: 아, 네, 네.
1: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영원한 이별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무섭기도 하고.
1: 네.
0: So ever since she was young, she had that strong fear for death because she thought about it. And death would mean you have to say goodbye to everyone that you love, right? Forever.
1: 그래서 이 영원한 헤어짐이 헤어짐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0: 네.
1: 우리가 각자 그냥 되게 긴 잠을 자면서 긴 꿈을 꾸다가 다시 만나는 거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게 행복해지더라고요.
0: 오, 그 두려움이 살짝 네. 덜어지는
1: 그런 오. 마음을 담아서 쓴 곡입니다.
0: 네, okay. So it actually is a song about that fear of death she had. But if she thinks about it as a long sleep, like a long dream, and you would eventually meet your lovers again after that sleep, and thinking about it like that, her fear to towards death sort of went down, and that's what this particular song, A Longer Dream, is about. All right. Well, was there anything, I guess, you paid attention to when expressing the emotions of waiting through this song? 그럼 이 기다림,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표현하셨는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1: 이 가사에서 우리가 평행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딘가에 나랑 지금 똑같은 속도로 같이 지내고 있다가
0: 네.
1: 우리가 이제 언젠가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자
0: 아~
1: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0: Oh, okay. So she imagined a world where you have that your lover waiting in the other side, like the parallel theory, right? And you would spend your own time, and eventually you would meet them in the end. There is that moment when you will meet, and that's how she, I guess, expressed that feeling of longing and waiting through this song. All right, interesting. Well, you've also had a busy year, you know. You appeared on Immortal Songs, a Korean music competition show, and you were there with actually comedian Kim Shin-young winning the final round as well, right? Well, congratulations. How did it feel, though? Yeah.
2: 올해 유난히 바쁘셨잖아요. 네. 네, 한국 경연 프로그램이죠. 불후의 명곡에 희극인 김신영 영 씨랑 함께 출연을 해서 최종 우승까지 하셨는데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저 불후의 명곡을 그래도 제가 몇 번 나갔었거든요.
0: 네네.
1: 출연을 했었는데 네. 1승도 못했어요 한 번도.
0: 네.
1: 근데 우승까지 하게
0: 그러니까요.
1: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진짜 막 그 무대 위에서
0: 네.
1: 신영 언니랑 이게 말이 되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 감정이 느껴지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1: 신난 게 느껴지네요.
0: 네, 완전
1: 아직까지도
0: 느껴져요.
1: 지금 올 초의 일인데 아직도 지금 신이
0: 느껴져요,
1: 나요.
0: 아직도. Alright, so she was on this show several times, but she never won at least once. But she was there with Kim Shin-young early this year, and she won the final round. And both of them couldn't believe it. It was a huge surprise for both of them. And although months have passed, she's still very happy about that moment. Yay! All right. Well, your love for your K-ballads, right? But is there any other genre, perhaps, that you want to try out later?
2: 당연히 K-ballad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실까요?
1: 저 진짜 딱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었는데
0: 네네네.
1: 재즈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0: 네.
1: 요즘에 재즈곡도 좀 많이 듣고
0: 네.
1: 연습도 조금씩 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0: 오, 너무 기대돼요.
1: 기대해 주세요.
2: Oh. So she's going to try and sing jazz songs as well. That's a field of music that she wants to challenge herself in and explore. And she's listening to a lot of jazz music these days as well. And I'm really excited to hear her sing some jazz songs to jazz music.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All right, goodbye, 담비. 시간이 벌써
1: 너무 빠르네요.
2: 네, 그죠.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노래도 더 듣고 싶고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진짜로
1: 너무 오늘, 슬픈데요.
2: 그렇죠.
1: 여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2: 그러니까요. 이제 더 얘기 막 하고 하면 춤도 추실 것 같은데 우리 담비님 계속 봐야 되는데.
1: 네.
2: Oh, unfortunately,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But I do want to ask her how it was for her. 오늘 우리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 저 진짜 와가지고 네. 계속. 진짜로 저희 방송하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네. 너무 예쁘고 또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 다행이에요.
1: 또 불러주실 수 있나요?
2: 그럼요. 네, 진짜.
1: 그때는 또, 네, 또 언제든지
2: 언제든지 재즈곡으로 또 돌아오신다면
1: 좋아요.
2: 그것도 좋겠네요.
1: 그리고 제가 아직도 라이브할 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많이 불러주시면
2: 너무 좋습니다.
1: 많이 와서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So,

0: 문경에서 보니까 네. 또 뭔가 느낌도 새롭고 네. 아니 뭐라고 듣고 온 거예요? 여기 뭐 한다고?
1: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0: 맞죠 정확히 그리고
2: 여행으로 저도
0: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문경에 또 여행을 온 거니까 사실 이게 대결이에요 아시죠? 저희 말고도 한 팀이 더 있어요 네네. 권혁수 패밀리가 한 명 한 팀 더 있는데 네네. 사실 별로 그렇게 견제는 안 되는데 아 근데 거기도 이제 좋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좋은 지역 많이 다니면서 소개를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1: 뭐예요?
0: 뭐냐면 제가 또 문경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진짜요?
0: 뭐 게임 끝났지
1: 수빈이 고향이에요?
0: 고향입니다
2: 잘 아시겠네요 엄청
0: 야, 근데 4살 때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이제 동네 분들이 제가 또 문경 출신인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3: 누구세요?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TV 케이푸드 경북 에디션 문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함께 미션을 드릴 여러분의 왕자님 프린스 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함께 미션을 네.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마크루 여러분들 지금 세 분뿐만 아니라 네. 한 팀이 더 계십니다
1: 맞아요
4: 아,
3: 그렇죠.
4: 아, 네, 멋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을 때 더 많은 좋아요 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는 여행지에서 이쁜 사진, 영상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자 그럼 여러분들 문경 첫 번째 여행지 문경 석탄 박물관 가실 준비가 됐나요?
1: 네.
5: 그렇죠.
4: 그럼 가보시죠.
1: 예.
5: 가시죠.

0: 가시죠.
1: 신기하다. 아, 진짜 잘 만들어놨다.
0: 이거 진짜 같아.
1: 첫 출근할 때는 이제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갔대. 이게 실제로 쓰던 건가 보다.
0: 진짜 신기하다. 근데 진짜 재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0: 어디를 어떻게 뚫을지에 따라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신기하다. 프린스님.
0: 안녕하세요. 예. 딱딱딱 나타나네.
2: 마크로 여러분들.
1: 예.
2: 잘 보셨나요?
1: 어, 네. 너무 좋아요.
2: 어떠셨나요?
1: 너무 신기해.
2: 미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미션 있어요. 네.
0: 벌써요?
1: 네.
2: 맞습니다. 우와, 네. 이 미션에서 우승한 분께는 이따가 먹게 될 맛있는 식사에서 추가로 한 메뉴를 더 주문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2: 첫 번째 미션 나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인물로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을 연기한 배우는 이재훈 배우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이분입니다.
1: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분이?
2: 맞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0: 힌트를 받았는데 더 어려워졌네.
1: 그렇지 이거.
2: 이 정도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제목 아니에요?
2: 맞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도하?
0: 박열.
2: 박열? 정답입니다.
0: 아니 나 그래서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해서
1: 그래?
0: 이거 포스터 보니까.
2: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서 문경세제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1: 네.
2: 그러면 뭐 개인기라도.
0: 안 내면
1: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개인기.
2: 개인기요?
3: You say I do.
0: 왜?
2: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경세제의 네 글자의 한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문,
1: 문,
2: 들을 문,
1: 들 문,
4: 듣다,
1: 경,
2: 경, 경사 경, 세, 세조 세, 제,
1: 제.
2: 고개 령.
0: 도와. 새가 넘어가기 힘든 고개?
2: 정답.
0: 오. 야 진짜?
1: 와 이걸 이게 뭐야?
2: 정확합니다.
1: 뭐예요?
2: 새도 넘기 힘든 험한 고개라고 해서 문경세제라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문경세제 아리랑을 들어볼 건데요.
0: 네.
2: 여기서 나오는 나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나무? 나무?
1: 문경!

0: 어, 승우!
1: 승우!
0: 물막 강나무.
1: 물막 강나무?
0: 네.
2: 땡. 힌트, 힌트.
1: 세 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나무까지 총 다섯 글자예요. 아, 땡땡땡 나무.
3: 맞네. 그러면
4: 어? 물막 물맛 감나무?
2: 감나무 물맛 나는 감나무.
4: 물맛 감나무.
1: 물맛 땡.
0: 승우
1: 승우
0: 물박 달나무.
1: 물박 달나무.
4: 정답입니다. 아 박달나무야.
2: 박달나무.
4: 아 왜 그걸 몰랐지? 박달나무.
2: 그러니까 왜 자꾸. 여기다 싣고 나왔나 봐.
5: 이거 석탄 실었던 거고.
2: 대박 대박. 와.
5: 1963년 은성갱도 그날의 풍경.
2: 길이와
5: 총 깊이는 400km.
2: 길이는 800m인데 광부들이 그 석탄을 찾아서 4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래.
6: 와 이렇게 사무실까지 여기 안에도 만들어 놓고.
2: 너무 넓고 크니까.
6: 너무 신기해.
2: 팔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나 봐요.
6: 아, 이게
2: 다이너마이트 뚫으면
6: 보면은 길이 되게 여러 갈래다.
4: 아 이게 그때 그 건물을 재현해 놓은 걸까 아니면 진짜 여기였을까?
2: 진짜 이 부지에다가 재현해 놓은 거 아닐까?
4: 목욕 여기다.
2: 와, 맞아 바로 맞아, 있네.
4: 어렸을 때 이렇게
2: 그래.
4: 아, 딱 보니까 이발을 하셔야 될 머리야.
2: 그 머리에 계속 석탄 먹고 이러니까.
4: 그렇지.
2: 계속 머리 관리해서.
4: 짧은 머리가 편했을 거야 맞아. 저때 당시엔 저 정도 로션이 있었을까?
2: 아예 없었죠.
3: 없었을 것 같아.
4: 공용으로 쓰는 건 없었을
2: 거야. 공용으로 쓰는 거 없었을 거야.
4: 문경여행 여기는 저장각.
2: 와 진짜 탐방 체험이네.
0: 문경에 이런 곳이 있다고?

0: 자, 먹읍시다.
1: 뭐 먹어야 돼요, 여기는?
0: 여기는 뭐가 유명한가? 일단은 매운탕집이니까 매운탕을 먹어야겠죠?
1: 매운탕 먹어야죠.
0: 매기 매운탕이 있고 잡어 매운탕이 뭘까?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잡어가 뭐예요?
2: 직접 잡는 거.

0: 안에 수제비도 있어서 아기들하고 같이 와도 맛있게 먹겠는데. 근데
1: 시원한데.
0: 민물이면 사실 좀
1: 신기해.
0: 비릴 것 같은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1: 여기가 조금 더 진한 맛이에요. 근데 막 그게 막 짜고 막 텁텁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눅진한 느낌?
0: 양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짜지 않아. 딱 그런 느낌.
2: 자, 마크로이 여러분.
0: 브린스!
3: 식사 맛있게 하고 계셨나요?
1: 네, 너무 맛있어요.
0: 대박이다, 잠깐만.
3: 아까 짜릿한 역전승을 하셨던 승우님을 위해 특별 메뉴, 장어구이.
0: 우와, 대박이다, 어떡해.
4: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맛있겠다, 맛있겠다.
4: 일단 그냥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부드러워요. 넣자마자 녹아요.
3: 이 옆에 있는 영강 있잖아요. 이 영강에서 굽이치는 곳을 진남 교반이라고 하는데요.
1: 진남 교반.
3: 네.

0: 문경 철로 바이크입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에서 석탄을 나르는 철로였지만 지금은 관광객을 나르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미션이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 코스를 돌면서 주위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자, 굴리세요. 굴려요, 그렇죠.
2: 탄광 가는 그 철로였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 길이잖아요. 네.
1: 지금은 실제로 안 하긴 하지만. 물이 불어 있어 지금.
2: 이게 유속이 보이네. 와 멋있다. 와 여기 조명도 되게 예쁘게 돼 있다.
1: 아 잠깐만 뭘 보라고 했는데?
2: 재밌게 즐기라고 했지 않아?
1: 그래 그냥 보면 되는 거야.
2: 그래 뭐 기억에 남겠지 뭐 좋은 거는.
1: 빨라. 와 이거 재밌는데?
3: 다 온 거 아니에요?
2: 오빠 이제 다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1: 아니 재밌어!
2: 진짜 재밌어!
1: 아니 비와서 걱정했는데 비와서 더 멋있었어?
2: 맞아!
0: 철로 바이크네 재밌게 즐기셨나요?
3: 너무 재밌었어요.
1: 아니 기대 너무 안 했는데 기대 너무 이상이었어.
0: 자 그럼 이번 미션은 네. 퀴즈로 나갑니다.
2: 네!
0: 레일바이크 타면서 나왔던 동물의 이름은?
2: 도화!
0: 정답! 도화!
2: 토끼!
0: 연습 문제였습니다.
2: 아, 토끼 정답. 맞아,
1: 그렇지.
0: 토끼 정답.
1: 토끼 너무 쉽잖아.
0: 맞습니다.
2: 너무 그래.
0: 알고 계셨죠, 승훈이?
3: 알고 있었어요.
2: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알고 계셨어요.
3: 진짜 몇 마리인지 막 물어볼까 봐.
0: 어?
3: 맞아요?
0: 토끼 몇 마리였습니까?
2: 도화.
0: 도화?
2: 5마리.
0: 5마리? 네.
1: 짝수다.
3: 8마리.
1: 어, 그래. 짝수야.
0: 8마리. 확실하십니까?
3: 네.
0: 정답입니다.
1: 아, 짝수라니까.
0: 혹시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문제 나갑니다.
1: 네.
0: 토끼 이외에 있었던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승우님께서 한 문제 맞추셔서 1점 획득하셨고 이거 맞추시면 2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도화.
0: 도화.
2: 조랑말.
0: 정답입니다.
2: 우와!
0: 정답입니다.
4: 우와! 어디 있었어요?
1: 조랑말 있었어? 이쪽에서 보는 게 좋다. 살짝 이쪽으로 쏠려있지.
0: 이렇게 해서 도화님의 역전승. 도화님 2점 획득하셨어요.
2: 와. 이겼어요?
4: 어디 그럼, 있었어요?
2: 그럼 저예요?
1: 자, 다음 문제 3점짜리 주세요.
0: 자, 문제는 없습니다.
1: 아, 뭐야!
0: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의 승리자는 도화님입니다.
2: 인생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3: 끝까지 가야 돼.
2: 아까 지적해서 오빠한테 진 거 알죠? 마지막 한 문제로.
1: 아, 그럼 당연히 3점짜리 있을 줄 알았지.
2: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0: 신동님께서 너무 아쉽다고 하셔서 계속 아쉽다고
1: 오케이.
0: 하셔서
1: 마지막 오케이
0: 마지막 신동님의 역전극
1: 오케이
0: 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문경 약돌돼지는 진짜 돌을 먹는다. 하나 둘 셋.
1: 아 똑같잖아 다.
2: 아니 돌을 어떻게 먹어 돼지가.
3: 말도 안 되지. 아 지금 유혹한다.
0: 어 바꾸셨습니다.
1: 바꿨어요.
0: 신동님.
2: 아 잠깐만.
0: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1: 아이, 뭐야?
0: X입니다.
1: 아이, 뭐야? 아, 재미없어.
0: 약돌을, 약돌 돼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돌을 활용한, 하류 먹고 자란 돼지를 약돌 돼지라고.
1: 아니었어도 먹게 했어야지.
2: 선배님, 돼지가 돌멩이를 어떻게 먹어?
1: 아니, 핥아 먹을 수도 있잖아.
0: 다음 문제는 3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아, 역전극이다. 이거 역전.
1: 할 수 있어.
0: 약돌은
2: 네?
0: 문경의 특산 광물질인 거정석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1: 나만 오야?
2: 어.
0: 5호입니다.
1: 예!
0: 5호입니다.
1: 예!
0: 5호입니다.
1: 예!
0: 5호입니다.
1: 예!
0: 신동님, 3점 획득하셨습니다.
2: 처음에 솔직히 찍었지?
1: 아이, 거정석 알죠?
2: 진짜요?
1: 그렇죠.
2: 거정석이 뭐예요?
4: 바위입니다. 광물질이죠. 거정암은 사료에 섞어서 먹고 자란 돼지가 바로 약돌돼지가 됩니다. 5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먹고 따블로 가!
2: 그래, 먹고 따블로 가!
4: 약돌돼지는 거정석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질겨진다.
2: 진짜 나만?
5: 고기는 부드러워요.
4: 자, 자 이렇게 해서 신동님이
2: 진짜 억울하다. 정말 진짜 억울하다.
4: 도화님 정말 잘해주셨는데 역전패를 당하셔서 좀 아쉬울 텐데.
2: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4: 맞습니다. 승우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두 분께서 대결에서 승리하신 분은 신동님이 드시는 특별 메뉴를 한 입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도전!
2: 도전!
4: 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 세 가지를 5초 안에 대주시면 됩니다. 시작!
2: 도화!
4: 도화!
2: 오미자 약돌돼지 사과!
4: 정답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아, 정육 식당이네.
2: 준비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네. 진짜 참기 힘든 냄새와 소리와 이 비주얼이 지금 폭력적이야.

0: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이겁니다.
1: 얼마나 궁금하다.
0: 케이푸드 1등.
1: 진짜.
0: 신동이 추천하는 신동 고향 문경에서 먹을 수 있는 약돌 돼지. 나 갑자기 텐션 업됐지.
1: 근데 찐이지.
0: 이건 찐이야.
1: 찐이지.
0: 아, 이건 찐이야. 뭐 방송용 아니야.
1: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찐으로 나와봐.

0: 마크로 여러분들.
1: 나 오셨어요.
0: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신가요? 아, 네. 우리 문경의 자랑 신동님께서 네. 아까 네. 미션에서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1: 맞아, 저예요.
0: 추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 찬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골라보시죠.
1: 딱 보니까 육회 비빔밥 맛있을 것
0: 같아요. 아, 탁월하십니다.
1: 육회 비빔밥 추가.
0: 약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200까지 넣어드리는 서비스 한번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2: 제가 또 한 입만을 해야 돼서 제가 진짜 맛있게 한 입을 먹어야 되거든요.
1: 고추장 더 넣어, 더 넣어요?
2: 더 넣어야죠.
1: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먹을 수 있어, 한 입에? 우와!

0: 문경 약돌 돼지란?
1: 돼지계의 신동이다. 아,
2: 잠깐만, 내가 기분이 뭔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돼지계의 신동이다니까. 어, 좋은 뜻이야. 자.
3: 문경 약돌 돼지란? 오약이다. 아.

0: 안녕하세요, 조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 겁니다. 우리 안치마요! 아직 락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토카의 리더와 보컬 곽태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토카에서 기타 치고 있는 김두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토카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진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스웨이랑 청춘이라는 곡인데 혹시 다들 아시나요? 저희 또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스웨이랑 첫 번째 버닝에 있는 청춘 들려드렸는데 저희 페스티벌에서 많이 하는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좀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0: 나한테는 여기가 지금 락 페스티벌이에요. 여기 멋쟁이들 예쁜이들 다 모였네. 모두 소리 질러! 우리 이제 다음 곡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 다음 곡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정규 앨범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메리골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노래 알아요? 모르면 오늘 알아가세요! 아, 오늘 텐션 좋아요, 그죠? 저희가 이 곡을 들려드릴 때 관객분들이랑 팬분들이랑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구호가 있는데 후렴 가사가 아쉬운 마음은 아쉬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을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남은 가사인 아쉬운 마음대로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는데 한번 연습해볼까요?
3: 네!
0: 오케이. 아쉬운 마음은
3: 아쉬운 마음대로
0: 한 번 더

0: 감사합니다.
1: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즐거우셨을까요?
2: 네.
1: 오케이, 이제 뭐 자리에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백숙예술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이예요, 여러분들. 다음 곡 제목이 투모다치예요. 투모다치가 친구라는 뜻인데, 부끄럽지만 이 둘을 생각하면서 좀 쓴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끄럽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공연 주제가 사랑과 우정인 만큼 이 곡을 꼭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삶에서, 저는 꼭 사랑과 우정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꼭 그 친구를 생각해주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 제목은 저희가 이번에 공연 주제였던 사랑과 우정에서 이번에 정말로 직관적인 사랑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곡 제목은 사랑해 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역시 사랑을 믿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애인에 대한 사랑, 뭐 우정에 대한 사랑, 뭐 반려견, 뭐 반려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은 우리 어느 곳에서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사랑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여기에도 있을 거라 믿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해요. 아주 정말로 직관적이거든요. 손, 머리 위로 모두 하트를 만들 거예요. 혼자 오셨으면은, 그리고 일행이 있다, 일행이 있으면 하트 이렇게 반반으로 이쁘게 만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랑할 건가요? 오케이.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가자.

0: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퉁소 연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동선본면인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퉁소를 연주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금이나 단소 이런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자주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대금이나 뭐 단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악기인데 네. 퉁소는 큰치가 않지요.
0: 그렇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데.
1: 퉁소는 한때 전통사회 때는 굉장히 많이 연주됐던 악기였었죠.
0: 네.
1: 이를테면 고구려시대에 고분 벽화에도 퉁소라는 악기가 나타나 있고 고려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널리 연주되어 왔지만 이 악기가 어느샌가 흔치 않게
0: 그러니까요.
1: 되어버렸습니다.
0: 네. 요새는 정말 흔하게 연주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퉁소라는 악기가 뭐가 다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1: 퉁소는 우리나라 관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안과 밖이 이게 통해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통소라고 해서 불려지게 있지만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서 이제 대나무가 좀 묵은 대나무죠.
0: 네.
1: 그래서 치구와 갈청과 지공이 앞에 네 개, 뒤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색에 있어서는 갈대청의 떨림과 대나무의 울림이 조화롭게 때론 애절하게 때론 우렁차게 한민족의 정서와 가장 닮은 악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퉁소라는 악기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1: 저는 아버님이 고향이 이쪽 함경도 쪽이세요. 함경도에서 일사부터 때 넘어오셔서 아버님 늘 함경도 지역, 특히 북청 지역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청 사자놀이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 그쪽에 이제 소품을 만들고 또 때로는 의원 역할도 하시면서. 자연히 바로 위에 형님도 북청 사자놀이에

0: 이제 또 전선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마울이 지금 현재 구리식 교문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에서 동주헌 선생님, 집안의 어르신네 됩니다. 조그만 복덕방을 운영하셨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새로 집을 짓는 기간 동안 한 22일 동안 거기서 저녁에는 또 동주헌 선생님께서 음악을 가르쳐주게 된 동기가 퉁소를 입문하게 되는 동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매주 토요일 날 석간동에 있는 전수회관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날은 그걸로 매주 가서 직접 선생님들한테 퉁소를 배우게 되는데 퉁소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키는 조그만 사람이 퉁소를 불기가 좀 어려웠고 조그만 퉁소를 만들어주니까 그것이 하나의 놀이기구 삼아 그냥 불며 다니던 것이 나이가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긴 퉁소를 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신선식 선생님, 전중식 선생님, 그 당시 다 보유자로 활동하셨던 인간문 선생님이시죠. 직접 사사를 받고 일요일 날이면 또 그 선생님들이 교문동에 내려 건너 오셔갖고 저를 또 특별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운을 제가 또 받게 됩니다.
1: 퉁소와 북촌 사자 노름 같은 이 함경도 지방의 문화, 전통 문화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가족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경 남도 놀이 중에 광천 마당놀이 이것도 선보이고 계신다면서요?
0: 네, 광천 마당놀이는 이제 퉁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연희극입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광천 마당놀이를 무대 올리기 시작해갖고 지금 작년까지 공주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네. 출전을 하고 그런 마당놀이가 함경남도 단천군에 광천면이라고 하는 소재지가 있습니다.
1: 네.
0: 단오를 전후로 해서 눌려지는 단오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선생님께서는 그 민속촌에서 이 퉁소 공방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요.
0: 네, 벌써 이제 13년 차가 됐네요.
1: 네.
0: 한국 민속촌은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알리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파크인데 이 안에서 이제 공방 안에서 이제 퉁소를 만들고 또 단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단소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단소에다 이름을 써주고 네. 매우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아, 직접 만들어보고 이름도 써주고 부는 방법도 알려주고.
0: 네,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부는 법을 제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아이고 너무 재밌는 체험 학습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마 엄마 아빠들 같이 이렇게 놀이에 오게 되면은. 거의 우리 공방에 들려서 단소라는 악기를 통해서 우리 국악 음악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혹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나요?
0: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예. 어제께도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민속 음악 하는 친구가 와서
1: 네.
0: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유럽에서도 또한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와서 만들어 봅니까?
0: 불어보고
1: 불어도 보고
0: 네, 악기를 소리 내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정도죠.
1: 네, 네. 뭐라 그러나요?
0: 우리 악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특히 퉁소란 악기는 물론 이제 동남아에 많이 있는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취구 갈대 청이 붙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고 모든 음이 구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1: 갈대청을 신기해할 수도 있겠군요.
0: 대금에 그 갈대청이 붙어져 있죠.
1: 네네네.
0: 퉁소에도 갈대청을 붙어져서 굉장히 갈대청을 유용히 쓰고 있는 게 퉁소입니다.
1: 네. 그 한국 퉁소 연구회도 창립을 하셨고 또 그 연구회를 창립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퉁소를 접할 수도 있고 배워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퉁소 보존은 물론 이제 선생님들로 해서 계속 보존이 되고 왔었지만은 북청 사자 놀이에 한정된 음악만 반주 악기로 연주가 되어 왔었죠. 그 이후로 2001년도 한국 퉁소 연구회가 민속학자 이보영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그 퉁소 연구회에서 한국 악기학이라는 학술지를 만들면서 남한의 퉁소 또 북한의 퉁소 이런 한반도의 퉁소에 대한 예술인들의 어떠한 그 예술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그리고 퉁소의 원류에 차서 음악 음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2017년도에 이북 5도 무형문화재 퉁소 신화우가 지정이 됩니다. 이런 지정 역시 우리 음악 보존에 있어서 특히 퉁소 음악 보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우 커다란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퉁소 산조도 곧 만드실 계획이라고요?
0: 저는 이제 퉁소 시나위를 주로 함경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네. 우리 퉁소 연구회에서 활동 중이었던 지금 퉁소 배우는 후배들이 이제 산조를 새롭게 이제 짜서 발표 무대를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곧 합니까? 곧?
0: 11월 2일 날 도남은 국악당에서 네. 퉁소 산조를 아마 각 세 사람이 아주 색깔이 있게 아마 연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얼마 안 남았군요.
0: 예,
1: 네, 그 연주도 기대하겠습니다.
0: 예.
1: 네, 다음 무대에서는 영산 도드리를 보여주신다고 어떤 음악인가요, 영산 도드리?
0: 영산 도드리는 함경도 지역의 그 건무를 추는 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긴 영산, 잦은 영산, 도드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악곡들이 건무 영산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독주곡으로 제가 스스로 좀 짜서 영산 도드리라고 해서 연주되는 곡으로 독주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동선본 명인의 영산 도드리 함께 감상하시죠.

한군사 내다리며 아나리 승상은 지금 대군으로 가나리고 천리천정은 나오시오. 승부가 미결돼야 천하 대사를 받았는지 어찌 요망스럽게 울음을였냐. 울지 말고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저군사 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소름을 들어봐라. 고다

0: 이별 헌지가 옛날이나 개며 후회여 생하시고 이별이 올 거나 기다리고 바랬죠. 서산에는 기운이 어지니 출물망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죠 쭉 오는 뒤에 땅이 몇 번이나 아들며 소중을 이홍한 거래
1: 아, 그렇지.
0: 편지들 이전하며
1: 아,
0: 상사고 단장회는 주야 수신 배배쳐 오나
1: 좋다
0: 조청환들을 들어

0: 아, 쉬고.
1: 육전 소전을 썩고 안 쓰고
0: 아이씨고
1: 생사가 조절로 오구나 만일 극사를 하게 되면 캔자서 안장을 하며 골포 사장을 쳐서 오연이 하이비든들 야 손뼉을 두다짐며 후야 저 딸

0: 가정 저희가 근데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 생각했는데 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기도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안 100년.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사는 남자예요?
1: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소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은 또 처음이네요.
1: 그니까 친척이 어쨌든 조선시대 상궁 출신이고 네. 수락관 상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받아서 네.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마 여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설마 여기? 느낌?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1: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육개장!

0: 되면 섭외
1: 안 될 수도 있어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현무 기획에서 왔습니다. 혹 전현무 기획 아시나요?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2: 네, 오세요.
0: 아, 저희 그 둘 먹는 거 촬영해도 되나요? 저희가 무계획으로 찾아온 프로그램인데
1: 맛집이라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2: 아 근데 저희는 아유 보시다시피 가기도 좀 하고 주차할 데도 없어갖고.
0: 네, 더 좀
2: 방송 한번 나가면 손님들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 못 드셔갖고.
0: 차 없이 오라고 자막을 넣어드릴. 주차장 없다고 저희가 아로 주차장 따로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아유
0: 이거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몰라요? 대전? 아, 미국에서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조금 과장이 좀 심하시네. 예.
4: 저 수술하고 왔잖아요.
0: 아유, 아유.

0: 이식당 소개하려고 너무 맛있게 있다고. 아, 근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까?
1: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저희도 사람이 없어요.
2: 3시에 마감이에요.
0: 3시에 마감을.
2: 와, 우리 진짜 마감할 때 왔네.
0: 아유,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네.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이구나. 두 명입니다.
1: 예, 저희는
2: 육기당
1: 네. 한 가지라 두 분 네. 얘기하시면 그냥
0: 그치.
1: 나오거든요.
0: 아, 다른 메뉴는 없고요?
1: 예, 다른 건 없어요.
0: 어, 근데 아까 조선시대 예. 상궁? 이라고
1: 예, 예. 막... 수락가는 상궁이셨대요. 고모 할머니가.
0: 고모 할머니가?
1: 예, 예.
0: 아, 그때 레시피 예?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1: 예, 예.
0: 좋습니다. 그걸로
1: 예,
0: 주세요.
1: 육기당 두 개.
2: 네,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성동에서 대를 이어서 육개장을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어머님은 76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어머님 고모님이 조선시대 순종임금 때 수락관 삼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중 육개장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 눈여겨보셨다가 그걸 점수를 받으신 거예요.

0: 와, 너무 맛있어 보여.
1: 야,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저녁 장사를 안 할까?
0: 아니, 식당이 저녁 장사를 어떻게 안 하죠?
1: 그러니까. 아, 난 기대 너무 되죠.
0: 빨리 나온다. 되게 심플하다.
2: 저희 육개장은 주 재료가 파하고 고기예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0: 근데 파는 원하시는 대로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국물하고.
1: 고기는요?
0: 저희는 고기도 돼요.
1: 고기도 리필해도 돼요? 예, 예. 진짜로요?
0: 예, 예.
1: 공짜로요?
0: 아유 뭐 이거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배불리 드시라고. 와.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0: 예.
1: 이봐, 네. 이 리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0: 그래도 푸짐한 게 좋으니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세요.
1: 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전유무게 시즌4의 첫 끼입니다.
2: 첫 끼가 순종이 먹던 걸 먹네요.
1: 그렇죠. 왕 같은 한 끼를 여러분도 드시라고. 대신 차는 가져오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2: 없습니다. 근데 육기장인데 일단 비주얼이 꾸덕해요, 거의.
1: 꾸덕해. 진해.
2: 어, 꾸덕까지 갔어요, 육기장인데. 신기하다. 아, 배고파. 와.
1: 진짜 진정으로 기품 있는 맛이로다. 경박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2: 이게 육개장이에요?
1: 그게 육개장이라 하는 것이다.
2: 내가 아는 육개장이 아닌데?
1: 이게 바로 수라상에 오르는 그 육개장. 아, 이게 레시피가 다르긴 하다.
2: 아예 다른데요?

0: 되게 보기보다 막 맵지 않지?
1: 아, 매운 건 전혀 없고 국물은 제가 본 육개장 중에 가장 걸쭉한데요?
0: 걸쭉한데 또 너무 막 부대끼는 진득한 맛은?
1: 맞아. 파랑 이런 것 때문에 진득해 보이는데 먹으면 또 진득한 맛은 없고 국물을 마시고.
0: 파의 식감이 완벽합니다. 너무 허덜덜덜하지도 않고 서걱거리지도 않고 씹을 때마다 풍미가 느껴지는 매우 알맞은 식감이다.
1: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2: 옛날에 수라상에 올라갔던 전통 궁중 육개장은 그 문헌에 보면 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대요. 우선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파를 제일 먼저 오종동 시장 가서 사와요. 저희는 그날 파를 가서 사거든요. 단으로는 한 30단 사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양지를 쓰고 있어요. 양지가 기름이 많은 반면에 국거리로는 제일 맛있거든요. 고기를 솥에 안 치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한 6시간 정도 끓어야 돼요. 그래서 끓고 나면은 고기를 건져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뜯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게 저희 육개장의 특징이거든요. 육개장 국물은 고기 육수로 육개장 국물을 내요. 그 육수에 들어간 간이 있기 때문에 육개장 간은 고춧가루하고 소금 간 주로 하고 있어요.

0: 근데 서울에도 파게장이 많이 있는데 서울 파게장은 대부분 매워요. 파향도 나지만 고추기름 향 때문에 좀 묻힐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파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는 고추기름 하나 안 떠 있어. 깔끔해요. 국물이 기품이 있어. 그리고 파가 엄청 많아서 맛의 중심을 딱 파가 잡아줘요. 파의 단향도 있고 파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풍미가 와. 다른 육개장이랑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좋구만.
1: 그리고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기존에 알던 육개장에 있던 고기보다 훨씬 더 좀 질감이 이런 게 덜 질기고
0: 고기를 절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1: 장조림 같은데 텁텁함은 또 없어요. 아예 다르다.
0: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식 육개장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없어요.
1: 그냥 고사리 향이 없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1: 그러니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0: 파의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1: 그러니까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2: 아, 여기 사람들 밀려올만 하다.
1: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랑.
0: 깍두기 맛있어 보이네.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1: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0: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1: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0: 파 향에 중독이 되는 거야.
1: 아, 뚝배기 해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 아니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0: 사장님, 파 좀 리필하겠습니다.
1: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0: 파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파를 리필해야 돼.
3: 리필 좀 드릴까요? 예예예. 예. 네. 기다리세요.
0: 파가 맛있네요. 정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1: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3: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0: 예. 30단이 적은 거예요?
3: 근데 파만 이게 주 재료니까요. 익으면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0: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3: 아 그런가요?
0: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3: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0: 네네.
3: 파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3: 많이 드세요.
0: 네.
1: 아멘.
0: 네.
1: 와. 야,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0: 이거.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1: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0: 깔끔하게.

0: 와,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계속 쉼없이 중독성 있게 들어가는 맛.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물리지가 않을 정도로 깊음 있는 맛인 것 같아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She sets out to meet her ex-husband, Taeje's mother. Why does her former mother-in-law want to meet her now?
1: 사망 보험금 그거 있지?
2: 그거 태재가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저 맹세할 수 있어요. 아버님 사망 보험금 같은 거 저 있는 줄도 몰랐어요.
0: Oh, there must have been trouble over money issues.
1: 그거 내가 몰라서 그랬어. 못된 새끼. 지혜미를 바보를 만들고 나서 실토를 하니. 태재랑 같은 극단에 있었고 중학교 선배고. 그 집 누나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하더라고. 보험도 안 되는지 몇 년간 아파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애를 그 돈을 줘서 살려냈대.
0: Well, maybe because she felt so relieved, she drinks quite freely, though it's daylight out. She wakes up to find herself at an old friend's pool hall.
3: 얼마 만이야?
0: While they happily greet one another, her ex-husband, Taeje, enters the scene.
3: Oh.
0: Wow, it's a whole mess of reunions.
1: Yeah, 반갑다. 반가울 줄 몰랐는데. 너무 기대를 안 했나 보다.
3: 넌 어떻게 된 애가? 우리 엄마가 생짜를 났다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어.
1: 네 전화번호 없어서.
0: Once a stage actor, Taeje had, and in dreams since she last saw him, started a cleaning service.
1: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0: What's more?
3: 잠깐만.
4: 일하나!
0: He has a new girlfriend who has a young daughter.
5: 안녕.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Several days later, Haechu has a date with her boyfriend.
7: 어, 여보세요?
1: 근우 씨 일하고 있어?
7: 어. 유리하고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1: 그럼 내가 유리랑 먼저 만나고 있을까?
7: 둘이? 그럴 수 있겠어?
1: 응, 그럴게.
0: Her boyfriend Kuno's son, Yuri, is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third year and hopes to become a writer.
8: 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1: 어, 삼수생이니까.
8: 여기다 담아드릴까요?
1: 네.
0: With a gift of books in hand, she has to where they're planning to meet. This time, she meets more new people.
1: 안녕하세요.
0: She is Kuno's friend.
9: 마종이라고 합니다.
1: 소설가시라면서요. 어떤 추리소설 쓰실 건데요? 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Well, that's because that's all Haechu herself knows about her new book.
9: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1: 어... 짠...
0: Just then.
9: 여기 왜 왔지?
0: An unexpected visitor arrives.
9: 어머, 유리랑 같이 왔네!
0: 옥정, who Kuno dated before he met Haechu, drove Yuri to their meeting place.
1: 언니, 언니.
10: 아이고, 오랜만이다.
1: 오, 너무 오랜만이다.
0: 어,
9: 저기, 이쪽은 심혜주 씨.
0: The four of them greet each other.
11: 안녕하세요.
9: 반갑습니다.
0: With her boyfriend Kuno notably absent, Haechu relaxes with his friend, his ex-girlfriend, and his son. Drinking, eating, and chatting. Just having a good time. After that night, she and Yuri are a bit closer.
1: Yuri가 쓴 소설? 어떤 소설인데?
0: And they chat about his book.
12: 일기 스타일이고요. 제목이 갑충일기예요. 어떤 거 같으세요?
1: 완성된 걸 읽어봐야 알 것 같아.
12: 결말은 변하지 않아요.
1: 결말이 중요한 소설이 아닌 것 같은데?
0: After these chance encounters, will Haechu find writing her novel any easier? Novelist Haechu's unplanned encounters and unfamiliar journey. It is the movie, Some Detective.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 The starting out how a character is known through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13: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실 그 사람 자체만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동원이 돼야만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다.

0: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1: Actress Lee Yoo-ha says she felt curious about Haeju and felt challenged to play her.
2: 겉으로는 좀 단정하고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과거의 사건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결을 가진 인물 같아서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They purposely planned to voice script readings together before filming.
2: 감독님이랑만 리딩을 했었거든요. 상대 배우분들을 현장에서 이제 처음 마주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혜주가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배우님들을 만난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혼자 캐릭터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완성된다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1: The film conveys a message about maintaining a healthy distance and reconciling with the past.
3: 과거와 연관 있는 사람들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충분히 관대해질 수 있는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용서도 잘 안 되고 자기가 너무 무결한 존재여야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작은 잘못들도 쉽게 용서를 못 하는데 좀 약간만 거리를 두고 관대해져 보자.
2: 자기 안에 오래된 어떤 사람이나 기억을 떠올려 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1: An evocative story that confronts forgotten memories and relationships. This is the movie Some Detective. The character K's story focuses on in Some Detective.
2: 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A novelist, Haeju, is starting a new book after 5 years, but faces writer's block.
2: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1: Haeju, as she confronts her inner self, as she encounters people from her past. Actress Lee Yoo-ha, with years of experience on a stage, played a role. She calmly portrays the complex inner world of a character who harbors secrets and has not yet fully made peace with the past.
3: 그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처럼 보여서 너무 좋았고
2: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 Embark on an inward journey together with Haeju. Screened at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the movie Some Detective.

0: Adhesives are substances that are used to join or attach small components of daily items, including smartphones or laptops. Aside from electrical goods, various types of adhesive products are used for special areas, including automotive and aerospace industries. EICT Korea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specialized technologies for the adhesive field. We take a deeper look int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EICT Korea, which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EICT Korea is located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patented skill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advanced materials market. Also, by building MES solution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firm has kept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 EICT 코리아는 전기 전자 반도체 등의 산업용 특수 목적 접착제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약 20여 년 전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였던 특수 목적 접착제 분야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켰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국내 첨단 소재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adhesives that are used for special areas like electronic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are the main products. The products are used to precisely join or bond small parts. And the adhesiv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the areas which deal with tiny components. When applying UV rays and heat, the adhesives are hardened rapidly and it can strongly fix the materials. Therefore, the product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s of displays and optical parts.
2: EICT Korea는 열경화, UV경화, 하이브리드경화 등의 다양한 경화 방식을 가진 접착제군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그중 광학부품에 쓰이는 하이브리드경화 방식의 접착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경화란 UV경화 후 접착력을 진행하는 제품으로 UV경화를 통해 1차 접착력을 얻은 후 열경화를 통해 최종 접착력을 구현합니다. 열경화 공정 중 핵심 요소인 수축률을 최소화하여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the adhesive products by going through 8 different stages. It has developed and combined the unique raw materials with specialized performances. Materials are put into the facilities and they are mixed with the stirrers. Also, the viscosity level is measured and the materials are put into the containers according to the allocated capacity.
3: 생산 공정에 있어서 품질 극대화를 위해 첫째, 투입량, RPM, 온도, 시간 등 파라미터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둘째, 이물질 유입과 이력의 실시간 통제입니다. 필터링 공정과 함께 로트별 실시간 이력 추적을 운영하고 이상 발생 시 해당 로트를 즉시 격리하여 불량의

0: 후공정 전이를 차단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품질 개선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전산화하고 SPC를 활용해 품질 편차를 지속적으로 분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EICT Korea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ineffective production stages. By connecting the production facilities like stirrers and filling machines with the MES solution, the firm has monitored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As a result, the defective rate has drastically decreased.
0: 저희 EICT는 ERP와 MES를 연동하여 작업 지시를 자동화했고 교방기 및 저울 등 핵심 설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의 전 공정 로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 검사의 자동화와 SPC 기반 통계 분석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조 리드 타임을 10%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 불량률은 약 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전 공정 자동화와 AI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by constantl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stead of simply developing new products, it aims to implement leading-edge technologies. What is more, it has recently developed future material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eco-friendly technologies.
2: 저희 EICT 코리아 연구소에서는 60도 이하 저온에서도 빠르게 경화되는 접착제나 UV를 활용해 순간적으로 고정이 가능한 소재들을 개발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언더필 접착제나 이중경화 시스템을 통해 장기 내구성과 접착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 디스플레이용 광경화 실링 소재, 2차전지 배터리 소재에 사용되는 접착제처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its own technologies, the firm has brought innovation to Korea's adhesive market, which used to depend heavily on imported products. And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China and Taiwan. Also,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into the display area.
3: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유기 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좋은 미래 신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유기 접착 소재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EICT Korea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ccumulating production skills and accelerating research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K-Technology meets K-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It'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Sports Beyond.
1: 안녕하세요, 태영님.
2: 따단.
3: 따단. 에? 네? 네 개나 있어요, 처음으로.
2: 이거 한식이에요?
3: 이거 그거죠, 그 SNS 유명 우유 꿀떡. 꿀떡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말아먹듯이 우유에다가 꿀떡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데 못 먹었던 거거든요.
2: 이거 뭐 이거 뭔가 뇨끼인 것 같다, 이탈리안 뇨끼.
3: 뇨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 뇨끼인가요?
2: 이거 뭔가요? 이거 샐러드? 컵? 컵 샐러드?
3: 컵 샐러드?
2: 이거 김치예요? 이거 무슨 음료?
4: 아, 뚱바.
3: 아, 알겠어요. 뚱바가 있는 거는 그거다. SNS에서 다 유행하고 유명한 레시피.
2: 와,
3: 왜? 진짜 배우신 분.
2: 진짜 야무진 여자.
3: 야무진 여자?
2: 노노노, 완전 야무진 여자.
3: 채연이스 야무진 여자.
2: 축구 네. 좋아하세요?
3: 축구 좋아해요.
2: 축구 선수 여기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그런 버터 고추장 파스타 이거
3: 아 진짜요?
2: 네, 준비해 줬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3: 시식.
2: 네. 오케이. 쉐기, 이거, 쉐기. 이거예요. 이거 시기.
3: 어, 너무 귀엽다.
2: 아, 우리 직접 쉐기 해야 돼요?
3: 뭐.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뭐. 이거 약간 이렇게 아침에 막 준비해서 들고 다니는. 이게 내 밥. 네, 이런 느낌.
2: 아, 너무 귀엽다.
3: 네, 그런
2: 자, 그러면 우리 쉐기 해야
3: 좋아요. 되죠. 좋아요. 네, 체온식으로 해볼게요.
2: 멋지게.
3: 그 흔드는 거죠, 이렇게.
2: 이런 거 재현식이라고?
3: 아니 이거 와 죄송해요.
2: 이거 에 이거 그러니까 말면
3: 너무 우리. 죄송해요.
2: 자 이제 그 재현식 너무 재밌는데 아마 우리 먹어야 돼서 파브리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오! 바로 금방 나와요.
3: 섞으니까 그냥 샐러드 완성입니다.
2: 자, 찐.
3: 찐. 게살.
2: 오, 맛있다.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깨. 맛있다.
3: 맛있다. 조미료가 들어갔다고요?
2: 아, 그러니까 기 있어요. 계속 먹을 수 있어서.
3: 그냥 감질맛이 난다 했다.
2: 이게 조금 중독이 됐어요.
3: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 오이 샐러드잖아요. 오이가 퀵이에요. 나머지도 다 맛있는 소스인데 오이가 식감 면에서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역시 간장 들어가 있어서 감질맛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3: 그러니까요.
2: 진짜 마법의 시즈닝. 이렇게 조금 넣으면 됐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간장 아직 조금 모르는 편이에요.
3: 진짜요?
2: 네, 왜냐면 소이 소스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 온 간장. 간장 다른 소이 소스랑 되게 달라요.
3: 다릅니다.
2: 두 번째 거.
3: 색깔부터 빨개요. 한국식 뇨끼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2: 네, 그런 것 같아요.
5: 자, 찡.
3: 찡. 떡 같기도 하고 되게.
2: 오! 생각보다 그냥 부드러워요. 와!
3: 하나도 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2: 아, 맵죠?
3: 매운데 감자잖아요. 안은 안 매워요. 그래서 씹다 보면 괜찮다.
2: 어? 어떡해? 우리 재현이 많이 바뀌었어요.
3: 우리 채연이가 달라졌어요.
2: 응.

0: 지금.
1: 배부르다. 맵긴 맵다. 맵긴 한데 안에 감자는 안 맵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되게 탱글 쫀득할 것 같잖아요.
2: 저도.
1: 아니에요. 그냥 단면 보면 감자. 근데 그냥 감자 아니고 더 부드러운 감자.
0: 조금 플러피한 거 폭신폭신?
1: 조회수가 왜 8천만 나왔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비주얼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3: 그런 모양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이거요?
3: 그 이거 맞춰보세요.
1: 뭔가
3: 어떤 거?
1: 아 이걸로.
0: 아 이걸로? 아 먼저 망울 모양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하고
1: 이렇게.
0: 아 와 똑똑하네. 신기하다.
1: 진짜요 오늘?
0: 다시 한번?
1: 다시 한번?
0: 아 진짜? 우리 아까 만났는데 왜 늦어지지 않았어요?
1: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0: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1: 지난번
0: 와우.
1: 화는 김치 치즈 버거 네 제가 졌습니다.
4: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먹으면서.
1: 제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죠.
0: 파브리식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바구니? 그 뭐예요? 헐!
1: 채연식! 재료는 단 3개. 버터, 꿀, 소금입니다. 끝! 근데 이것만 요리야. 먹는 거 아니죠.
0: 아,
1: 여기 비밀이 담겨있는데 이걸 만들고 안 돼요. 이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먼저 버터 이 정도에 꿀은 요만큼 다 부어줄게요.
0: 그렇게 많이? 이거 난생 처음이에요.
1: 섞어주면 이제 버터가 녹습니다. 여기에 네. 소금을 넣어줄 건데
0: 한 잔, 한 잔?
1: 이 정도만.
0: 오늘 이걸로 이길 거라고?
1: 이렇게.
0: 많이 많이 기대돼요.
1: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0: 누룽지.
1: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0: 누룽지 진짜 한국에서만 이거 볼 수 있는 거. 완전 K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이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0: 오, 오. 궁금하네요. 자, 저는 많이 많이.
1: 징.
0: 와우. 와우, 맛있다. 전제죽으로 잘 모르겠어요.
1: 오!
0: 오, 예스.
1: 맛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0: 뿌려주세요. 아마 해외 친구들도 이런 방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1: 완성! 아, 저는 저만 완성.
0: 왜 다 버렸어요? 조금만.
1: 맞다.
0: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 한번 이런 한번 이 조각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럼 너.
1: 맛있다. 짱이긴 한데.
0: 맛있어요. 입안에 다 짭짤해요. 그러면 짜잔!
1: 짜잔!
0: 재영의 마법의 개소 분리되는 소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1: 우와.
0: 오케이. 자, 팀. 어? 어? 저는 어제 치과위원회 가봤어요. 임플란트 2차 했는데 오늘 이런 요리 진짜 잘 안 맞는 요리예요. 파브리식! 자, 이제 맞춰봐 주세요.
4: 토스트네요.
0: 예스! 진짜 길거리 토스트. 그런 토스트 안에 특별한 양념 있어요.
1: 김치?
0: 김치?
1: 마요네즈.
0: 마요네즈. 혹시 콜슬로 아세요?
1: 네. 아, 그거를
0: 김치로.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쉽게.
1: 김치전 반죽 같아요.
0: 배추 김치, 배추도 캐베지라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 토스트
3: 해봅시다. 여기 햄 구워줘야 돼요. 감칠맛 강화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계란.
1: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0: 어?
1: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0: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다른 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세요.
1: 네, 이런 상황 너무 싫은. 이건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안 아플 것 같아.
3: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버터 조금만 이렇게.
1: 아, 식용유 역할이구나.
0: 잘 구워주세요.
1: 가정적인 모습 과시 핫.
0: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
1: 엥?
0: 왜 뒤집었어요? 계란프라이 이거 원 사이드로 이렇게 구워주죠. 어,
1: 제가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0: 이거 뭐야 이런 거? 야무진 여자예요. 라고 불렀는데.
1: 야무진 여자예요.
0: 이게 무슨 디자스터. 잘. 아,
1: 처음에 버터를
0: 만들어.
1: 오.
0: 고.
1: 제가 해요? 아 네? 제가 해요? 네.
0: 실력 보여주세요. 지금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2: 하트 모양.
0: 이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2: 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계란 프라이
1: 하나도 안 해요?
0: 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오 오늘 예 좋아요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자
1: 성공했다 드디어.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0: 인생의 첫 번째 계란프라이. 예! 성공! 성공! 오케이, 이제 빵. 코팅은
1: 아, 치즈로?
0: 꿀팁이에요. 바삭바삭해지면 바로 이렇게.
1: 오! 오!
0: 아하!
1: 예쁘다.
0: 예스.
1: 음흠.
0: 음흠.
1: 오.
0: 이렇게 오. 김치 콜슬로 오.
1: 예쁘다.
0: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되죠.
1: 설마 아 이걸 한 번 더 길거리 토스트처럼.
0: 예. 자
1: 맛은 있을 거예요. 네.
0: 와우.
1: 와우. 와우. 와우.

0: Ding.
1: Okay.
2: 길거리 토스트 맞나요?
1: 원래 길거리 토스트 양배추보다 이거 김치 고수.
2: 식감은 똑같아요.
1: 역시 항상 김치 기이에요. 김치 치즈, 김치 마요. 항상 좋아요.
2: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에도 오늘 먹은 토스트에도 다 김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치즈랑 볶은 김치랑 같이 됐고 오늘은 김치랑 마요네즈랑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1: 우리 많이 보여줬죠?
2: 많이 보여드렸죠.
1: 이거 7편.
2: 네. 네. 지난번에 김치치즈 버거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토스트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김치 크림빵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K-POP을 진행하면서 이 K-푸드를 숫자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파브리 셰프님의 요리도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1: 저는 진짜 재현이랑 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3: 뭘 소개하고 싶어요?
2: 약간 저는 지금 어쨌든 K-POP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음악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1: K-POP에 대해 네. 새로운 시리즈 만들면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 저도 네, 오늘 계란 후라이 했으니까 셰프님도 뭐 트리플 S 춤 한번 춰주시면 감사합니다.
1: To be continued. Bye bye.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팬이에요.
1: 저 진짜 그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에.
0: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이제 학교 접했죠?
1: 네, 학교 졸업했어요.
0: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1: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입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0: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0: 살아남았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를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0: 영어로 자기소개.
1: 네. Hi, my name is Jennifer.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
0: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1: 아기가 올 줄 몰라.
2: 첫 게스트부터.
1: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3: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1: 니콜.
0: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3: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
1: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3: 야.
0: 글로벌 역시.
1: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3: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1: 캐네온.
3: 맞아요.
1: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온 진짜.
0: 캐대온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3: 네, 완전 재밌어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3: 저는 약간 로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1: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0: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3: 환영하죠.
0: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1: 여기로?
0: 이쪽으로.
1: 여기로. 여기 Let's go. 캐네온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무한히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이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아~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속이? 보라색도 있고.
1: 네 그리고 여기 눈
0: 찍어줄게.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가 쬐끄만 거 붙이면 되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여기 눈 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잘 안 해.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립으로.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니콜린은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
0: 엄마랑 아빠랑 또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2: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0: 그래요?
3: 간질간질.
0: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 거예요.
2: 눈썹을요?
0: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자 이제 정계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오, 너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2: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뚝.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0: 와,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1: 여기 달.
0: 별.
1: 달?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죠?
0: 블러셔입니다.

0: 아시죠?
1: 신기하다. 아, 진짜 잘 만들어놨다.
0: 이거 진짜 같아.
1: 첫 출근할 때는 이제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갔대. 이게 실제로 쓰던 건가 보다.
0: 진짜 신기하다. 어. 근데 진짜 재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0: 어디를 어떻게 뚫을지에 따라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신기하다. 프린스님.
2: 안녕하세요.
1: 프린스님.
3: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0: 딱 나타나네.
3: 마크루 여러분들.
1: 예.
3: 잘 보셨나요?
1: 네. 너무 좋아요.
3: 어떠셨나요?
1: 너무 신기해.
3: 미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미션 있어요.
0: 네. 벌써요?
3: 네. 맞습니다. 이 미션에서 우승한 분께는 이따가 먹게 될 맛있는 식사에서 추가로 한 메뉴를 더 주문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첫 번째 미션 나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인물로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을 연기한 배우는 이재훈 배우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이분입니다.
1: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분이?
3: 맞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0: 힌트를 받았는데 더 어려워졌네.
1: 그렇지, 이거.
3: 이 정도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제목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도하?
0: 박열.
3: 박열? 정답입니다.
0: 아니, 나 그래서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해서 이거 포스터 보니까.
3: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서 문경세제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네. 그러면 뭐 개인기라도.
0: 안 내면
1: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개인기.
3: 개인기요?
4: You say I do.
3: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경세제의 네 글자의 한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1: 문,
3: 들을 문,
1: 들 문,
5: 듣다,
1: 경,
3: 경, 경사 경, 세, 세조 세, 제,
1: 제.
3: 고개 령.
0: 도와. 새가 넘어가기 힘든 고개?
3: 정답!
0: 오! 야, 진짜?
1: 와, 이걸 이게 뭐야?
3: 정확합니다.
1: 뭐예요?
3: 새도 넘기 힘든 험한 고개라고 해서 문경세제라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문경세제 아리랑을 들어볼 건데요.
0: 네.
3: 여기서 나오는 나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0: 됩니다. 나무? 나무? 나무?
6: 문경세제야 물밭을 나무.
3: 승우!
5: 물막 강나무.
3: 물막 강나무.
5: 네.
3: 땡.
0: 힌트.
3: 세 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나무까지 총 다섯 글자예요. 땡땡땡 나무.
5: 맞네. 그러면
1: 물맛 감나무?
0: 감나무 물맛 나는 감나무.
1: 물맛 감나무.
3: 물맛. 땡.
5: 승우. 물박 달나무.
3: 물박 달나무. 정답입니다.
1: 아, 박달나무야.
0: 박달나무.
1: 아, 왜 그걸 몰랐지? 박달나무.
0: 그러니까 왜 자꾸 여기다 싣고 나왔나 봐.
7: 이거 석탄 실었던 거고.
0: 대박.
1: 와.
7: 1963년 은성갱도 그날의 풍경.
0: 길이와
7: 총 깊이는
1: 400km.
0: 길이는 800m인데 광부들이 그 석탄을 찾아서 4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래.
1: 와, 이렇게 사무실까지 여기 안에도 만들어 놓고.
0: 너무 넓고 크니까.
1: 너무 신기해.
0: 팔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나 봐요.
1: 아, 이게
0: 다이너마이트로 뚫으면
1: 보면은 길이 되게 여러 갈래다. 아, 이게 그때 그 건물을 재현해 놓은 걸까 아니면 진짜 여기였을까?
0: 진짜 이 부지에다가 재현해 놓은 거 아닐까?
1: 목욕 여기다.
0: 와, 맞아, 바로 맞아, 있네.
1: 어렸을 때 이렇게
0: 그래.
1: 아, 딱 보니까 이발을 하셔야 돼, 머리야.
0: 그 머리에 계속 석탄 먹고 이러니까.
1: 그렇지.
0: 계속 머리 관리해서.
1: 짧은 머리가 편했을 거야, 맞아. 저때 당시엔 저 정도 로션이 있었을까?
0: 아예 없었죠.

0: 없었을 것 같아.
1: 공용으로 쓰는 건 없었을 것 같아.
2: 공용으로 쓰는 건 없었을 것 같아.
1: 문경여행 여기는 저장가.
2: 와 진짜 탐방 체험이네.
3: 문경에 이런 곳이 있다고?

0: 자, 먹읍시다.
1: 뭐 먹어야 돼요, 여기는?
0: 여기는 뭐가 유명한가? 일단은 매운탕집이니까 매운탕을 먹어야겠죠?
1: 매운탕 먹어야죠.
0: 매기 매운탕이 있고 잡어 매운탕이 뭘까?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잡어가 뭐예요?
2: 직접 잡는 거.

0: 안에 거기. 안에 수제비도 있어서 아기들하고 같이 와도 맛있게 먹겠는데 근데
1: 시원한데
0: 민물이면 사실 좀 비릴 것 같은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1: 여기가 조금 더 진한 맛이에요. 근데 막 그게 막 짜고 막 텁텁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눅진한 느낌?
0: 양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짜지 않아. 딱 그런 느낌.
2: 자, 마크로이 여러분.
0: 프린스!
2: 식사 맛있게 하고 계셨나요?
1: 네, 너무 맛있어.
0: 대박이다, 잠깐만.
2: 아까 짜릿한 역전승을 우와. 하셨던 승우님을 위해 특별 메뉴, 장어구이.
0: 우와,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어떡해.
3: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맛있겠다, 맛있겠다.
3: 일단 그냥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부드러워요. 넣자마자 녹아요.
2: 이 옆에 있는 영강 있잖아요. 이 영강에서 굽이 치는 곳을 진남 교반이라고 하는데요.
1: 진남 교반.
2: 네.

0: 문경 철로 바이크입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에서 석탄을 날르는 철로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미션이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 코스를 돌면서 주위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자, 굴리세요. 굴려요, 그렇죠.
2: 탄광 가는 그 철로였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 길이잖아요. 네.
1: 지금은 실제로 안 하긴 하지만. 물이 불어 있어 지금.
2: 이게 유속이 보이네. 와 멋있다. 와 여기 조명도 되게 예쁘게 돼 있다.
1: 아 잠깐만 뭘 보라고 했는데?
2: 재밌게 즐기라고 했지 않아?
1: 그래 그냥 보면 되는 거야.
2: 그래 뭐 기억에 남겠지 뭐 좋은 거는.
1: 빨라. 와 이거 재밌는데?
3: 다 온 거 아니에요?
2: 엄마 이제 다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1: 아니 재밌어!
2: 진짜 재밌어!
1: 아니 비와서 걱정했는데 비와서 더 멋있었어?
2: 맞아!
0: 철로 바이크네 재밌게 즐기셨나요?
3: 너무 재밌었어요.
1: 아니 기대 너무 안 했는데 기대 너무 이상이었어.
0: 자 그럼 이번 미션은
2: 네.
0: 퀴즈로 나갑니다.
2: 네!
0: 레일바이크 타면서 나왔던 동물의 이름은?
2: 도화!
1: 정답!
0: 도화!
2: 토끼!
0: 연습 문제였습니다.
2: 아, 토끼 정답.
1: 아, 그렇지.
0: 토끼 정답.
1: 토끼 너무 쉽잖아.
0: 맞습니다.
2: 너무 그래.
0: 알고 계셨죠, 승훈님?
3: 알고 있었어요.
2: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알고 계셨어요.
3: 진짜 몇 마리인지 막 물어볼까 봐.
0: 어?
3: 맞아요?
0: 토끼 몇 마리였습니까?
2: 도화.
0: 도화?
2: 5마리.
0: 5마리? 네.
1: 짝수다.
3: 8마리.
1: 어, 그래. 짝수야.
0: 8마리. 확실하십니까?
3: 네.
0: 정답입니다.
1: 아, 짝수라니까.
0: 혹시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문제 나갑니다.
1: 네.
0: 토끼 이외에 있었던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승우님께서 한 문제 맞추셔서 1점 획득하셨고 이거 맞추시면 2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도화.
0: 도화.
2: 조랑말.
0: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3: 어디 있었어요?
1: 조랑말 있었어? 이쪽에서 보는 게 좋다. 살짝 이쪽으로 쏠려있지.
0: 이렇게 해서 도화님의 역전승. 도화님 2점 획득하셨어요.
2: 와. 이겼어요?
3: 어디 그럼, 있었어요?
2: 그럼 저예요?
1: 자, 다음 문제 3점짜리 주세요.
0: 다음 문제는 없습니다.
1: 아, 뭐야!
0: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의 승리자는 도화님입니다.
2: 인생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3: 끝까지 가야
2: 돼. 아까 지금 계속 오빠한테 진 거 알죠? 마지막 한 문제로.
1: 아, 그럼 당연히 3점짜리 있을 줄 알았지.
2: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0: 신동님께서 너무 아쉽다고 하셔서 계속 아쉽다고
1: 오케이,
0: 하셔서
1: 마지막 오케이
0: 마지막 신동님의 역전극 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문경 약돌돼지는 진짜 돌을 먹는다. 하나 둘 셋.
1: 아 똑같잖아 나.
2: 아니 돌을 어떻게 먹어 돼지가.
3: 말도 안 되지. 아 지금 유혹한다.
0: 어 바꾸셨습니다.
1: 바꿨어요.
0: 신동님.
2: 아 잠깐만.
0: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1: 아이, 뭐야?
0: X입니다.
1: 아이, 뭐야? 아, 재미없어.
0: 약돌을, 약돌 돼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돌을 활용한 하리오 먹고 자란 돼지를 약돌 돼지라고.
1: 아니었어도 먹게 했어야지.
2: 선배님, 돼지가 돌멩이를 어떻게 먹어?
1: 아니, 핥아 먹을 수도 있잖아.
0: 다음 문제는 3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아, 역전극이다. 이거 역전.
1: 할 수 있어.
0: 약돌은
2: 네?
0: 문경의 특산 광물질인 거정석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1: 나만 오야?
2: 어.
0: 5입니다.
1: 예!
0: 5입니다.
1: 예!
0: 5입니다.
1: 예!
0: 5입니다.
1: 예!
0: 신동님, 3점 획득하셨습니다.
2: 선배 솔직히 찍었지?
1: 아이, 거정석 알죠?
2: 진짜요?
1: 그렇죠.
2: 거정석이 뭐예요?
4: 바위입니다. 광물질이죠. 거정암은 사료에 섞어서 먹고 자란 돼지가 바로 약돌돼지가 됩니다. 5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먹고 따블로 가!
2: 그래, 먹고 따블로 가!
4: 약돌돼지는 거정석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질겨진다.
2: 진짜 나만?
5: 고기는 부드러워요.
4: 자, 5점입니다. 5점. 액션!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의 승리자는 바로 최인동님입니다.
2: 진짜 억울하다. 정말 진짜 억울하다.
4: 도화님 정말 잘해주셨는데
2: 그러니까.
4: 역전패를 당하셔서 좀 아쉬울 텐데.
2: 이렇게 한 방에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4: 맞습니다. 승우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네. 아쉬울 것 같아서 두 분께서 네. 대결해서 승리하신 분은 신동님이 드시는 특별 메뉴를 한 입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도전!
2: 도전!
4: 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 세 가지를 5초 안에 대주시면 됩니다. 시작!
2: 도화!
4: 도화!
2: 오미자, 약돌돼지, 사과!
4: 정답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아, 정육식당이네.
3: 자, 보세요.
2: 삼겹살 준비해 드릴게요.
4: 감사합니다. 네.
5: 진짜 참기 힘든 냄새와 소리와 이 비주얼이 지금 폭력적이야.

0: TV에서 보시는 분들 이겁니다.
1: 얼마나 궁금하나?
0: K푸드 1등.
1: 진짜.
0: 신동이 추천하는 신동 고향 문경에서 먹을 수 있는 약돌 돼지. 나 갑자기 텐션 없댔지.
1: 근데 찐이지.
0: 이건 찐이야.
1: 찐이지.
0: 아, 이건 찐이야. 뭐 방송용 아니야.
1: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찐으로 나와버렸어.

0: 마크로 여러분들?
1: 나 아, 오셨어요.
0: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신가요? 아, 네. 우리 문경의 자랑 신동님께서 아까 네. 미션에서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1: 맞아, 저예요.
0: 추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 찬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골라보시죠.
1: 딱 보니까 육회 비빔밥 맛있었다.
0: 아, 탁월하십니다.
1: 육회 비빔밥 추가.
0: 약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200까지 넣어드리는 서비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제가 또 한 입만을 해야 돼서 제가 진짜 맛있게 한 입을 먹어야 되거든요.
1: 고추장 더 넣어요?
2: 더 넣어야죠.
1: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먹을 수 있어, 한 입에? 우와!

0: 문경 약돌 돼지란?
1: 돼지계의 신동이다.
2: 아, 잠깐만, 내가 기분이 뭔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돼지계의 신동이다니까. 어, 좋은 뜻이야. 자.
3: 문경 약돌 돼지란? 보약이다.
2: 아.
4: 문경 약돌 돼지란? 문경 그 자체다.
3: 아.
0: 문경 약돌 돼지란? 별 다섯 개.
3: 아, 맞아.
0: 그냥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0: 아니 근데 둘이서 한번 찍어줄까? 둘이 뭔가 오늘 옷도 맞춰 입고 와가지고 이쁘네. 진짜 멋있다.
1: 여기가 바로 문경세제.
0: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문경세제 입장.
1: 맞아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문경 해설사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3: 반갑습니다.
1: 타임캡슐 광장이라고 돼 있는데?
2: 타임캡슐? 예, 저기는 이제 경북 궤도 100주년 타임캡슐이라고 하는데 네. 23개 시군에 시군의 문화재라든가 현재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2396년에 열어볼 수 있는 문화 전수 사업입니다.
0: 2300? 2396년?
2: 예, 예.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빠른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오이죠. 많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지질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문경에다 매설하게 되었습니다.
0: 원자 태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2: 성주에 태실이 있었거든요.

0: 와,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뜻깊다.
1: 400년 전 이들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0: 400년 전 선배님들 이러면서.
1: 꼭 400년 뒤에 만나요.
2: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0: 또 우리 400년 뒤에 여기서.
2: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경을 모두 여행해봤는데 어땠어요?
4: 저는 일단 문경을 옛날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서도 좀 많이
1: 아무래도
0: 맞아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문경세제는 교과서에 무조건 나와.
0: 사회책 이런 데 무조건 나와.
1: 맞아 맞아.
4: 근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네, 확실히 직접 와 보니까 너무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문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1: 아, 도안은요?
0: 네, 저도 사실 되게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맞아. 뭔가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은 맞아. 느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경치부터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가족끼리 여행 오기 너무 좋은 여행지인 것 같은 거예요.
1: 아, 사실 시간만 되면 한 1박 하고 싶어요.
0: 나도 조금 더 보고 싶어.
1: 다음에 카메라 없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0: 진짜.
1: 우리 경북 문경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우리 다음번에 또 안동으로 갈 거예요.
0: 네, 안동에서 자, 또 만나길 네. 기대하며.
4: 케이푸드
0: 경북 에디션
1: 문경으로 놀러오세요.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안녕하세요, 조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 겁니다. 우리 안치마요! 아직 락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토카의 리더와 보컬 곽태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토카에서 기타 치고 있는 김두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토카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진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스웨이랑 청춘이라는 곡인데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저희 또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스웨이랑 첫 번째 버닝에 있는 청춘 들려드렸는데 저희 페스티벌에서 많이 하는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좀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0: 나한테는 여기가 지금 락 페스티벌이에요. 여기 멋쟁이들 예쁜이들 다 모였네. 모두 소리 질러! 우리 이제 다음 곡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 다음 곡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정규 앨범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메리골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노래 알아요? 모르면 오늘 알아가세요! 아, 오늘 텐션 좋아요, 그죠? 저희가 이 곡을 들려드릴 때 관객분들이랑 팬분들이랑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구호가 있는데 또 후렴 가사가 아쉬운 마음은 아쉬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을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남은 가사인 아쉬운 마음대로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는데 한번 연습해볼까요?
3: 네!
0: 오케이. 아쉬운 마음은
3: 아쉬운 마음대로
0: 한 번 더 아쉬운 마음은
3: 아쉬운 마음대로
0: 아쉬운 마음은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즐거우셨을까요? 네. 오케이, 이제 모두 자리에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백숙예술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이예요, 여러분들. 다음 곡 제목이 토모다치예요. 토모다치가 친구라는 뜻인데, 부끄럽지만 이 둘을 생각하면서 좀 쓴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끄럽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공연 주제가 사랑과 우정인 만큼 이 곡을 꼭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삶에서 저는 꼭 사랑과 우정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꼭 그 친구를 생각해주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 제목은 저희가 이번에 공연 주제였던 사랑과 우정에서 이번에 정말로 직관적인 사랑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곡 제목은 사랑해 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역시 사랑을 믿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애인에 대한 사랑, 뭐 우정에 대한 사랑, 뭐 반려견, 뭐 반려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은 우리 어느 곳에서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사랑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여기에도 있을 거라 믿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해요. 아주 정말로 직관적이거든요. 손, 머리 위로 모두 하트를 만들 거예요. 혼자 오셨으면은, 그리고 일행이 있다, 일행이 있으면 하트 이렇게 반반으로 이쁘게 만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랑할 건가요? 오케이.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가자.

0: 가, 고민 칼 도 칼
1: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가 나타나 있고
1: 오.
0: 고려 시대부터 해서 조선 시대까지 넓다.
1: 네. 요새는 정말 흔하게 연주는 잘안 악기가 뭐가 다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0: 퉁소는 우리나라 관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안과 밖이 이게 통해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통소라고 해서 불려지게 있지만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서 이제 대나무가 좀 묵은 대나무죠.
1: 네.
0: 그래서 치구와 갈청과 지공이 앞에 네 개, 뒤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색에 있어서는 갈대청의 떨림과 대나무의 울림이 조화롭게 때론 애절하게 때론 우렁차게 한 민족의 정서와 가장 닮은 악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퉁소라는 악기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0: 저는 아버님이 고향이 이쪽 함경도 쪽이세요. 함경도에서 일사후퇴 때 넘어오셔서 아버님 늘 함경도 지역, 특히 북청 지역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 그쪽에 이제 소품을 만들고 또 때로는 의원 역할도 하시면서 자연히 바로 위에 형님도 북청 사자놀이에 이제 또 전승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망우리 지금 현재 구리시 교문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에서 동주헌 선생님, 집안의 어르신네 됩니다. 조그만 복덕방을 운영하셨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새로 집을 짓는 기간 동안 한 22일 동안 거기서 저녁에는 또 동주헌 선생님께서 음악을 가르쳐 주게 된 동기가 퉁소를 입문하게 되는 동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매주 토요일 날 석간동에 있는 전수회관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날은 그걸로 매일 가서, 매주 가서 직접 선생님들한테 퉁소를 배우게 되는데 퉁소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키는 조그만 사람이 퉁소를 불기가 좀 어려웠고. 조그만 퉁소를 만들어 주니까 그것이 하나의 놀이 기구 삼아 그냥 불며 다니었던 것이 나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긴 퉁소를 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신선식 선생님, 전중식 선생님, 그 당시 다 보유자로 활동하셨던 임감원 선생님이시죠. 직접 사사를 받고 일요일 날이면 또그 선생님들이 교문동에 내려 건너 오셔 갖고 저를 또 특별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제가 또 받게 됩니다.
1: 퉁소와 북청 사자 놀음 같은 이 함경도 지방의 문화, 전통 문화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가족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경 남도 놀이 중에 광천 마당놀이 이것도 선보이고 계신다면서요?
0: 네, 광천 마당놀이는 이제 퉁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연희극입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광천 마당놀이를 무대에 올리기 시작해갖고 지금 작년까지 공주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1: 네.
0: 출전을 하고 그런 마당놀이가 함경남도 단천군에 광천면이라고 하는 소재지가 있습니다.
1: 네.
0: 단오를 전후로 해서 눌려지는 단오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선생님께서는 그 민속촌에서 이 퉁소 공방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요.
0: 네, 벌써 이제 13년 차가 됐네요.
1: 네.
0: 한국 민속촌은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알리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파크인데, 이 안에서 이제 공방 안에서 이제 퉁소를 만들고 또 단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단소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단소에다 이름을 써주고
1: 네.
0: 매우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직접 만들어 보고 이름도 써주고 부는 방법도 알려주고.
0: 네,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 아주 부는 법을 제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이거 너무 재밌는 체험 학습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마 엄마 아빠들 같이 이렇게 놀이에 오게 되면은 거의 우리 공방에 들려서 단소란 악기를 통해서 우리 국악 음악을 좀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혹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나요?
0: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1: 아, 그래요?
0: 있습니다.
1: 네.
0: 예.

0: 어저께도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민속음악 하는 친구가 와서
1: 네.
0: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유럽에서도 또한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와서 만들어 봅니까?
0: 불어보고
1: 아, 불어도 보고.
0: 네, 악기를 소리 내는 걸좀 알려주는 그런 정도죠.
1: 네.
0: 네.
1: 뭐라 그러나요?
0: 우리 악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특히 퉁소란 악기는 물론 이제 동남아에 많이 있는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취구, 갈대청이 붙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고 모든 음이 구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1: 갈대청을 신기할 수도 있겠군요.
0: 대금에 그 갈대청이 붙어져 있죠.
1: 네네네.
0: 퉁소에도 갈대청을 붙어져서 굉장히 갈대청을 유행에 쓰고 있는 게 퉁소입니다. 네.
1: 그 한국 퉁소 연구회도 창립을 하셨고 또그 연구회를 창립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퉁소를 접할 수도 있고 배워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퉁소 보존은 물론 이제 선생님들로 해서 계속 보존이 되고 왔었지만은 북청 사자놀이에 한정된 음악만 반주 악기로 연주가 되어 왔었죠. 그 이후로 2001년도 한국 퉁소 연구회가 민속학자 이보영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그 퉁소연구회에서 한국악기학이라는 학술지를 만들면서 남한의 퉁소 또 북한의 퉁소 이런 한반도의 퉁소에 대한 예술인들의 어떠한 그 예술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그리고 퉁소의 원류에 차서 음악 음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2017년도에 이북 5도 무형문화재 퉁소 신화우가 지정이 됩니다. 이런 지정 역시 우리 음악 보존에 있어서 특히 퉁소 음악 보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우 커다란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계획이라고요.
0: 저는 이제 퉁소 시나위를 주로 함경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1: 네.
0: 우리 퉁소 연구회에서 활동 중이었던 지금 퉁소 배우는 후배들이 이제 산조를 새롭게 이제 짜서 발표 무대를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곧 합니까? 곧?
0: 11월 2일날
1: 12월.
0: 도남문 국악당에서
1: 네.
0: 퉁소 산조를 아마 각세 사람이 아주 색깔이 있게 아마 연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얼마 안 남았군요.
0: 예,
1: 네, 그 연주도 기대하겠습니다.
0: 예.
1: 네. 다음 무대에서는 영산도드리를 보여주신다고. 어떤 음악인가요, 영산도드리는?
0: 영산도드리는 함경도 지역의 그 건무를 추는 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긴영산, 잦은영산, 도드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악곡들이 건무 영산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독주곡으로 제가 스스로 좀 짜서 영산 도드리라고 해서 연주되는 곡으로 독주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동선본 명인의 영산도들이 함께 감상하시죠.

한군사 내다르며 아나리 승상은 지금 대군으로 가나리고 천리 전쟁은 나오죠. 승부가 미결돼야 천하 대사를 바라는지 어찌 요망스럽게 울음을 얻냐. 울지 말고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적은 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소름을 들어봐라. 고장성 학벌 양친 개별 헌지가 옛날이나 개명 부해

0: 홍한 제자 천리 산장 위에다가 내려 얼굴 보내고 오나지나 솔직히 울거나 내일이나 수별이 울거나 기다리고 팔쩍어 서산에는 기울어 어진이 출물망 이 몇 번이며
1: 아 그렇지
0: 바람 불고 비도 쭈 오는 뒤에 홍안 거래
1: 아 그렇지
0: 현지를 이전하며
1: 아,
0: 상사고 단장해놓은 주야 수신 배배쳐 오나 조청환도를 들어빼고
1: 다우시고
0: 육전수전을 섞어 안쓰고
1: 아이씨고
0: 생사가 조절이로 오구나 만일 흑사를 하게 되면 캔자서 안장을 하며 홀포사장을 쳐서 오연이 이든들 야 손뼉을 두다리며 후야 저

0: 와, 변치가 참 이쁘다. 와, 꽃도 봐봐. 노란색. 와, 역시 시골 남산은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 집을 찾아야 되는데 엄마 집이 어디지? 엄마 집에 여기 집. 전덕. 설마 여기 아니에요? 와, 엄마 계시오. 엄마 계시오. 클라리스 왔어요, 엄마. 엄마. 누구세요? 엄마 어떻게 음식 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시골에서 옛날에 크면서 네네네. 할머니가 음식을 잘하셨어요. 아. 그래서 할머니 이제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지.
0: 아, 할머니 손 이어받았구나요. 엄마, 네. 이번에 네. 제가 감자 뽑았어요.
1: 감자?
0: 네, 감자 뽑으니까 네. 어떤 요리로 만들 수 있어요, 엄마?
1: 감자?
0: 네네네.
1: 감자로 주로 하는 것은 볶아 먹고
0: 그니까요
1: 감자 전이 먹고 네. 떠 먹고 감자 떠 이건데
0: 그럼 우리는 맛있게 우리 1등 돼야 되니까 맛있는 거
1: 우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감자 볶음탕 자 닭볶음탕 해보자
0: 닭볶음탕 엄청 쉬운 거 아니에요 엄마?
1: 쉽기는 쉬운데 네네네. 또 내가 하는 것도 달보여
0: 아 진짜 달보여? 달어?
1: 달보
0: 달보?
1: 조리법이 달다고
0: 아 뜰려다고
1: 응 뜰렸다고
0: 달어
1: 우리 나도 사투리를 써서 그래 지금도 아. 지금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내가 닭조리탕을 하게 되면 거운다 막 툭툭하고 감자가 네. 다 풀어지고
0: 맞아 맞아 맞아
1: 안
0: 풀어져요?
1: 안 풀어지고 국물도 막
0: 야, 엄마가 안 풀어주는 거 엄마가 진짜 자신이 있네요 엄마 하고 우리도 진짜 1등 됐을 것 같아요 와 엄마 지금 어떻게 장 닭 사러 가야 됐나 어떡해요?
1: 닭 뭐
0: 아니요 여기 마당에서 닭 있어 내가 닭 잡아요 엄마
1: 닭 잡아 닭을 잡어 마당에 닭 없어
0: 그래요
1: 닭다 사오면 돼요 닭은 네. 토종닭 큰 거 사다 놨어
0: 아 진짜요? 응,
1: 준비해다 놨어 네네 텃밭에 가서 네네 아 우리 이제 채소 좀 뽑아 갖고 오면 돼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채소 뜨다가 해가지고 네. 시작해 봅시다
0: 네 알겠습니다 가자요 엄마 어이야 엄마야 엄마야 아이고야
1: 팥뽑을 이렇게 가 여기 팥뽑아 이렇게 뜯어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뜯어 이거 이판 이렇게
0: 엄마 비 안 오니까 이거 젖었대요
1: 우산? 어, 접어 비는 맞아도 안 죽어 배 맞아도 자 여기 이것은 이렇게 뜯어내 쓰였으니까
0: 오
1: 해봐
0: 여기 놓을게요 응. 이거 가방을 팔게요
1: 응. 이렇게 저거서 뽑아 존놈으로 이게 대파를 많이 넣으면 맛있어 있다가
0: 오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깠어
1: 또 이거 닦아 그냥 똑 잘라
0: 여기
1: 옳지 오 되지? 깻잎도 들어갑시다 이제
0: 깻잎도 어디 있어 여기 이거
1: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뜯어봐 이렇게
0: 아 통째로 뜯
1: 통째로 이렇게 이거 다 넣어줍니다 자 수저로
0: 네네네
1: 이게 간장이 시중엔 없어요 이런 간장.
0: 아 엄마가 직접 담았어요.
1: 이게 이제 12년 됐어요 간장이.
0: 12년. 네,
1: 12년 간장이에요. 그러면은 네네. 세 숟갈 넣으세요.
0: 세 숟갈. 오 연하네.
1: 설탕을.
0: 설탕 넣고
1: 고춧가루를 두 수저 넣으세요. 이게 지금
2: 저희가 경연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혼자 만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0: 아 나 혼자 만들어야 돼요?
2: 네.
0: 세상에 엄마 잠깐만요.
2: 어머니는 옆에서 말로는 도와줄 수 있고
0: 네네네.
2: 그 혼자 이거 완성하셔야 돼요.
0: 아 그래요? 알았어. 녹음 해놓을게요 엄마.
1: 감자 쓰려.
0: 감자 어떻게 쓸어요?
1: 이리 와봐. 쓰리라고 가르쳐줄게.
0: 엄마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1: 이것은 요 정도 썰면 돼.
0: 이거는 세게 해야 되겠다, 엄마. 이렇게 세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엄마?
1: 응,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0: 어, 엄마, 내 사랑. 요리 뭐 이, 무슨 요리 쳐주면 좋아요?
1: 응? 감자 닭볶음탕.
0: 감자 볶당.
1: 볶당.
0: 응. 괜찮아요?
1: 목당으로 해도 되고 저거 편한 대로 해요 나는 내 말대로 하려는 게 이름만 넣지 뭐 안 타
0: 됐어요?
1: 응
0: 이제 안 돼
1: 씻어
0: 아 다시 씻어야 돼요?
1: 네, 씻어야 돼 녹말을 이게 네. 안 빼면은 네. 감자가 물러갖고 네. 죽이 돼. 죽. 아. 이게 꼭 녹말을 빼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응, 씻어, 여기다 건져. 그, 이거 물이 툭툭하게 나오잖아, 이거. 이걸 빠져야 돼. 아. 여기다 건져.
3: 아, 이렇게 하얗게 되네, 물?
1: 응, 하얗게 아. 나오네. 그게 있으면 툭툭해, 물이. 아. 툭툭하고 감자가 빨리 익어.
3: 엄마 이게 뭐예요?
1: 식용유.
3: 식용유.
1: 자 이거
3: 물 식용유 쓰는 거예요?
1: 아, 해봐. 물어보지 말고 조금 이따 가르쳐줄게. 얼른 부어 여기다 다 부어. 아. 응. 네. 소주를 2컵 부어.
3: 2컵. 응. 오케이. 2컵.
1: 응. 이걸 넣어서 그 노폐물 다 빼내는 거예요 지금. 식용유?
3: 식용유
1: 한 컵.
3: 왜 식용유 넣은 거죠?
1: 식용유 넣어서 볶아놓으면 고기가 좀 쫄깃쫄깃하고 아, 푸시푸시가하고 아,
3: 아. 계속 줘야 돼요, 아니요?
1: 계속 노릇노릇할 때까지.
3: 일반 사람 우리 그렇게 안 해요.

0: 안 해.
1: 내가 아는 친구 있잖아. 막고추장 넣고 야채수란 넣고 버무려. 끝. 하고 볶아요.
0: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네네. 닭 저 거기 질도 맛있고 네네네. 냄새도 안 나고 고소하고. 아. 천천히 볶아. 네네. 노릇노릇 할 때까지. 네, 그렇게 하면 돼.
1: 오, 좋은 냄새.
0: 비닭만 먹어도 맛있어.
1: 그러니까요. 아우.
0: 그렇게 놓고 닭만 더 골라도 닭만 그래 주소도. 잘했어. 아유 잘하는데.
1: 잘 됐어요? 다행이네요.
0: 이게 육종마늘 지금 농사진 간장 진간장 한 컵을 넣.
1: 간장 한 컵?
0: 응. 고춧가루 한 컵 더 넣어야 돼. 설탕은 한 컵 들어가면 안 되고 4분의 3. 끓이기만 해.
1: 네. 간 한번 볼게요.
0: 간 봐요.
1: 네, 싱거운
0: 소금을 좀 넣으면 돼.
1: 안 싱거워만.
0: 맛이 딱 맞을 거야.
1: 안 싱거워만. 야, 맛있다. 아직 완성 안 된데 맛있어만. 내가 봤어. 우리가 1등 대과 같대, 엄마.

0: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고무 괜찮네, 엄마. 와, 진해요, 엄마.
1: 잘 괜찮아?
0: 어, 괜찮아,
1: 수고하셨어.
0: 맛있어요. 어, 엄마 봐봐, 감자 안 풀어졌네, 엄마.
1: 오. 네.
0: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익었어, 엄마.
1: 이것도 맛있는데 내가 손잡고 손들어.
0: 엄마, 야들야들해요. 와. 응? 딱 남색이야, 특이한 남색이야.
1: 하나도 안 나지?
0: 하나 안 나요.
1: 고소하지?
0: 맞아. 와.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네, 어? 네, 네. 끝났잖아. 마지막 날 만나자, 엄마. 응, 응. 엄마 파이팅. 어, 어, 엄마 술 맛을 연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룰 것 같아요. 어. 엄마 아자 아자 파이팅! 우리 할 수 있어!
2: 오늘 저희 어머님 만나겠네. 아, so exciting! 우와, 설렌다. 어, 아, 날씨도 좋고, 아, 오늘 좀 많이 배우자. 가자, 가자. 우와, 어머니, 어머니. 후, 여긴가 보네요. 어? 오, 여기다. 아, 설렌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저 네. 외국 분이라서 긴장했어요.
2: 그래요?
3: 네, 들어오세요.
2: 아, 네. 들어갈게요.
3: 네.
2: 어머, 안녕하세요. 우와.
3: 이쪽에 앉아주세요.
2: 아,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2: 어, 너무 반갑네요.
3: 저도 반갑습니다.
2: 어, 제가 폴란드에서 푸쉐무 스와브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푸쉐무라고 네. 하시면 되거든요.
3: 푸쉐무?
2: 네, 푸쉐무.
3: 네. 푸쉐무.
2: 네.
3: 저는 네. 박윤옥이에요.
2: 박윤옥.
3: 네.
2: 네. 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3: 잘해봐요.
2: 아,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손을 봤거든요. 한 번 더 손 네. 봐도 돼요?
3: 네.
2: 아, 반대로, 반대로.
3: 네.
2: 와, 경력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힘 세고,
3: 네.
2: 이렇게 좀 그래도 이런 자극이 있어야
3: 네.
2: 요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 네, 근데 또, 네. 저는 힘들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2: 아, 그래요?
3: 말하자면,
2: 네.
3: 어려서부터 공주처럼
2: 아, 그래요?
3: 대접받고 살았다 이런 거요.
2: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재진 저한테 정보를 조금 주셨는데, 그 반찬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3: 네, 손재주가 조금 네. 있어요.
2: 오.
3: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 네. 반찬하는 거를 오. 좋아했어요.
2: 아,
3: 그러다
2: 그래요?
3: 보니까 지금도
2: 네.
3: 다른 거보다
2: 네.
3: 그냥 이렇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2: 아, 그런 재주가 있군요.
3: 네.
2: 오, 저 근데 어머니 있잖아요. 그 저희가 제가 선택한 아이템은 표고버섯이에요.

0: 버섯 볶음 종류도 있고 볶음 종류. 또 표고버섯 탕수라는 게 있어요. 아, 탕수처럼. 네. 네, 또 표고버섯 전이라고 있어요.
1: 아, 전.
0: 네,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 전은 네. 오늘 전을 하려고. 네. 오. 그러면 네.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표고버섯 전을 할 때는 뭐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네. 이런 육고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1: 그렇죠.
0: 새우를 다져서 야채를 다져서 새우 식감하고 같이 네. 어우러지게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한번 네. 해봤어요.
1: 아, 너무 기대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잘 해봐요.
1: 네, 네. 잘 해볼게요.
2: 네.
0: 어머니, 근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제가
2: 뭐 바로 하는
0: 오신다 그래서 네. 앞치마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네. 이제 선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우와, 이렇게 네. 하나 똑같은 걸로 우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 아, 네. 자, 우리 화이팅!
3: 오늘 1등이에요.
1: 네, 맞아요.
0: 재료 준비를 할 거라서 오, 네. 여기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 꼭지를 따야 되는데 이제 어, 네. 살짝 살짝 따면 네. 어? 이렇게 속이 빠져요. 한번 해보세요.
1: 어,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0: 네 엄지 손으로 여기를 살짝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면 여기 속이 좀 빠져요.
1: 이렇게?
0: 네, 아우 예쁘게 잘하셨네요. 이렇게
2: 조금 더 예쁘게 뺐다.
0: 네. 요거 이제 모양 내는 네. 거를 좀 네. 좋아해요. 그래서 네. 넓게 하지 말고 좁게 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빠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면 별 모양이 돼가지고. 아,
1: 근데 이렇게 별 보면 얼마 동안 하셨어요?
0: 저는 2013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한 3, 4년 돼요.
1: 와,
0: 요리 프로를 많이 다녀보셨어요?
1: 2024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0: 요리를 참 잘하실 것 같아서요.
1: 네, 먹는 건 잘해요.
0: 아, 먹는 건 저는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1: 아, 그러세요?
0: 이렇게 이제 절일 거예요. 소금물로. 절이는 동안 네. 저희가 이제 야채를 준비를 할 거예요.
1: 네.
0: 재료가 대파, 당근,
1: 당근,
0: 양파. 양파를, 당근을 파 다질 거예요, 이렇게.
1: 네. 믹서기 왜 안 쓰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0: 아, 저는 이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믹서기보다는 이렇게 손 모양이 네.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1: 정성스럽네요, 진짜.
0: 한번 이제 휴재미님이 네.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2: 얘를 까
0: 얇게 얇게
2: 네
0: 드릴까요? 이렇게 네 어 잘하시네요. 네 오 곱게 곱게 나오고 있어요. 세심하게 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파도 다지시지.
1: 답답하지 않아요?
0: 아, 답답한데도 그래도 잘하시네요. 이게 제가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하던 거는 제가 막 이렇게 해야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1: 아, 네.
4: 너무 준비물이 위반을 해서 뭔가 요리사가
1: 그런 거 아니죠?
0: 성격이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냥 뺏어서 했어요. 네.
1: 아니, 사실은 제가 그 키친 로봇을 많이 쓰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써는 건 그렇게 자신이 별로 없어요.
0: 섞어주세요, 이렇게.
1: 네.
0: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새우를
1: 네.
0: 여기다 넣어주세요.
1: 우와.
0: 전분을, 소금, 후추.
1: 후추.
0: 참기름, 마늘을 오, 좀
1: 많이 넣으시네요.
0: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1: 조물조물.
0: 이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아.
0: 이렇게 해야 양념이
1: 믹서기가 들어왔어요.
0: 네. 네 이렇게 해야 이게 좀 개발 이렇게
1: 오케이.
0: 밀가루 전분을 앞에다 입힐 거예요. 버섯에다 묻히는 거예요. 네. 새우만 이렇게 해서
1: 어, 네.
0: 여기다 이렇게
1: 아 이렇게 굽는 거구나.
0: 네 이렇게
1: 오.
0: 오, 뒤집었고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살짝만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1: 결지게? 네, 네. 그럼 진짜 전이 되네?
0: 네, 네. 남은 거 전부 다 해보세요.
1: 그래도 믿음이 생기시는 거 봐요.
0: 네.
1: 아까 자르는 거 못 참으셔가지고 배셨는데.

0: 그래서 이제 요거를
1: 전총
0: 네,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2: 아 이렇게 벌써?
0: 네.
2: 아 이거 뜨거우면은 타니까
0: 네.
2: 네 제가 할까요?
0: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오.

0: 어우 잘하십니다.
1: 오늘 팬케이크 그래도 한 20개 했어요. 끝나는
0: 조금만 거예요. 익으면 이제 다 돼요. 간장 양념을 할 거예요.
1: 간장
0: 간장에
1: 양념?
0: 네. 식초를 설탕이 한 스푼 정도, 깨를 네. 조금, 마늘, 다진 파도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0: 네, 그러면 건강, 이제 네. 한번 먹어볼 건데요.
1: 네. 이거 잡는 방법이 또 따로 더 있나? 아니면 쉽게 연습해야 되나?
2: 오!
0: 새콤한 맛은 하나도 없어요. 고추를 넣는데도
3: 고추가 그냥 확실히 들어가서 더 이렇게 맛이 올라갔어요.
2: 네, 1등.
0: 네.
2: 무조건 1등.
0: 1등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푸셰프님이 만드신 네. 소스를 한번 또 맛을 네. 볼게요.
2: 어, 좋아 좋아.
3: 제 양파를 벗어 넣으셔도 돼요.
2: 버터도 좀 넣을까요?
0: 계속 볶아요?
3: 네. 이제 이렇게 비비시면
0: 그렇죠?
3: 한 이렇게 그냥 뿌리면 돼요. 또 궁금하네.
0: 그러니까 궁금해지네요.
3: 네. 어울릴까 말까. 이 솔직해야 그러니까,
0: 네,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식감이 부셰프님이 네. 만드신 거라서가 아니라 간장 소스도 괜찮았는데 이게 더
3: 그러세요?
0: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요리라서 외국 소스가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좀 저는 더 선호가 됐어야 돼. 느끼함도 없었고 새콤함도 있었고 저 입에도 괜찮게 맞았어요.
3: 저는 일단은 이렇게 버섯을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전을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어봤기는 했지만 버섯 전을 저렇게 만든 것도 저는 너무 새로워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맛있어요. 그 시원한 개운함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등 해야 되니까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면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게 더 나쁘진 않을 것
4: 같아요. 누구세요?
5: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5: 돌아가도 돼요?
4: 예. 네.
6: 만나서 반갑습니다.
4: 반가워요.
6: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안토니오입니다.
4: 아유, 반가워요.
6: 옷 이렇게 빨간 거는 기억나요. 그 어머님 선택 받을 때 옷 빨간 거 기억해요.
4: 어, 라인 댄스 할 때 사진. 아. 저쪽에 지금 나 많아서 그거 다 있어요.
7: 우와, 여봐. 이렇게 많아.
6: 이거 다 사진이요?
7: 예, 사진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6: 어, 이거 봐도 될까요? 어, 이게 어머니 네. 사진 이런 복장 입고 본 것 같아요.
7: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가. 그림 전시회 개인전도 하고.
6: 아, 그리고 이거 거의 깜빡했는데 네. 제가 시금시 걸렸거든요. 시금시 우리 어떤 요리 할 수 있을지.
7: 시금치라는 거는 네. 무쳐도 되고
6: 무쳐도 되고
7: 전을 구워도 되고 고민. 튀김도 괜찮고
6: 튀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튀김.
7: 그렇죠. 튀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6: 근데 시금치랑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시금치만 먹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7: 육전은 어때요?
6: 오, 고기 좋아요.
7: 좋아요?
6: 고기 아주 좋아요. 그러면 시금치랑 그리고 육전 오케이. 콜.
7: 자, 그럼 우리 시금치 따듬어 볼 거예요. 요렇게 잡고 여기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요렇게 돌아가면서 요렇게 요렇게 따야지.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고기다 흘리지 말고 이쪽에다가 요렇게 해서 얇게 아주 얇게 이렇게 끌고
6: 오케이.
7: 다듬고 오케이. 나서 좀 크니까 반을 요렇게 따기면 가볍잖아.
6: 이렇게
7: 그렇지.
6: 아닌가?
7: 그렇게 싹 잘라요.
6: 짠, 좋습니다.
7: 또 튀김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섞어.
6: 오, 오케이.
7: 시금치 먼저 튀길 거거든요. 이렇게
6: 옷을 왔다 갔다.
7: 옷을 입혀. 옷을 입혀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6: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
7: 지금 잘 떠올랐죠? 네. 떠올랐을 때 얼른 이때 또 뒤집어줘야지. 그럼 얘가 노릇노릇해지잖아. 이렇게 봐서 노릇노릇하다 하면 꺼져서.
1: 짓고 뒤로 하고 그렇지. 그러면 넣을게요.

0: 우리 육전 할까요?
1: 좋습니다.
0: 그거는 소고기인데요. 칼 등으로 이렇게 다져야 돼요.
1: 또 부드럽게 만드는
0: 식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부드러워지라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간이 살짝 배야 이따가 맛있어요.
1: 저는 싱거운 거보다 짠 거 좋아해가지고.
0: 맞아. 짠 게 더 맛있어요. 맛은 자. 있어요. 육전을 하려면 핏물을 네. 먼저 빼야 돼요.
1: 그러면 피 왜 빼야 될까요?
0: 피요. 잡내가 없어지라고.
1: 아, 그럼.
0: 잡내가 없어져야지 많이.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1: 냄새.
0: 그럼요. 이렇게 고기를 가져왔어요. 핏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
1: 오, 많이 빠졌
0: 엄청이 빠졌죠? 그다음 옷을 아, 입혀. 아. 옷을 입혀서 요거를 이렇게. 기름.
1: 오케이.
0: 이렇게. 기름.
1: 네.
0: 정궈서 올라가요.
1: 오. 오호. 그리고
0: 이렇게 한 데다가
1: 이게 약간
0: 숟갓을 이렇게 해서 얹는 거예요.

0: 너무 커서. 아. 아.
1: 맛있어. 시금치랑 이 육종이랑 뭔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시금치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0: 맛있어.
1: 제 스타일이요.
0: 제 스타일이요?
1: 제 스타일. 저는 안 되면 되게라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2: 연습부에서 이런 것도
3: 얘가 뭐야?
4: 아, 실패가 표고버섯 전인데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맛있어?
1: 진짜 맛있네.
0: 맛있어.
1: 성공.
2: 닭볶음탕, 빔, 감자. 진짜 하다가 순에 비해서 카 비해서 야채 넣고 고추장 넣고. 이쁘다. 예쁘다. 아, 평가해 주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1: 너무 맛있다.
2: 이 맛이 맞았어요?
3: 이 맛이 바로 이 맛이야.

0: extended cut. DJ, oh. Make it last. When the only.
1: Hello? What the? 화면을 보고 이렇게 차차.
2: Chak순이에요, 이게.
3: 무조건 1등이에요.
4: 저 1등 해야죠.
2: 1등 하고 싶다.
5: 제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6: 우리 장꾸로 술 좀 좀 사용할까요?
7: 아니요.
6: 오늘 불이 센데.
7: 다 똑같죠.
6: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
2: 전쟁터가 됐어요.
8: 부족했어요, 시간이.
9: 너무 울고 싶었어요. 머릿속에 다 사라졌어요.
10: 나만 잘하면 돼.

0: 가정 저희가 근데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 생각했는데 네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기도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반백년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1: 사장님,
0: 남자예요?
1: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소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

0: 많이 있는데 서울 파게장은 파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는 고추길만 안 떠 있어요. 그리고 파가 엄청 많아서 맛의 중심을 딱 파가 잡아줘요. 파의 단향도 있고 파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풍미가 와. 다른 육개장이랑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좋구만.
1: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기존에 알던 육개장에 있던 고기보다 훨씬 더 좀 질감이 이런 게 덜 질기고
0: 고기를 절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1: 장조림 같은데 텁텁함은 또 없어요. 아예 다르다.
0: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식 육개장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없어요.
1: 그냥 고사리 향이 없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그러니까
1: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0: 파의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1: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2: 와, 여기 사람들 밀려올 만하다.
1: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랑.
0: 깍두기 맛있어 보네.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1: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0: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1: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0: 파 향이 중독이 되는 거야.
1: 아, 뚝배기 해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 아니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0: 사장님. 차 좀 리필하겠습니다. 네.
1: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0: 차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차를 리필해야 돼요.
2: 리필 좀 드릴까요? 예예. 예. 예. 네. 기다리세요.
0: 차가 맛있네요. 정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1: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2: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0: 예. 30단이 적은 거예요?
2: 근데 파만 이게 주 재료니까요. 익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2: 아 그런가요?
0: 예.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2: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0: 네네.
2: 파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2: 많이 드세요.
0: 네.
1: 아멘.
0: 네.
1: 와. 야,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0: 이거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1: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0: 깔끔하게

0: 와,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계속 쉼없이 중독성 있게 들어가는 맛.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물리지가 않을 정도로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난 내가 만든 이야기 안에서 연극을 했던 거야.
1: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0: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0: Our special to mark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Story brings you the movie Some Detective. It was screened in the Vision Korea section that showcases the latest Korean independent films. Director Kim Mi-young skillfully directed with a unique perspective. Actress Yoo-ha delivered a brilliant performance in the leading role. Actors Park Jong-hwan, Yoo Myung-joo, and Choi Hee-jin, each building solid filmographies, filled out the cast.
1: 저도 혜주 씨가 소설가라는 얘기 안 들었으면 못 맞췄을 것 같긴 해.
2: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3: 아이고, 빛깔 곱다.
2: 완성된 걸 읽어봐야 알 것 같아.
4: 별말은 변하지 않아요.
5: 이번엔 5년은 걸리지 않겠죠?
0: Let's watch the movie, Some Detective. After a five-year hiatus, Hye-ju is working on a new novel. She wants to write a mystery novel with a detective as a protagonist. But she's grappling with the detective character and facing writer's block. To make matters worse, unexpected events occur.
6: 누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누나한테 연락이 안 된다던데?
7: 가봐. 분위기가 다르던데?
0: Reluctantly, Hye-ju leaves her house. She sets out to meet her ex-husband, Tae-jae's mother. Why does her former mother-in-law want to meet her now?
3: 사망보험금 그거 있지?
2: 그거 태재가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저 맹세할 수 있어요. 아버님 사망보험금 같은 거 저 있는 줄도 몰랐어요.
0: Oh, there must have been trouble over money issues.
3: 그거 내가 몰라서 그랬어. 못된 새끼. 지혜미를 바보를 만들고 나서 실토를 하네. 태재랑 같은 극단에 있었고 중학교 선배고. 그 집 누나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하더라고. 보험도 안 되는지 몇 년간 아파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애를 그 돈을 줘서 살려냈대.
0: Well, maybe because she felt so relieved, she drinks quite freely, though it's daylight out. She wakes up to find herself at an old friend's pool hall.
8: 얼마만이야?
0: While they happily greet one another, her ex-husband Tae-jae enters the scene.
8: 끝났네?
9: 어.
0: Wow, it's a whole mess of reunions.
2: 야, 반갑다. 반가울 줄 몰랐는데 너무 기대를 안 했나 보다.
9: 넌 어떻게 변해가? 우리 엄마가 생짜를 났다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어.
2: 네 전화번호 없어서.
0: Once a stage actor, Tae-jae had, and intrigued since she last saw him, started a cleaning service.
2: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0: What's more,
9: 잠깐만.
8: 일하나!
0: He has a new girlfriend who has a young daughter.
10: 안녕.
1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Several days later, Hye-ju has a date with her
2: 여보세요?
0: boyfriend.
12: 어, 여보세요?
2: 근우 씨 일하고 있어?
12: 어, 유리하고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2: 그럼 내가 유리랑 먼저 만나고 있을까?
12: 둘이? 그럴 수 있겠어?
2: 응, 그럴게.
0: Her boyfriend Kuno's son, Yuri, is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third year and hopes to become a writer.
13: 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2: 어, 삼수생이니까.
13: 여기다 담아드릴까요?
2: 네.
0: With the gift of books in hand, she has to where they're planning to meet. This time, she meets more new people.
2: 안녕하세요.
0: She is Kuno's friend, an urban farmer, 종이.
14: 마 종이라고 합니다.
2: 소설가시라면서요. 어떤 추리소설 쓰실 건데요? 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Well, that's because that's all Hye-ju herself knows about her new book.
14: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2: 어,
14: 짠.
0: Just then.
14: 여기 왜 왔지?
0: An unexpected visitor arrives.
14: 어머, 유리랑 같이 왔네.
0: Okjung, who Geun-ho dated before he met Haeju, drove Yuri to their meeting place. The four of them greet each other. With her boyfriend Geun-ho notably absent, Haeju relaxes with his friend, his ex-girlfriend, and his son. Drinking, eating, and chatting. Just having a good time. After that night, she and Yuri are a bit closer.
2: Yuri가 쓴 소설? 어떤 소설인데?
0: And they chat about his book.
4: 일기 스타일이고요. 제목이 갑충일기예요. 어떤 거 같으세요?
2: 완성된 걸 읽어봐야 알 것 같아.
4: 결말은 변하지 않아요.
2: 결말이 중요한 소설이 아닌 것 같은데.
0: After these chance encounters, will Haeju find writing her novel any easier? Novelist Haeju's unplanned encounters and unfamiliar journey. It is the movie Some Detective.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 The starting point of the film was a reflection about how a character is known through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8: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실 그 사람 자체만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동원이 돼야만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Yuha says she felt curious about Haeju and felt challenged to play her.
10: 겉으로는 좀 단정하고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과거의 사건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결을 가진 인물 같아서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They purposely planned to voice script readings together before filming.
10: 감독님이랑만 리딩을 했었거든요. 상대 배우분들을 현장에서 이제 처음 마주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혜주가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배우님들을 만난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혼자 캐릭터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완성된다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0: The film conveys a message about maintaining a healthy distance and reconciling with the past.
8: 과거와 연관 있는 사람들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충분히 관대해질 수 있는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용서도 잘 안 되고 자기가 너무 무결한 존재여야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작은 잘못들도 쉽게 용서를 못 하는데 좀 약간만 거리를 두고 관대해져 보자.
10: 자기 안에 오래된 어떤 사람이나 기억을 떠올려 보게 만드는 예, 그런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0: An evocative story that confronts forgotten memories and relationships. This is the movie Some Detective. The character K's story focuses on in Some Detective.
2: 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A novelist Haeju is started a new book after 5 years but faces writer's block.
2: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0: Haeju, as she confronts her inner self, as she encounters people from her past. Actress Yuha, with years of experience on a stage, played a role. She calmly portrays the complex inner world of a character who harbors secrets and has not yet fully made peace with the past.
8: 그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처럼 보여서 너무 좋았고
10: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Embark on an inward journey together with Haeju. Screened at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the movie Some Detective.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 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Adhesives are substances that are used to join or attach small components of daily items, including smartphones or laptops. Aside from electrical goods, various types of adhesive products are used for special areas, including automotive and aerospace industries. EICT Korea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specialized technologies for the adhesive field. We take a deeper look into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EICT Korea, which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EICT Korea is located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patented skills,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advanced materials market. Also, by building MES solution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firm has kept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 EICT Korea는 전기 전자 반도체 등의 산업용 특수 목적 접착제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약 20여 년 전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였던 특수 목적 접착제 분야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켰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국내 첨단 소재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adhesives that are used for special areas like electronic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are the main products. The products are used to precisely join or bond small parts. And the adhesive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the areas which deal with tiny components. When applying UV rays and heat, the adhesives are hardened rapidly and it can strongly fix the materials. Therefore, the product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s of displays and optical parts.
2: EICT Korea는 열경화, UV경화, 하이브리드경화 등의 다양한 경화 방식을 가진 접착제군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그중 광학부품에 쓰이는 하이브리드경화 방식의 접착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경화란 UV경화 후 접착력을 진행하는 제품으로 UV경화를 통해 1차 접착력을 얻은 후 열경화를 통해 최종 접착력을 구현합니다. 열경화 공정 중 핵심 요소인 수축률을 최소화하여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the adhesive products by going through 8 different stages. It has developed and combined the unique raw materials with specialized performances. The raw materials are put into the facilities and they are mixed with the stirrers. Also, the viscosity level is measured and the materials are put into the containers according to the allocated capacity.
3: 생산 공정에 있어서 품질 극대화를 위해 첫째, 투입량, RPM, 온도, 시간 등 파라미터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둘째, 이물질 유입과 이력의 실시간 통제입니다. 필터링 공정과 함께 로트별 실시간 이력 추적을 운영하고 이상 발생 시 해당 로트를 즉시 격리하여 불량의 후공정 전이를 차단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품질 개선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전산화하고 SPC를 활용해 품질 편차를 지속적으로 분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0: EICT Korea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ineffective production stages. By connecting the production facilities like stirrers and filling machines with the MES solution, the firm has monitored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As a result, the defective rate has drastically decreased.
3: 저희 EICT는 ERP와 MES를 연동하여 작업 지시를 자동화했고 교방기 및 저울 등 핵심 설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의 전 공정 로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 검사의 자동화와 SPC 기반 통계 분석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조 리드 타임을 10%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 불량률은 약 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전 공정 자동화와 AI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0: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by constantl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stead of simply developing new products, it aims to implement leading-edge technologies. What is more, it has recently developed future material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eco-friendly technologies.
4: 저희 EICT 코리아 연구소에서는 60도 이하 저온에서도 빠르게 경화되는 접착제나 UV를 활용해 순간적으로 고정이 가능한 소재들을 개발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언더필 접착제나 이중경화 시스템을 통해 장기 내구성과 접착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 디스플레이용 광경화 실링 소재, 2차전지 배터리 소재에 사용되는 접착제처럼 미래 시장을 대비한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0: By developing its own technologies, the firm has brought innovation to Korea's adhesive market, which used to depend heavily on imported products. And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China and Taiwan. Also,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into the display area.
3: EICT Korea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유기 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좋은 미래 신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유기 접착 소재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 EICT Korea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ccumulating production skills and accelerating research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Kay Sports Innovation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Kay Technology meets Kay 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Kay Sports Lifestyle i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ay 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ay 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ay Sports Beyond.
2: 안녕하세요,
3: 대원님.
2: 따단.
3: 따단. 에? 네 개나 있어요, 처음으로.
2: 이거 한식이에요?
3: 이거 그거죠, 그 SNS 유명한 우유 꿀떡. 꿀떡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말아먹듯이 우유에다가 꿀떡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데 못 먹었던 거거든요.
2: 이거 뭔가 뇨끼인 것 같아요. 이탈리안 뇨끼.
3: 뇨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 뇨끼인가요?
2: 이거 뭔가요? 이거 샐러드? 컵? 컵 샐러드?
3: 컵 샐러드?
2: 이거 김치예요? 이거 무슨 음료?
4: 아, 뚱바.
3: 아, 알겠어요. 뚱바가 있는 거는 그거다. SNS에서 다 유행하고 유명한 레시피.
2: 와, 왜?
3: 진짜 배우신 분.
2: 진짜 야무진 여자.
3: 야무진 여자?
2: No. 완전 야무진 여자.
3: 채연이 야무진 여자.
2: 축구 네. 좋아하세요?
3: 축구 좋아해요.
2: 네, 이탈리아 축구 선수 여기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그런 버터 고추장 파스타 이거
3: 아 진짜요?
2: 네, 준비해 줬어요.
3: 오.
2: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3: 시식.
2: 네. 오케이. 이거예요. 시기.
3: 아, 너무 귀엽다.
2: 아, 우리 직접 시기 해야 돼요? 뭐.
3: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뭐. 이거 약간 이렇게 아침에 막 준비해서 들고 다니는. 이게 내 밥. 이런 느낌.
2: 아, 너무 귀엽다.
3: 네, 그렇습니다.
2: 자, 그러면 우리 시기 해야 되죠.
3: 좋아요. 네, 체온식으로 해볼게요.
2: 멋지게.
3: 그 흔드는 거죠.
2: 아이. 이런 거 재현식이라고?
3: 아니 이거. 와 죄송해요.
2: 이거. 에 이거. 잠깐만요.
3: 너무 우리. 죄송해요.
2: 자 이제. 그 재현식 너무 재밌는데 네. 아마 우리 먹어야 돼서 파브리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오! 바로 끝만 나와요.
3: 섞으니까 그냥 샐러드 완성입니다.
2: 자, 찐.
3: 찐. 게살.
2: 오, 맛있다.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깨. 맛있어.
3: 맛있어. 조미료가 들어갔다고요?
2: 아, 그러니까 기겠어요. 계속 먹을 수
3: 있어서. 그냥 감자맛이 난다 했다.
2: 네, 조금 충독이 됐어요.
3: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 오이 샐러드잖아요. 오이가 퀵이에요. 나머지도 다 맛있는 소스인데 오이가 식감 면에서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역시 간장 들어가 있어서 감칠맛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3: 그러니까요.
2: 진짜 마법의 시즈닝. 이렇게 조금 넣으면 됐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간장 아직 조금 모르는 편이에요.
3: 진짜요?
2: 네, 왜냐면 소이 소스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 온 간장. 간장 다른 소이 소스랑 되게 달라요.
3: 다릅니다.
2: 두 번째 거.
3: 색깔부터 빨개요. 초등학생 욕기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2: 네, 그런 것 같아요.
4: 자, 찡.
3: 찡. 떡 같기도 하고 되게.
5: 오! 어, 생각보다 그냥 부드러워요. 와.
3: 하나도 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5: 아, 맵죠?
3: 매운데 감자잖아요. 안은 안 매워요. 그래서 씹다 보면 괜찮다.
2: 어, 어떡해? 우리 재현이 많이 바뀌었어요.
3: 우리 채연이가 달라졌어요.
2: 아.
3: 배부르다. 맵긴 맵다. 맵긴 한데 안에 감자는 안 맵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되게 탱글 쫀득할 것 같잖아요.
5: 저도.
3: 아니에요. 그냥 단면 보면 감자. 근데 그냥 감자 아니고 더 부드러운 감자.
2: 조금 플러피한 거 폭신폭신?
3: 조회수가 왜 8천만 나왔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비주얼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2: 그런 모양 어떻게 만들었어요?
3: 이거?
2: 이거 맞춰보세요.
3: 뭔가
2: 어떤 거?
3: 아 이걸로.
2: 아 이걸로? 아 먼저 망울 모양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하고
3: 이렇게.
2: 아, 그렇죠. 와, 똑똑하네. 신기하다.
3: 진짜요, 오늘?
2: 다시 한 번?
3: 다시 한 번?
2: 아, 진짜? 우리 아까 만났는데 왜 늦어지지 않았어요?
3: 왜냐면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2: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3: 지난번 화는 김치치즈 버거? 네, 제가 졌습니다.
6: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먹으면서.
3: 제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죠.
2: 파브리식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바구니? 그 뭐예요? 헐!
3: 채연식! 재료는 단 3개. 버터, 꿀, 소금입니다. 끝! 근데 이것만 먹는 거 아니죠?

0: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만들고 안 돼. 이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먼저 버터 이 정도에 꿀은 요만큼 다 부어줄게요.
1: 그렇게 많이?
2: 이거 난생 처음이에요.
0: 섞어주면 이제 버터가 녹습니다. 여기에 네. 소금을 넣어줄 건데
2: 반찬 반찬?
0: 이 정도만.
2: 오늘 이걸로 이길 거라고?
0: 이렇게
2: 많이 많이 기대돼요.
0: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2: 누룽지!
0: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2: 누룽지 진짜 한국에서만 이거 볼 수 있는 거. 완전 K스타일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2: 오, 궁금하네요. 자, 저는 많이 많이.
0: 징!
2: 와우. 와우, 맛있다. 전제죽으로 잘 모르겠어요. 오, 예스.
0: 맛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2: 네. 뿌려주세요. 아마 해외 친구들도 이런 방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0: 완성! 아, 저는 저만 완성.
2: 왜 다 뿌렸어요? 조금만.
0: 아파.
2: 이거 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 한번 이쪽에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럼 너.
0: 맛있다. 짜긴 한데.
2: 맛있어요. 입안에 다 짭짤해요.
0: 짭짤해.
2: 그러면 짜잔.
0: 짜잔.
2: 재영의 마법에 계속 분리되는 소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팀. 저는 어제 치과위원회 가봤어요. 임플란트 2차 했는데 오늘 이런 요리 진짜 잘 안 맞는 요리예요. 파브리식. 자, 이제 맞춰봐 주세요.
3: 토스트네요.
2: 예스. 진짜 길거리 토스트. 그런 토스트 안에 특별한 양념 있어요.
0: 김치?
2: 김치.
0: 마요네즈.
2: 마요네즈. 혹시 콜슬로 아세요?
0: 네. 아, 그거를
2: 김치로.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쉽게.
0: 김치전 반죽 같아요.
2: 배추 김치. 배추도 캐베지라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 토스트 해봅시다. 여기 햄. 구워줘야 돼요. 감칠맛 강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계란.
0: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2: 어?
0: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2: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다른 거 빨리 하세요.
0: 이제 이런 상황 너무 싫은. 이건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먹을 것 같아.
2: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버터 조금만 이렇게.
0: 식용유 역할이구나.
2: 잘 구워주세요.
0: 가정적인 모습! 과시! 핫!
2: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
0: 엥?
2: 왜 뒤집었어요? 계란후라이. 이거 원 사이드로 이렇게 구워야 되죠?
0: 제가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2: 이거 뭐야, 이런 거. 야무진 여자.
0: 야무진 여자예요.
2: 라고 불렀는데.
0: 야무진 여자예요.
2: 이게 무슨 디자스터. 잘. 아,
0: 처음에 버터를
2: 만들어.
0: 오.
2: 고.
0: 제가 해요? 아, 네? 제가 해요? 네.
2: 실력 보여주세요. 지금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0: 하트 모양.
2: 이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0: 네.
2: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계란 프라이.
0: 하나도 안 해요?
2: 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오, 오늘. 예!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0: 드디어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2: 인생의 첫 번째 계란 프라이. 예! 성공, 성공. 오케이, 이제 빵. 코팅은.
0: 아, 치즈로.
2: 꿀팁이에요. 바삭바삭해지면 바로 이렇게.
0: 오, 오!
2: 아하.
0: 예쁘다.
2: 예스. 이렇게 김치 콜슬로. 오,
0: 예쁘다.
2: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 주죠.
0: 설마. 아, 이걸 한 번 더 길거리 토스트처럼.
2: 예. 자,
0: 아, 맛은
2: 주세요.
0: 있을 거예요. 네.
2: 와우.
0: 와우. 와우. 좋은 냄새.
1: 우와.
0: 짜잔.
2: 짜잔.
0: 짠.
2: 짠. 오케이.
0: 길거리 토스트 맞나요?
2: 원래 길거리 토스트에 배추보다 이거 김치 콜슬로.
0: 식감은 똑같아요.
2: 역시 항상 김치 기기예요. 김치 치즈, 김치 마요, 항상 좋아요.
0: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에도 오늘 먹은 토스트에도 다 김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치즈랑 볶은 김치랑 같이 됐고 오늘은 김치랑 마요네즈랑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2: 우리 많이 보여줬죠?
0: 많이 보여드렸죠.
2: 이거 7편.
0: 네. 네. 지난번에 김치치즈 버거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토스트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김치 크림빵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K-POP을 진행하면서 이 K-푸드를 숫자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파브리 셰프님의 요리도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2: 저는 진짜 재현이랑 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3: 뭘 소개하고 싶어요?
0: 약간 저는 지금 어쨌든 K-POP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음악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2: K-POP에 대해 네. 새로운 시리즈 만들면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0: 아니, 저도 네, 오늘 계란 후라이 했으니까 셰프님도 뭐 트리플 S 춤 한번 춰주시면 감사합니다.
2: To be continued. Bye bye.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팬이에요.
1: 저 진짜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맞죠? 유튜브에.
2: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2: 네. 이제 학교 접했죠?
1: 네, 학교는 졸업했어요.
2: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1: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2: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2: 살아났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를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2: 영어로 자기소개.
1: 네. Hi, my name is Jenny Pie.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2: 안녕하세요!
1: 안녕!
2: 요청으로. 너무 귀여운데?
1: 아기가 올 줄 몰라.
3: 첫 게스트부터.
1: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4: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1: 니콜.
2: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4: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1: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4: 야.
2: 글로벌 역시.
1: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4: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1: 같아요. 캐대온 진짜.
2: 캐대온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4: 네, 완전 재밌어요.
2: 어떤 게 재밌어요?
4: 저는 약간 루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1: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2: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1: 당연하죠.
2: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1: 여기로?
2: 이쪽으로?
1: 여기로?
2: 여기
1: Let's go! 캐대현으로 바뀌어보자고.
2: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모는 선생님은 신님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4: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2: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4: 방송에 나와요?
2: 방송에 나왔었어요.
4: 우와.
1: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4: 와 진짜 레전드.
2: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1: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눈에 보면은
1: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2: 블랙 라인도 있는데 소킹? 보라색도 있고.
4: 네, 그리고 여기 눈
2: 쪽에 그거 찍어줄게. 이따 쬐끄만 붙이면 되겠다.
4: 그죠? 네, 맞아요. 여기 눈 쪽에.
1: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2: 알고 있어.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4: 약간 립으로. 노란색과 섞인 느낌.
2: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1: 그러면은
2: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4: 네.
2: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4: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2: 시원해?
4: 네.
2: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4: 네, 진짜 기대돼요.
2: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1: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이랑
2: 엄마랑 아빠랑 또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4: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드드라스토이체.
1: 드드라스토?
2: 드드라스토.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1: 드드라스토이체야.
0: 네, 이거면 충분해.
1: 진짜?
0: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2: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1: 그러니까 루미처럼.
2: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오. 끝났어, 끝났어.
1: 마르고 있어, 마르고
0: 그래요?
1: 있어.
0: 그래요?
1: 그래요?
3: 란질, 란질.
2: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 거예요.
1: 눈썹을요?
2: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1: 머리도 루미처럼?
2: 오 완전히? 오,
1: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2: 자 이제 정계면에다가
1: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2: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1: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우와. 간단하면서도
1: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2: 눈 떠볼까요?
0: 네.
2: 눈 떠볼까요?
0: 너 반짝거리네요.
2: 반짝거리죠.
1: 예쁘죠?
0: 네.
2: 이 정도면 사실 눈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1: 큐빅.
2: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1: 루미처럼. 어.
2: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좋았어, 좋았어.
1: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예쁘다.
1: 눈 앞에?
2: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0: 네. 우와, 이렇게
2: 예쁘죠? 너무 예쁘지?
0: 여기 예쁜 거 진짜 많아.
2: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0: 여기 달.
2: 달?
0: 달.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2: 리본 해줄까?
0: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요.
2: 붙이면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0: 네, 맞아요.
2: 눈꼬리. 딱 지금 왔어.
0: 붙이면 될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2: 예쁘다.
1: 야.
0: 이것도 예쁘고.
2: 예쁘지, 리본이랑.
1: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2: 하는 거죠? 블러셔입니다.
1: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2: 핑크랑
1: 거예요?
2: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1: 하이라이터?
2: 반짝이.
1: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2: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네. 예쁘죠? 살짝 푸릇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입은 정말
4: 입은 땅
1: 맞추는
4: 게 필요
1: 마음에 들어?
0: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2: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0: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1: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2: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1: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2: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0: 진짜 예뻐요.
2: 진짜 예뻐?
0: 네.
2: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1: 똑같은데?
2: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1: 거의 다 돼가고 있어.
2: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1: 뭐예요, 다음은?
2: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모르겠지?
1: 이게 뭐예요?
2: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1: 문양처럼 이렇게
2: 얼굴이 이렇게 올라온다?
1: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아무것도 안 보이지?
1: 네.
2: 이걸 그려줄 거예요.
0: 그래요?
1: 이게 뭐죠?
2: 잘 봐.
0: 헐
2: 이게 이제 특수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1: 너무 좋아요.
2: 번개 모양을
1: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2: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1: 오!
2: 보인다. 보인다.
1: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2: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1: 완전 숨겨진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0: 네, 진짜.
1: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0: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1: 또 요즘 세대는 달라.
2: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3: 그렇겠네요.
1: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메이크업이 끝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0: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되거든요.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루미로 가자. 바꿔드릴 겁니다
1: 가자
3: 가자
0: 너무 기대되는데?

0: 박영 씨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될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0: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러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가위바.
2: 좋아요. 와!
0: 아, 메이크업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와, 좋아. 헤어를 잘 보이게 맞네, 하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해준 신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0: 또 뭔가 느낌도 새롭고. 네. 아니 뭐라고 듣고 온 거예요? 여기 뭐 한다고?
1: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0: 맞아, 정확해. 그리고
2: 여행으로 저도.
0: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문경에 또 여행을 온 거니까 사실 이게 대결이에요. 아시죠? 저희 말고도 한 팀이 더 있어요. 네네. 권혁수 패밀리가 한 명, 한 팀 더 있는데. 네네. 사실 별로 그렇게 견제는 안 되는데. 아, 근데 거기도 이제 좋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좋은 지역 많이 다니면서 소개를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1: 뭐예요?
0: 뭐냐면 제가 또 문경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진짜요?
3: 오,
0: 진짜요? 게임 끝났지.
1: 선배님 고향이에요?
0: 고향입니다.
2: 잘 아시겠네요, 엄청.
0: 야, 근데 4살 때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이제 동네 분들이 제가 또 문경 출신인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2: 아니야.
0: 누구세요?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TV 케이푸드 경북 에디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함께 미션을 드릴 여러분의 왕자님, 프린스 건우입니다.
1: 와,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함께 미션을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마크루 여러분들 지금 세 분뿐만 아니라 네. 한 팀이 더 계십니다.
1: 맞아요.
2: 그렇죠.
4: 네, 멋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을 때 더 많은 좋아요 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는 여행지에서 이쁜 사진, 영상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4: 자, 그럼 여러분들 문경 첫 번째 여행지 문경 석탄 박물관 가실 준비가 됐나요?
1: 네.
5: 그렇죠.
4: 그럼 가보시죠.
1: 예.
5: 가시죠.

0: 가시죠.
1: 신기하다. 아, 진짜 잘 만들어놨다.
0: 이거 진짜 같아.
1: 첫 출근할 때는 이제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갔대. 이게 실제로 쓰던 건가 보다.
0: 진짜 신기하다. 어. 근데 진짜 재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0: 어디를 어떻게 뚫을지에 따라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신기하다. 프린스님.
2: 안녕하세요.
1: 프린스님.
3: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0: 딱 나타나네.
3: 마크루 여러분들.
1: 예.
3: 잘 보셨나요?
1: 네. 너무 좋아요.
3: 어떠셨나요?
1: 너무 신기해.
3: 미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미션 있어요. 네.
0: 벌써요?
3: 맞습니다. 이 미션에서 우승한 분께는 이따가 먹게 될 맛있는 식사에서 추가로 한 메뉴를 더 주문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첫 번째 미션 나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인물로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을 연기한 배우는 이재훈 배우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이분입니다.
1: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분이?
3: 맞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0: 힌트를 받았는데 더 어려워졌네.
1: 그렇지, 이거.
3: 이 정도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제목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도하?
0: 박열.
3: 박열? 정답입니다.
0: 아니, 나 그래서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해서.
1: 그래?
0: 이거 포스터 보니까.
3: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서 문경세제의 뜻이

0: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1: 네.
0: 그러면 뭐 개인기라도.
2: 안 내면
1: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개인기.
0: 개인기요?
3: You say I do.
0: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경세제 네 글자의 한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문.
1: 문.
0: 들을 문.
1: 들 문.
4: 듣다.
1: 경.
0: 경. 경사 경. 세. 세조. 세. 제.
1: 제.
0: 고개. 령.
2: 도와. 새가 넘어가기 힘든 고개?
1: 정답!
2: 오! 야 진짜?
1: 와 이걸 이게 뭐야?
0: 정확합니다.
1: 뭐예요?
0: 새도 넘기 힘든 험한 고개라고 해서 문경세제라고.
1: 아~
0: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문경세제 아리랑을 들어볼 건데요.
2: 네.
0: 여기서 나오는 나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 나무? 나무?
1: 문경.

0: 승우!
1: 승우!
0: 물막 강나무.
1: 물막 강나무?
0: 네.
2: 땡. 힌트, 힌트.
1: 세 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나무까지 총 다섯 글자예요. 아, 땡땡땡 나무.
3: 맞네. 그러면
4: 어? 물막 물맛 감나무.
1: 감나무. 물맛 땡.
0: 승우.
1: 승우.
0: 물박 달나무.
1: 물박 달나무.
4: 정답입니다. 아, 박달나무야.
2: 박달나무.
4: 아, 왜 그걸 몰랐지? 박달나무.
2: 그러니까 왜 자꾸. 여기다 싣고 나왔나 봐.
5: 이거 석탄 실었던 거고.
2: 대박, 대박. 와.
5: 1963년 은성갱도 그날의 풍경.
2: 길이와
5: 총 깊이는 400km.
2: 길이는 800m인데 광부들이 그 석탄을 찾아서 4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래.
4: 와, 이렇게 사무실까지 여기 안에도 만들어 놓고.
2: 너무 넓고 크니까.
4: 보시는 게.
2: 팔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나 봐요.
4: 아, 이게
2: 다이너마이트 뚫으면
4: 보면은 길이 되게 여러 갈래다. 아, 이게 그때 그 건물을 재현해 놓은 걸까? 아니면 진짜 여기였을까?
2: 진짜 이 부지에다가 재현해 놓은 거 아닐까?
4: 목욕 여기다.
2: 와, 맞아, 바로 맞아, 있네.
4: 어렸을 때 이렇게
2: 그래. 아,
4: 딱 보니까 이발을 하셔야 될 머리야.
2: 그 머리에 계속 석탄 묻고 이러니까.
4: 그렇지.
2: 계속 머리 관리해서.
4: 짧은 머리가 편했을 거야, 맞아. 저때 당시엔 저 정도 로션이 있었을까?
2: 아예 없었죠.
3: 없었을 것 같아.
4: 공용으로 쓰는 건 없었을
2: 것 같아. 공용으로 쓰는 거 없었을 것 같아.
4: 문경여행 여기는 저장가.
2: 와 진짜 탐방 체험이네.
0: 문경에 이런 곳이 있다고?

0: 자, 먹읍시다.
1: 뭐 먹어야 돼요?
0: 여기는
1: 여기는?
0: 뭐가 유명한가? 일단은 매운탕집이니까 매운탕을 먹어야겠죠?
1: 매운탕 먹어야죠.
0: 매기 매운탕이 있고 잡어 매운탕이 뭘까?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잡어가 뭐예요?
2: 직접 잡는 거.

0: 안에 있고. 안에 수제비도 있어서 아기들하고 같이 와도 맛있게 먹겠는데 근데
1: 시원한데
0: 민물이면 사실 좀 신기해. 비릴 것 같은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1: 여기가 조금 더 진한 맛이에요. 근데 막 그게 막 짜고 막 텁텁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눅진한 느낌?
0: 양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짜지 않아. 딱 그런 느낌.
2: 자, 마크로 여러분.
0: 프린스!
2: 식사 맛있게 하고 계셨나요?
1: 네, 너무 맛있어요.
0: 대박이다, 잠깐만.
2: 아까 짜릿한 역전승을 우와. 하셨던 승우님을 위해 특별 메뉴, 장어구이.
0: 우와, 대박이다, 오케이.

0: 문경 철로 바이크입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에서 석탄을 나르는 철로였지만 지금은 관광객을 나르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미션이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 코스를 돌면서 주위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자, 굴리세요. 굴려요. 그렇죠.
2: 탄광 가는 그 철로였던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그 길이잖아.
3: 네, 지금은 실제로 안 하긴 하지만.
2: 물이
3: 불어 있어 지금.
2: 어, 이게 유속이 보이네. 와, 와 멋있다. 와, 와. 와, 여기 조명도 되게 예쁘게 돼 있다. 어.
3: 아 잠깐만, 뭘 보라고 했는데?
2: 재밌게 즐기라고 했지 않아?
3: 그래, 그냥 보면 되는 거야.
2: 그래, 뭐 기억에 남겠지, 뭐 좋은 거는.
3: 빨라, 빨라, 빨라. 와.
2: 와.
3: 와, 이거 재밌는데?
0: 다 온 거 아니에요?
2: 오빠 이제 잡아야 돼요! 이제 잡아야 돼요!
3: 감사합니다. 아니 재밌어!
2: 진짜 재밌어!
3: 아니 비 와서 걱정했는데 비 와서 더 멋있었어.
2: 맞아!
0: 철로 바이크는 재밌게 즐기셨나요?
4: 아, 너무 재밌었어요.
3: 아니 기대 너무 안 했는데 기대 너무 이상이었어.
0: 자 그럼 이번 미션은
2: 네.
0: 퀴즈로 나갑니다.
2: 네!
0: 레일바이크 타면서 나왔던 동물의 이름은?
2: 도화!
3: 정답!
0: 도화!
2: 토끼!
0: 연습 문제였습니다.
2: 아, 토끼 정답. 아,
3: 그렇지.
0: 토끼 정답.
3: 토끼 너무 쉽잖아.
0: 맞습니다.
2: 너무 그래.
0: 알고 계셨죠, 승훈이?
4: 알고 있었어요.
2: 승훈이
0: 알고 계셨어요.
4: 몇 마리인지 막 물어볼까봐.
0: 어?
4: 맞아요?
0: 토끼 몇 마리였습니까?
2: 도화.
0: 도화?
2: 다섯 마리.
0: 다섯 마리? 땡.
3: 짝수다.
4: 여덟 마리.
3: 어, 그래. 짝수야.
0: 여덟 마리. 확실하십니까?
4: 네.
0: 정답입니다.
3: 아, 짝수라니까.
0: 혹시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문제 나갑니다.
3: 네.
0: 토끼 이외에 있었던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승우님께서 한 문제 맞추셔서 1점 획득하셨고 이거 맞추시면 2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도화.
0: 도화.
2: 조랑말?
0: 정답입니다.
2: 우와!
0: 정답입니다.
4: 우와! 어디 있었어요?
3: 조랑말 있었어? 이쪽에서 보는 게 좋다. 살짝 이쪽으로 쏠려 있지.
0: 이렇게 해서 도화님의 역전승. 도화님 2점 획득하셨어요.
2: 와.
3: 와.
2: 이겼어요?
4: 어디 있었어요?
2: 그럼 저예요?
3: 자, 다음 문제 3점짜리 주세요.
0: 다음 문제는 없습니다.
3: 아, 뭐야?
0: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의 승리자는 도화님입니다.
2: 인생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4: 끝까지 가야 돼.
2: 끝까지. 그래서 오빠한테 진 거 알죠? 마지막 한 문제로.
3: 아, 그럼 당연히 3점짜리 있을 줄 알았지.
2: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0: 신동님께서 너무 아쉽다고 하셔서 계속 아쉽다고
3: 오케이.
0: 하셔서
3: 마지막 오케이.
0: 마지막 신동님의 역전극 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문경 약돌돼지는 진짜 돌을 먹는다. 하나 둘 셋.
3: 아 똑같잖아 나.
2: 아니 돌을 어떻게 먹어 돼지가.
4: 말도 안 되지. 나 지금 유혹한다.
0: 어 바꾸셨습니다.
3: 바꿨어요.
0: 신동님.
2: 아 잠깐만.
0: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3: 아이, 뭐야?
0: X입니다.
3: 아이, 뭐야? 아, 재미없다.
0: 약돌을, 약돌돼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돌을 활용한, 활용 먹고 자란 돼지를 약돌돼지라고.
3: 아니었어도 먹게 했어야지.
2: 선배님, 돼지가 돌멩이를 어떻게 먹어?
3: 아니, 핥아 먹을 수도 있잖아.
0: 다음 문제는

0: 3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아, 역전입니다. 3점. 이거 역전.
1: 할 수 있어.
0: 약돌은 네? 문경의 특산 광물질인 거정석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3: 나만 오야?
0: 어. 5입니다. 네! 5입니다. 네! 5입니다. 네! 5입니다. 네! 진동님, 3점 획득하셨습니다.
2: 처음에 솔직히 찍었지?
1: 아이, 거정석 알죠?
2: 진짜요?
1: 그렇죠.
2: 거정석이 뭐예요?
0: 바위입니다. 아~ 광물질이죠. 거정암은 사료에 섞어서 먹고 자란 돼지가 바로 약돌 돼지가 됩니다. 5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묶고 따블로 가!
2: 그래, 묶고 따블로 가!
0: 약돌 돼지는 거정석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질겨진다.
2: 진짜 나만?
4: 고기는 부드러워요.
0: 자, 5점입니다. 5점. 액션!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의 승리자는 바로 신동님입니다.
2: 아, 진짜 억울하다. 정말 진짜 억울하다.
0: 도화님 정말 잘해주셨는데 역전패를 당하셔서 좀 아쉬울 텐데.
2: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0: 맞습니다. 승우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네. 아쉬울 것 같아서 두 분께서 네. 대결해서 승리하신 분은 신동님이 드시는 특별 메뉴를 한 입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도전!
2: 도전!
0: 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 세 가지를 5초 안에 대주시면 됩니다. 시작!
2: 도화!
0: 도화!
2: 오미자 약돌돼지 사과!
0: 정답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 정육식당이네.
2: 준비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네. 진짜 참기 힘든 냄새와 소리와 이 비주얼이 지금 폭력적이야.

0: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이겁니다.
1: 얼마나 궁금하나?
0: 헤이푸드 1등.
1: 진짜.
0: 신동이 추천하는 신동 고향 문경에서 먹을 수 있는 약돌 돼지. 나 갑자기 텐션 없댔지.
1: 근데 찐이지.
0: 이건 찐이야.
1: 찐이지.
0: 이건 찐이야. 뭐 방송용 아니야.
1: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찐으로 나와버렸어.

0: 마크로 여러분들
1: 나 오셨어요. 네.
0: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신가요? 아, 네. 우리 문경의 자랑 신동님께서 네. 아까 네. 미션에서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1: 맞아 저예요.
0: 추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 찬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골라보시죠.
1: 딱 보니까 육회 비빔밥 맛있었다.
0: 아 탁월하십니다.
1: 육회 비빔밥 추가.
0: 약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200까지 넣어드리는 서비스 한번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2: 제가 또 한 입만을 해야 돼서 제가 진짜 맛있게 한 입을 먹어야 되거든요.
1: 소주 좀 더 넣어, 더 넣어요?
2: 더 넣어야죠.
1: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먹을 수 있어, 한 입에? 우와!

0: 돼지게 신동이다니까. 좋은 뜻이야. 자.
1: 문경 약돌돼지란 보약이다. 아.
2: 문경 약돌돼지란 문경 그 자체다. 아.
0: 문경 약돌돼지란 별 다섯 개.
1: 아, 맞아.
0: 그냥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0: 이렇게 찰칵.
1: 아니 근데 둘이서 한번 찍어줄까? 둘이네? 진짜 멋있다.
2: 여기가 바로 문경세제.
1: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 문경세제 입장.
2: 맞아요.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문경 해설사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타임캡슐 광장이라고 돼 있는데?
1: 타임캡슐?
3: 예, 저기는 이제 경북궤도 100주년 타임캡슐이라고 하는데 네. 23개 시군에 시군의 문화재라든가 현재 우리가 보존해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2396년에 열어볼 수 있는 문화 전수 사업입니다.
1: 2300? 2396년?
3: 예, 예.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빠른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오이죠.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지질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문경에다 매설하게 되었습니다.
1: 태종대왕 원태자실은 원자 태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3: 성주에 태실이 있었거든요.
1: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뜻깊다.
2: 400년 전 이들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1: 400년 전 선배님들 이러면서.
2: 꼭 400년 뒤에 만나요.
3: 진짜 네. 감사합니다.
1: 또 우리 400년 뒤에 여기서.
3: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경을 모두 여행해 봤는데 어땠어요?
5: 저는 일단 문경을 옛날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서도 좀 많이
2: 아무래도
1: 맞아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문경세제는 교과서에 무조건 나와
1: 사회책 이런 데 무조건
2: 맞아 맞아
1: 나온다.
5: 근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네 확실히 직접 와 보니까 너무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문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2: 아 도안요?
1: 네 저도 사실 되게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맞아. 뭔가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은 맞아. 느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경치부터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가족끼리 여행 오기 너무 좋은 여행지인 것 같은 거예요.
2: 아 사실 시간만 되면 한 1박 하고 싶어요.
1: 나도 조금 더 보고 싶어.
2: 다음에 카메라 없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2: 우리 경북 문경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우리 다음번에 또 안동으로 갈 거예요.
1: 네, 안동에서 자. 또 만나길 네. 기대하며.
5: 케이푸드
1: 경북 에디션
2: 문경으로 놀러오세요.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사람 살이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0: 야.
1: 그냥 스스로 터득해버렸죠. 요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아 저렇게 한구나 그러고 해갖고 그냥 스스로 터득해버렸죠.
2: Among the countless islands out in the sea, these have stood out the oldest.
3: Some 어머니 같다는 느낌이 드는 섬이죠. 그 이름처럼 편안함을 주는 섬, 다 받아주는 섬.
2: No matter how big the waves are, the islands stand firm.
3: 다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또 바다고, 또 섬이 또 어머니고.
2: People often long for islands because of their presence. The mothers on islands and the foods that they generously cook for us.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네. 반찬하는 거를 오. 좋아했어요.
1: 아, 그러다 그래. 근데 어머니 있잖아요. 그 저희가 제가 선택한 아이템은 벽어 버섯이에요. 1, 2, 3, GO!
0: 표고버섯 볶음 종류도 있고 볶음 종류. 또 표고버섯 탕수라는 게 있어요. 아, 탕수처럼. 네. 네, 또 표고버섯 전이라고 있어요.
1: 아, 전.
0: 네, 그래서 네. 이제 표고버섯 전은 네. 오늘 전을 하려고. 네. 오. 그러면 네.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표고버섯 전을 할 때는 뭐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육고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1: 그렇죠.
0: 새우를 다져서 야채를 다져서 새우 식감하고 같이 네. 어우러지게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한번 네. 해봤어요.
2: 아 너무 기대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잘 해봐요.
2: 네, 네. 잘 해볼게요.
1: 네,
0: 어머니 근데 잠깐만 뭐, 기다려주세요. 아, 네. 제가 어? 뭐, 바로 하는 오신다 그래서. 네. 앞치마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네. 이제 선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우와, 이렇게 네. 하나 똑같은 걸로 우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 네.
2: 자 우리 화이팅!
3: 오늘 1등이에요.
2: 네, 맞아요.
0: 재료 준비를 할 거라서 오, 네. 여기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 꼭지를 따야 되는데 이제 아, 네. 살짝 살짝 따면 네. 어? 이렇게 속이 빠져요. 한번 해보세요.
2: 어,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0: 네, 엄지손으로 여기를 살짝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면 여기 속이 좀 빠져요.
2: 이렇게?
0: 네, 아우 예쁘게 잘하셨네요. 이렇게.
2: 조금 더 예쁘게
0: 뜯었어요. 네. 요거 이제 모양 내는 네. 거를 좀 네. 좋아해요. 그래서 네. 넓게 하지 말고 좁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빠져요. 네.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면 별 모양이 돼가지고
2: 근데 아, 네. 돌봄은 얼마 동안 하셨어요?
0: 저는 2013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한 3, 4년 돼요.
2: 와,
0: 요리 프로를 많이 다녀보셨어요?
2: 2024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0: 요리를 참 잘하실 하고. 것 같아서요.
2: 네, 먹는 건 잘해요.
0: 아, 먹는 건 저는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그러세요?
0: 이렇게 이제 절일 거예요. 소금물로. 네. 절이는 동안 네. 저희가 이제 야채를 준비할 거예요.
2: 네.
0: 재료가 대파, 당근,
2: 당근,
0: 양파. 양파를, 당근을, 파 다질 거예요, 이렇게.
2: 네. 믹서기 왜 안 쓰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0: 아, 저는 이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믹서기보다는 이렇게 손 모양이 네.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2: 정성스럽네요, 진짜.
0: 한번 이제 휴채미님이 네.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2: 얘를 가
0: 얇게 얇게
2: 네
0: 해드릴까요? 이렇게 네 어 잘하시네요. 네 오 곱게 곱게 나오고 있어요. 세심하게 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파도 다지시지.
2: 답답하지 않아요?
0: 아, 답답한데도 그래도 잘하시네요. 이게 제가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하던 거는 제가 막 이렇게 해야 그것도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2: 아, 네. 너무 준비물이 위반을 해서 뭔가 요리사가 그런 거 아니죠?
0: 성격이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냥 뺏어서 했어요. 네.
2: 아니, 사실은 제가 그 키친 로봇을 많이 쓰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써는 건 그렇게 자신이 별로 없어요.
0: 섞어주세요, 이렇게.
2: 네.
0: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새우를
2: 네.
0: 여기다 넣어주세요.
2: 우와.
0: 전분을, 소금, 후추.
2: 후추.
0: 참기름, 마늘을 오, 좀
2: 많이 넣으시네요.
0: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2: 조물조물.
0: 이게 계속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 아하.
0: 이렇게 이렇게 해야 양념이
2: 믹서기가 들어왔어요.
0: 네. 네 이렇게 해야 이게 좀 해봐 이렇게
2: 오케이.
0: 밀가루 전분을 앞에다 입힐 거예요. 버섯에다 묻히는 거 이렇게 해서
2: 어, 네.
0: 여기다 이렇게
2: 아 이렇게 묻는 네. 거구나.
0: 네 이렇게
2: 오
0: 이렇게 하고 뒤집었고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2: 펼치게? 네, 네. 그럼 진짜 전이 되네?
0: 네, 네. 남은 거 전부 다 해보세요.
2: 그래도 믿음이 생기시는 거 봐요.
0: 네.
2: 아까 자르는 거 못 참으셔가지고 빼셨는데.
0: 그래서 이제 요거를
2: 전 처음
0: 네,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2: 아 이렇게 벌써?
0: 네.
2: 아 이거 뜨거우면은 타니까
0: 네.
2: 네 제가 할까요?
0: 한번 해보세요. 네. 네.
2: 오.
0: 두두두. 어우 잘하십니다.
2: 오늘 팬케이크 그래도 한 20개 했어요. 끝나는
0: 조금만
2: 건가요?
0: 익으면 이제 다 돼요. 간장 양념을 할 거예요.
2: 간장
0: 간장에
2: 양념?
0: 네. 식초를 설탕이 한 스푼 정도, 깨를 네. 조금, 마늘, 다진 파도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0: 그러면 그건, 이제 네. 한번 먹어볼 건데요.
1: 네. 이거 잡는 방법이 또 따로 또 있나? 아니면 쉽게 연습해야 되나?
2: 오!
0: 새콤한 맛은 하나도 없어요. 식초를 넣는데도
3: 고추가 그냥 확실히 들어가서 더 이렇게 맛이 올라갔어요.
2: 네, 1등.
0: 네.
2: 무조건 1등.
0: 1등 할 것 같아요. 얘는 네. 푸셰프님이 만드신 네. 소스를 한번 또 맛을 네. 볼게요.
2: 어, 좋아, 좋아.
3: 제 양파를 벗어 넣으셔도 돼요.
2: 버터 속을 좀 넣을까요?
0: 계속 볼까요?
3: 네. 이제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0: 그쵸? 넣어요?
3: 한, 네. 이렇게 그냥 뿌리면 돼요. 또 궁금하네.
0: 그러니까 궁금해지네요.
3: 네.
2: 어울릴까 말까.
3: 이 솔직해야 그러니까,
0: 네,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식감이 부셰프님이 네. 만드신 거라서가 아니라 간장 소스도 괜찮았는데 이게 더
2: 그러세요?
0: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요리라서 외국 소스가 안 어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좀 저는 더 선호가 됐어요. 네. 느끼함도 없었고 새콤함도 있었고 저 입에도 괜찮게 맞았어요.
3: 저는 일단은 이렇게 버섯을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전을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어봤기는 했지만 버섯 전을 저렇게 만든 것도 저는 너무 새로워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맛있어요. 그 시원한 개운함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등 해야 되니까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면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게 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4: 누구세요?
5: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5: 들어가도 돼요?
4: 예. 네.
6: 만나서 반갑습니다.
4: 반가워요.
6: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안토니오입니다.
4: 아유, 반가워요.
6: 옷 이렇게 빨간 거는 기억나요. 그 어머님 선택 받을 때 옷 빨간 거 기억해요.
4: 라인 댄스 할 때 사진. 아. 저쪽에 지금 나 많아서 그거 다 있어요.
7: 우와, 여봐, 이렇게 많아.
6: 이거 다 사진이요?
7: 예, 사진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6: 이거 봐도 될까요? 이게 어머니 네. 사진 이런 복장 입고 본 것 같아요.
7: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가. 그림 전시회 개인전도 하고.
6: 아, 그리고 이거 거의 깜빡했는데 네. 제가 시금시 걸렸거든요. 시금시 우리 어떤 요리 할 수 있을지.
7: 시금치라는 거는 네. 무쳐도 되고.
6: 무쳐도 되고.
7: 전을 꼬도 되고. 튀김도 괜찮고.
6: 튀김? 튀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튀김.
7: 그렇죠. 튀김 하는 사람.

0: 별로 없어요.
1: 근데 시금치랑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시금치만 먹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2: 육전은 어때요?
1: 오, 고기 좋아요.
2: 좋아요?
1: 고기 아주 좋아요. 그러면 시금치랑 그리고 육전. 오케이. 콜.
2: 자, 그럼 우리 시금치 다듬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잡고 여기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따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고기다 흘리지 말고 이쪽에다가 응? 응. 네, 이렇게 해서 긁어.
1: 오케이.
2: 다듬고 오케이. 나서 좀 크니까
1: 이렇게
2: 그렇지.
1: 아닌가?
2: 그렇게 싹 잘라요.
1: 짠, 좋습니다. 짠.
2: 또 튀김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섞어.
1: 오, 오케이.
2: 시금치 먼저 튀길 거거든요. 이렇게
1: 다시 왔다 옷을 갔다. 입혀.
2: 옷을 입혀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1: 아이고, 이게 오늘 처음도
2: 지금 달을 떠올랐죠?
1: 네.
2: 떠올랐을 때 얼른 이때 또 뒤집어줘야지.
1: 뒤집어.
2: 그럼 얘가 노릇노릇해지잖아. 이렇게 봐서 노릇노릇하다 하면 건져서
1: 짚고 뒤로 하고
2: 그렇지.
1: 그러면 넣을게요.

0: 우리 육전 할까요?
1: 좋습니다.
0: 그거는 소고기인데요. 칼 등으로 이렇게 다져야 돼요.
1: 또 부드럽게 만드는
0: 거죠. 그렇죠. 건가요? 이게 지금 부드러워지라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간이 살짝 돼야 이따가 맛있어요.
1: 저는 싱거운 거보다 짠 거 좋아해가지고.
0: 맞아. 짠 게 더 맛있어요. 맛은 자. 있어요. 육전을 하려면은 핏물을 네. 먼저 빼야 돼요.
1: 그러면 피 왜 빼야 될까요?
0: 피요. 잡내가 없어지라고.
1: 아, 그럼.
0: 잡내가 없어져야지 많이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1: 냄새.
0: 그럼요. 이렇게 고기를 가져왔어요. 핏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
1: 오, 많이 빠졌.
0: 엄청이 빠졌죠? 그다음 옷을 입혀. 옷을 입혀서 요걸 이렇게
1: 오케이.
0: 이렇게 네. 정궈서 올라가야 돼.
1: 오. 오호. 그리고
0: 이렇게 한 데다가
1: 이게 약간
0: 숟갓을 이렇게 해서 얹는 거예요.

0: 너무 커서. 아. 아.
1: 맛있어. 시금치랑 이 육종이랑 뭔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시금치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2: 맛있어.
1: 제 스타일이요.
2: 제 스타일이요?
1: 제 스타일. 저는 안 되면 되게라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3: 연습부에서 이런 것도
4: 얘가 민트. 아, 제발가 표고버섯 전인데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쁘다. 예쁘다.
1: 아, 평가해 주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0: 맛은 너무 맛있다.
1: 이 맛이 맞았어요?
2: 이 맛이 바로 이 맛이야.
1: 바로 이 맛.
2: 소주를 부르는 맛.
1: 소주.
3: 넌 김치를 담글 거예요.

0: extended cut. DJ oh. Make it last. When the only one
1: here was so good. What the?
2: 선착순이에요 이게.
3: 무조건 1등이에요. 저 1등 해야 돼요?
2: 1등 하고 싶다.
4: 제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 우리 장꾸로 불 좀 사용할까요?
6: 아니요.
5: 오늘 불이 센데.
6: 다 똑같죠.
5: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
2: 전쟁터가 됐어요.
4: 부족했어요, 시간이.
6: 너무 울고 싶었어요.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7: 나만 잘하면 돼.

0: 아마 화학자라고 하면 흰 가운을 입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합성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텐데요. 이 화학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 대화라는 것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2: For the Korean group, Professor Choi will lead the discussion.
1: 화학으로 원래 공부를 하러 유학을 나갔는데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책을 번역을 한다든지 프로 딴진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너무도 단순한 원리로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고 여전히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든요. 화학자가 돼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화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화학자가 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2: Let's listen to their dialogue first.
3: 양성자수가 정확히...
2: Our first guest is waiting to ask a question.
4: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처럼 열정의 불을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성아랑입니다.
5: 주기율표 본 적 있어?
4: 아니요. 너무 기대가 돼요.
6: 화학이 뭔지 알겠냐고요?
4: 혹시 주기율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아, 네. 주기율표라는 것은 여기 지금 세트장에도 잘 이제 그려져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이제 모아서 그 화학적인 성질을 잘 드러내도록 배치해 놓은 그런 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2: So they understand that the periodic table shows the names of elements.
6: 엄청 뭐가 많은데.
2: But it's not very clear beyond that.
6: 원소가 뭔가요?
4: 원소는 무엇이고 원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1: 아, 원소. 네. 원소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뭐 여기에 있는 뭐 탁자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로 다 쪼개다 보면 이제 원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물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을까? 아니면 어떤 알갱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알갱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가 있다. 그 알갱이를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소는 이제 원자들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0: 여러 가지 정말 달라 보이는 다양한 물질들이 사실은 이 표 안에 있는 한 118개 정도 지금 우리가 원소를 알고 있거든요. 그 118개 정도의 원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화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1: In other words, the periodic table is an ordered arrangement of the chemical elements. We'll get into more details from a professor in Peru. Her enthusiasm for the periodic table is quite infectious. She teaches many people about the periodic table.
2: Era un bonito recuerdo para poder darles a todos y que pudieran tener una tabla periódica de bolsillo, básicamente.
3: Además de las personas pueden también aprender un poquito más de la tabla periódica, de saber qué elementos están presentes.
4: Sí, es un gran acontecimiento importante en la química. Hay un antes y un después de la generación de la tabla periódica. Digamos que un elemento sería una unidad del Lego y la tabla periódica sería la casita del Lego que ustedes han elaborado. Entonces es una unidad. Y un todo. Y cada uno de ellos, cada una de esas piezas del Lego, tiene una característica, una particularidad en función al color, en función a la forma. Porque nuevamente nos ayuda a agrupar. Y muchas veces en ciencia en general, esas similitudes, esas agrupaciones de estos elementos que tienen características parecidas, es algo que es sumamente valioso. Y eso es lo meritorio de la tabla periódica. No es una ley en sí, sino es una forma de cómo comprender las cosas y cómo poder explicarlas.
1: Elements are the fundamental particles that make up matter. And the periodic table organizes the elements according to a set of rules. Now, let's dive deeper into this enigmatic table.
0: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화학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인데요. 기본적인 이제 주기율표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그다음에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5주기, 6주기, 7주기에서 현재 주기율표에는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1족, 2족, 3족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총 18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8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족과 2족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도 3족부터는 좀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를 이제 전위금속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3족부터는 다시 높이가 높아졌죠.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를 이제 주족 원소 혹은 전형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좌우에 있는 전형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3족부터 12족까지 전위금속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저 57번에서 71번 또 89번에서 103번이 그냥 빼서 이렇게 한 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트장에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쌓아서 표시를 했는데요. 보통은 그냥 두 줄로 화학자들은 표시를 하고요.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그다음에 바로 63, 64, 65, 66, 67, 68, 69, 70, 71까지가 한 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란타넘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89번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순서대로 쭉 그 밑에 14개를 배치를 하면 그것이 악티늄족이 됩니다. 아, 요 한 칸에 들어있는 정보를 좀 보면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호가 존재를 하고요. 이 기호를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어떠한 기호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기호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이 숫자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또 하나씩 독특한 번호를 할당을 해서 그 번호로 이제 원소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주기율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들을 한 칸에 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 원자들의 질량, 그것을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요. 요 밑에 보통 원자량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자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좌우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1: Let's go back to our ongoing dialogue.
5: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1: What question will he be asking?
5: 근데 저기서 원소들 중에서도 되게 비싼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0: 그럼요. 네.
5: 그 돈 이렇게 사려고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 같은 거가 궁금한데
0: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지구상에 얼마나 있느냐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율이 이제 낮은 애들, 잘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래도 희귀한 애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많이 존재하는 애들은 희귀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딱 답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이제 주기율표의 아래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이제 그냥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원소들이다 정도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네.
1: Theodore Gray has a deep obsession over the elements. He is in some way an eccentric figure.
6: I would not have been a good academic chemist. I like chemistry as a hobby, but not as a profession. But I'm also the author of a book called The Elements, which was a surprisingly popular book. It's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1: Best-selling author Theodore Gray was even awarded the Ig Nobel Award for Chemistry, which is a parody of the Nobel Prize.
6: So the Ig Nobel Prize is awarded by, I think it's called the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I think is the name. And every year they give out these Ig Nobel Prizes for accomplishments that cannot or should not be replicated.
7: The Ig Nobel Chemistry Prize this year is awarded to Theo Gray.
6: And they have an awards ceremony, and you know, you go there, and there's a big audience of Harvard students, and the prizes are handed out by actual Nobel Prize winners. So, you know, my award was handed to me by a Nobel Chemistry Prize winner.
1: At the awards ceremony for the Ig Nobel, he was presented with a table that had the elements written on it.
6: I'd also like to acknowledge my parents. This is a joke that works in English. I don't know if it works in Korean, but the word table can mean both a physical thing that you sit down and eat dinner at, and it can mean a grid of numbers and letters. But it gave me the idea that maybe I could make a periodic table. So I did.
1: Afterwards, he made a wooden table with the whole periodic table listed on its surface.
6: I mean,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get most of them. The only ones I don't have, I mean, everything above 96, you know, 96 and then everything along here, very difficult. I mean, these, curium, it exists, berkelium, californium, you can buy these. They are manufactured and sold for some very specialized purposes, but you have to have a license that's expensive to maintain. It's quite difficult. And then past here, it's just not available. The only thing that I don't have beyond that, so technetium, 43 here, this stuff is radioactive.
1: Gray has one element that is very precious to him. Which one could it be?
6: Pull that. Okay, well, so we have the star, 3.5 troy ounces of gold. So this is currently worth quite a lot. The price of gold is very high. This is 1 ounce of platinum. Which platinum used to be more expensive than gold. Now it's cheaper. I don't know. So gold and platinum, those are sort of the two classic very expensive metals. Palladium is a nice metal, similar in value to, somewhere between silver and...
1: His collection of elements also come with dangers, because some elements are radioactive.
6: So this is my radioactive storage display case. It's made of thick leaded glass, so it's radiation shielding glass. Doesn't stop everything, but it's better than nothing. There's a depleted uranium bar here. It's actually quite radioactive.
1: After surveying his collection, one will naturally have a few questions. For instance, why is the periodic table his passion?
6: You can show the outline to almost anybody, and that's the periodic table. There's not many things in science that are like that, that are sort of universally recognizable, you know, graphical artifacts. It also represents a huge amount of work by so many people over so many years. It's just a piece of paper, but it represents, you know, it represents just entire segments of society have worked on this for 300 years to get us that piece of paper. I mean,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one of Mendeleev's contributions was
1: Dmitry Mendeleev is the chemist behind the periodic table. But the final periodic table was not the work of one person. It required the efforts of many researchers. The concept of what an element is had to be clearly defined first. French chemist Antoine Lavoisier from the 18th century took the first leap.
8: Lavoisier는 1789년 화학 원론이라는 책을 발행하며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원소라 이야기합니다.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33개의 원소를 제각기 규칙에 따라 4개로 구분했는데 재밌게도 첫 번째 그룹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빛과 열도 원소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이고 계측적인 방식을 통해 근대 화학의 토대가 다져지게 됩니다.
1: Lavoisier's biggest achievement was quantifying elements, whereas British chemist John Dalton laid the foundation of modern atomic theory.
8: 원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당시 많은 화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돌턴이 19세기 원자설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원자의 개념이 확립되는데 돌턴은 나름의 계산을 통해 수소와 산소, 질소 등의 원자의 질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반응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But there was a problem. To organize the elements, there had to be an order. But researchers back then were coming up with their own order systems. So chemists held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chemical conference.
8: 독일 카를스루에서 세계 최초의 화학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화학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자, 분자, 그리고 원소와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여기서부터 원자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Chemical Conference was held to form a consensus, it utterly failed to achieve that among the attendees. That is when Mendeleev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in bringing about the periodic table we use today. After he became a tenure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he tackled a chemistry problem.
8: 멘델레프는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화학자였는데 학생들을 위해 화학 교과서를 집필하던 중에 포함시키고 싶은 원소의 정보가 많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표로 넣을 순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결과 주기율표가 탄생했습니다.
1: At the time, his peers rejected Mendeleev's order system. But later on, his predictions turned out to be true, and the world heaped praise on him.
8: 멘델레프는 여러 원소들을 예측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에카 알루미늄입니다. 에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하나 뒤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곧이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원소가 갈륨이라는 금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화학자가 발견한 갈륨의 성질과 멘델레프가 예측한 에카 알루미늄의 성질이 차이가 났다는 것인데 이것을 재검토해보니 오히려 멘델레프의 예측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주기율표는 조금씩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9: Yo tengo una pregunta que siempre quise hacerle. Ojalá estuviera Mendeleev para contestar. ¿Cómo fue que se dio cuenta que le faltaban algunas piezas del rompecabezas?

0: Three musicians have come together to share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world.
1: 저는 트리거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악기를 딱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게 가야금이에요. 이번 투어에는 25줄인 25연 가야금을 사용해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2: 저는 지금 트리거에서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박필구입니다. 트리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방아쇠 점화점인데요. 저희가 서로의 음악에 좀 점화가 되어서 거기서 발생한 음악들이 또 관객들에게 새로운 점화점이 되도록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리거의 이름 뜻입니다.
3: 저는 트리거에서 검은 거를 연주하는 최현정입니다.

0: 있습니다. 검은 거는요, 현악기 중에서 가장 줄 수가 작고요, 가장 저음 부분을 맡고 있는데 해외에 유사한 악기가 없고 옛날 그 버전 그대로 특별한 계량이 없이 쭉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온 악기입니다. 검은 고를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Korean string instruments, ready to take flight, are off to their first stage.

0: exchange, and cooperation. But the weather isn't cooperating.
1: 비가 와서 관객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긴 해요. 다들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바지가 다 젖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0: They've certainly benefited from the soaring popularity of K-pop. Ahead of the performance, local media from Croatia came to cover the event.
2: 밝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검은 거는 대나무로 만든 술대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주하고요. 아직은 팔대를 주로 이용해서 연주합니다.
0: Thanks to that, the audience was packed despite the bad weather.
3: 크로아티아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하나, 둘, 셋, 아레로!
0: Finally, Traeger's overseas debut stage, their very first performance, begins.

초반에 음악을 들어보면은 가야금하고 거문고는 그 일정한 리듬 안에서 계속 분박으로 쪼개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아쟁은 그 쪼개지는 리듬 위에 좀 길게 끌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좀 파편들을 조금 이어주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계속 짧게 끊어줄 수 있는 리듬들을 이어줌으로써 그 큰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가사가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관객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어두운 곳에서 좀 두리번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자 아쟁이 두 줄을 동시에 이렇게 긁는 연주법도 나오고요. 농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현을 이렇게 눌러서 내는 그런 식임새들을 조금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데 전통 어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해소되지 않는 그때 보고 오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잔잔한 어떤 바람결에도 이렇게 나한테는 큰 파도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내 마음 좀 바다와 같다. 저희가 좀 다이나믹하고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번뇌나 좀 해소되지 않는 마음들이 해소되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랬을 때 아 지금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냥 음악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음악을 듣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거침이 없다 해야 될까요? 그런 음악 에너지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0: Art Center.
1: 대구의 대표 극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는 서양 음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통 음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세계적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 이 팀은 투어 단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대구를 넘어서 서울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보자. 사실 사람들은 어떤 경연이라고 하면 1등, 2등, 3등, 등수, 그리고 뭐 시상금, 상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 인큐베이팅 점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의 프로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물을 프로페셔널한 음악 감독을 붙임으로써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0: Thus the string trio Trigger, as a group representing Daegu, a UNESCO city of music, demonstrated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1: 이 점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리거가 1등을 한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음악 창의 도시가 있어요. 그 음악 창의 도시의 홍보를 대구의 대표 단체로 홍보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는 협력에 대한 제의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음악 창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퍼거슨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를 중심으로 세계 재즈의 날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트리거가 그 음악을 이제 국악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공연 투어에 대한 제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발판으로 이제 해외 진출의 시작을 알렸죠.
0: By combining the uniqu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ith Trigger's own creativity, the three string instruments began to resonate with the world.

0: enjoy the performances.
1: One, two, three. Thank you.
0: Thank you. How do you say it?
1: Kamsahamnida
0: or something?
1: Ah, Kamsahamnida.
0: Oh. Okay, something like that.
2: Especially on a day like today, which is called Odegon, which is a day in which we introduce all kinds of different music to people. It's like people go to and they do three concerts in one day. And then they get a menu of three sometimes very different genres, sometimes very old French music, music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contemporary music. And it's really a way of getting to know genres and music that you hadn't heard of. And I guess for many people here, Korean traditional music is something completely new. So we're really thrilled to have Trigger here and introduce them to the Ghent audience.
1: The UNESCO network makes us be more connected with the world and with the cities that inspires every day by their their music. Trigger's performance is a perfect example on how the UNESCO network helps us to make cultural exchanges that will enrich the soundscape of Ghent and that can make us, as Ghentenars and the people from Ghent, see other perspectives of music.
3: Given that this is the opening performance of a major music festival attracting about 50,000 spectators, everyone looks nervous. In particular, the kayagum with its 25 strings requires meticulous and delicate control of each individual note.
4: 여기는 이제 옛날에 뭐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클래식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지 홀 자체가 많이 울리고 잔향이 많이 남아 있는 특징이 있어 가지고 저음이나 이런 것들 썼을 때 좀 다른 걸 많이 마스킹하는 역할이 있어 가지고 조금 소리를 잡기에 뭐 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연주자가 제일 편한 상황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모니터를 체크하고 뭐 하우스 체크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데 뭐 관객이 차고하면 좋은 사운드로 또 관객한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They're about to start. How did these people find out about this and gather in such large numbers? The hall is already packed.
5: 여기 페스티벌이잖아요. 심지어 음악 창의 도시여가지고 저희가 여기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떨리는데 무려 3회나 공연해야 돼가지고 지금 사실 조금 벙벙해요. 꿈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여기 페스티벌 감독님 얀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너무 이 공연장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되게 자신감을 얻었는데 조금 많이 떨려요. 지금 손이 차가워졌어. 어떡해.
6: 아까 슬쩍 봤는데 관객석이 많이 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음악이 어떻게 다가갈지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현연선서는 첫 시작이 약간 몽글몽글해요. 아직 박표 씨가 이제 아르코가 아닌 손으로 이제 뜯는 주법으로 해서 검은고 연주자가 스근이 나왔다가 가야금 또 스근이 나와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서 가는데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커요. 현연선서는 그래서 듣기가 조금 편안하고 흘러가는 곳에 그냥 내가 어디 있구나.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평범한 하루 같은 느낌이에요.

가야금의 기본적인 주법은 뜯는 거랑 튕기는 거예요. 25용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손가락을 다 사용해요. 이 열 손가락 중에 여덟 손가락을 활용할 정도로 손가락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주법을 갖고 있어요. 피아노처럼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반주도 가능하고 멜로디도 가능하고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안녕하세요, 조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 겁니다. 우리 안치마요! 아직 락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토카의 리더와 보컬 곽태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토카에서 기타 치고 있는 김두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토카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진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스웨이랑 청춘이라는 곡인데 혹시 다들 아시나요?
3: 네!
2: 저희 또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스웨이랑 첫 번째 버닝에 있는 청춘 들려드렸는데 저희 페스티벌에서 많이 하는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좀 괜찮았나요?
3: 네!
2: 감사합니다.
0: 나한테는 여기가 지금 락 페스티벌이에요. 여기 멋쟁이들 예쁜이들 다 모였네. 모두 소리 질러! 우리 이제 다음 곡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 다음 곡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정규 앨범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메리골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노래 알아요? 모르면 오늘 알아가세요! 아, 오늘 텐션 좋아요, 그죠? 저희가 이 곡을 들려드릴 때 관객분들이랑 팬분들이랑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구호가 있는데 후렴 가사가 아쉬운 마음은 아쉬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을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남은 가사인 아쉬운 마음대로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는데 한번 연습해볼까요?
3: 네!
0: 오케이. 아쉬운 마음은
3: 아쉬운 마음대로
0: 한 번 더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즐거우셨을까요? 네! 오케이, 이제 뭐 자리에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이예요, 여러분들. 다음 곡 제목이 토모다치예요. 토모다치가 친구라는 뜻인데, 부끄럽지만 이 둘을 생각하면서 좀 쓴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끄럽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공연 주제가 사랑과 우정인 만큼 아, 이 곡을 꼭 들려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삶에서 저는 꼭 사랑과 우정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꼭 그 친구를 생각해주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 제목은 저희가 이번에 공연 주제였던 사랑과 우정에서 이번에 정말로 직관적인 사랑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곡 제목은 사랑해 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역시 사랑을 믿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애인에 대한 사랑.

우정에 대한 사랑, 뭐 반려견, 뭐 반려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은 우리 어느 곳에서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사랑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여기에도 있을 거라 믿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해요. 아주 정말로 직관적이거든요. 처음 머리 위로 모두 하트를 만들 거예요. 혼자 오셨으면은, 그리고 일행이 있다, 일행이 있으면 하트 이렇게 반반으로 이쁘게 만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랑할 건가요? 오케이.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가자.

0: 가코미 칼토칼.
1: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퉁소 연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동선 본면인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퉁소를 연주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금이나 단소 이런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자주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대금이나 뭐 단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악기인데 네. 퉁소는 큰치가 않지요.
0: 그렇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데.
1: 퉁소는 한때 전통사회 때는 굉장히 많이 연주됐던 악기였었죠.
0: 네.
1: 이를테면 고려시대에 고분벽화에도 퉁소라는 악기가 나타나 있고 고려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널리 연주되어 왔지만 이 악기가 어느샌가 흔치 않게
0: 그러니까요.
1: 되어버렸습니다.
0: 네. 요새는 정말 흔하게 연주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퉁소라는 악기가 뭐가 다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1: 퉁소는 우리나라 관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안과 밖이 이게 통해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통소라고 해서 불려지게 있지만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서 이제 대나무가 좀 묵은 대나무죠.
0: 네.
1: 그래서 치구와 갈청과 지공이 앞에 네 개, 뒤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색에 있어서는 갈대청의 떨림과 대나무의 울림이 조화롭게 때론 애절하게 때론 우렁차게 한민족의

0: 경서와 가장 닮은 악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퉁소라는 악기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0: 저는 아버님이 고향이 이쪽 함경도 쪽이세요. 함경도에서 일사후퇴 때 넘어오셔서 아버님 늘 함경도 지역, 특히 북청 지역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청 사자놀이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 그쪽에 이제 소품을 만들고 또 때로는 의원 역할도 하시면서 자연히 바로 위에 형님도 북청 사자놀이에 이제 또 전승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망우리 지금 현재 구리시 교문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에서 동주헌 선생님, 집안의 어르신네 됩니다. 조그만 복덕방을 운영하셨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새로 집을 짓는 기간 동안 한 22일 동안 거기서 저녁에는 또 동주헌 선생님께서 음악을 가르쳐 주게 된 동기가 퉁소를 입문하게 되는 동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매주 토요일 날 석간동에 있는 전수회관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날은 그걸로 매일 가서, 매주 가서, 직접 선생님들한테 퉁소를 배우게 되는데, 퉁소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키는 조그만 사람이 퉁소를 불기가 좀 어려웠고, 근데 조그만 퉁소를 만들어 주니까 그것이 하나의 놀이기구 삼아 그냥 불며 다니었던 것이, 나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긴 퉁소를 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신선식 선생님, 전중식 선생님, 그 당시 다 보유자로 활동하셨던 임감원 선생님이시죠. 직접 사사를 받고 일요일 날이면 또그 선생님들이 교문동에 내려 건너오셔 갖고 저를 또 특별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운을 제가 또 받게 됩니다.
1: 퉁소와 북청 사자놀음 같은 이 함경도 지방의 문화, 전통 문화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가족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경 남도 놀이 중에 광천 마당놀이 이것도 선보이고 계신다면서요?
0: 네, 광천 마당놀이는 이제 퉁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연희극입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광천 마당놀이를 무대에 올리기 시작해갖고 지금 작년까지 공주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하고 그런 마당놀이가 함경남도 단천군에 광천면이라고 하는 소재지가 있습니다. 단오를 전후로 해서 눌려지는 단오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그 민속촌에서 이 퉁소 공방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요.
0: 네, 벌써 이제 13년 차가 됐네요. 한국 민속촌은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알리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파크인데, 이 안에서 이제 공방 안에서 이제 퉁소를 만들고 또 단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단소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단소에다 이름을 써주고 매우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직접 만들어 보고 이름도 써주고 부는 방법도 알려주고.
0: 네,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부는 법을 제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너무 재밌는 체험 학습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마 엄마 아빠들 같이 이렇게 놀이에 오게 되면은 거의 우리 공방에 들려서 단소란 악기를 통해서 우리 국악 음악을 좀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혹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나요?
0: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0: 예. 어저께도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민속 음악 하는 친구가 와서
1: 네.
0: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유럽에서도 또한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와서 만들어 봅니까?
0: 불어보고
1: 불어도 보고.
0: 악기를 소리 내는 걸좀 알려주는 그런 정도죠.
1: 네.
0: 네.
1: 뭐라 그러나요?
0: 우리 악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특히 퉁소란 악기는 물론 이제 동남아에 많이 있는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치구, 갈대청이 붙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고 모든 음이 구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1: 갈대청을 신기할 수도 있겠군요.
0: 대금에 그 갈대청이 붙어져 있죠.
1: 네네네.
0: 퉁소에도 갈대청을 붙어져서 굉장히 갈대청을 유행에 쓰고 있는 게 퉁소입니다.
1: 네. 그 한국 퉁소 연구회도 창립을.

0: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그토 남한의 퉁소 또 북한의 퉁소 이런 한반도들의 어떠한 그 예술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그리고 퉁소의 원류에 차서 음악 음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2017년도에 이북 5도 무형문화재 퉁소 신화호가 지정이 됩니다. 이런 지정 역시 우리 음악 보존에 있어서 특히 퉁소 음악 보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우 커다란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퉁소 산조도 곧 만드실 계획이라고요.
0: 저는 이제 퉁소 시나위를 주로 함경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1: 네.
0: 우리 퉁소 연구회에서 활동 중이었던 지금 퉁소 배우는 후배들이 이제 산조 발표 무대를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곧 합니까? 곧?
0: 11월 2일 날
1: 12월.
0: 도남은 국악당에서
1: 네.
0: 퉁소 산조를 아마 각세 사람이 아주 색깔이 있게 아마 연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얼마 안 남았군요.
0: 예,
1: 네, 그 연주도 기대하겠습니다.
0: 예.
1: 네. 다음 무대에서는 영산 도드리를 보여주신다고. 어떤 음악인가요? 영산 도드리는?
0: 영산 도드리는 함경도 지역의 그 건물을 추는 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긴영산, 잦은영산, 도드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악곡들이 건무 영산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독주곡으로 제가 스스로 좀 짜서 영산 도드리라고 해서 연주되는 곡으로 독주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동선본 명인의 영산도들이 함께 감상하시죠.

한군산에 다르며 아나리 승상은 지금 대군으로 가나리고 천리천정은 나오죠. 승부가 미결돼야 천하 대사를 바라는지 어찌 요망스럽게 울음을 얻냐. 울지 말고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적은 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소름을 들어봐라. 고다

0: 날이나 개며 부해여 생하시고 모해여 유가시니 허타은 망글도 오구나 항우거든 전래원당 주중한 홍안제자 천리 산당에다가 내 아들 얼굴 보내고 오나디나 소식이 올거나 내일이나 시별이 올거나 기다리고 바를 적어 사내는 기우다 어진이 출물망이며 번이며
1: 아 그렇지
0: 바람 불고 비도 쭉 오는 뒤에 거제
1: 아, 그렇지
0: 편지들 이전하며
1: 아,
0: 상사고 단장회는 주야 수신배배쳐 오나 조청환들을 들어빼고
1: 다우시고
0: 육전세전을 섞어 안쓰고
1: 아이씨고
0: 생사가 조절이로 오구나 만일 흑사를 하게 되면 캔자서 안장을 하며 홀포 사장을 여 쳐서

0: 동경해서 보니까 네. 또 뭔가 느낌도 새롭고 네. 아니 뭐라고 듣고 온 거예요? 여기 뭐 한다고?
1: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0: 맞죠 정확히 그리고
2: 여행으로 저도
0: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문경에 또 여행을 온 거니까 사실 이게 대결이에요 아시죠? 저희 말고도 한 팀이 더 있어요 네네. 권혁수 패밀리가 한 명 한 팀 더 있는데 네네. 사실 별로 그렇게 견제는 안 되는데 아 근데 거기도 이제 좋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좋은 지역 많이 다니면서 소개를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1: 뭐예요?
0: 뭐냐면 제가 또 문경에서 태어났어요
1: 어 진짜요?
0: 뭐 게임 끝났지
1: 선배님 고향이에요?
0: 고향입니다
3: 잘 아시겠네요 엄청
0: 야, 근데 4살 때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이제 동네 분들이 제가 또 문경 출신인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3: 아니야
0: 누구세요?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TV 케이푸드 경북 에디션 문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함께 미션을 드릴 여러분의 왕자님 프린스 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함께 미션을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마크루 여러분들 지금 세 분뿐만 아니라 네. 한 팀이 더 계십니다
1: 맞아요
0: 아, 그렇죠.
4: 네, 멋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을 때 더 많은 좋아요 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는 여행지에서 이쁜 사진, 영상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경 첫 번째 여행지 문경 석탄 박물관 가실 준비가 됐나요?
1: 네.
5: 그렇죠.
4: 그럼 가보시죠.
1: 예.
5: 가시죠.

0: 가시죠.
1: 신기하다. 아, 진짜 잘 만들어놨다.
0: 이거 진짜 같아.
1: 첫 출근할 때는 이제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갔대. 이게 실제로 쓰던 건가 보다.
0: 진짜 신기하다. 근데 진짜 재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0: 어디를 어떻게 뚫을지에 따라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신기하다. 프린스님.
0: 안녕하세요.
1: 프린스님.
2: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0: 딱 나타나네.
2: 마크루이 여러분들.
1: 예.
2: 잘 보셨나요?
1: 네. 너무 좋아요.
2: 어떠셨나요?
1: 너무 신기해.
2: 미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미션 있어요. 네.
0: 벌써요?
1: 네.
2: 맞습니다. 이 미션에서 우승한 분께는 이따가 먹게 될 맛있는 식사에서 추가로 한 메뉴를 더 주문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2: 첫 번째 미션 나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인물로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을 연기한 배우는 이재훈 배우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이분입니다.
1: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분이?
2: 맞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0: 힌트를 받았는데 더 어려워졌네.
1: 그렇지, 이거.
2: 이 정도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제목 아니에요?
2: 맞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도하?
0: 박열.
2: 박열? 정답입니다.
0: 아니, 나 그래서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해서
1: 그래?
0: 이거 포스터 보니까.
2: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서 문경세제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1: 네.
2: 그러면 뭐 개인기라도.
0: 안 내면
1: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개인기.
2: 개인기요?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경세제의 네 글자의 한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문,
1: 문,
2: 들을 문,
1: 들 문,
3: 듣다,
1: 경,
2: 경, 경사 경, 세, 세조 세, 제,
1: 제.
2: 고개 령.
0: 도와. 새가 넘어가기 힘든 고개?
2: 정답!
0: 야, 진짜?
1: 와, 이게 뭐야?
2: 정확합니다.
1: 뭐예요?
2: 해도 넘기 힘든 험한 고개라고 해서 문경세제라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문경세제 아리랑을 들어볼 건데요.
0: 네.
2: 여기서 나오는 나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0: 됩니다. 나무? 나무? 문경.

0: 승우.
1: 승우.
0: 물막 강나무.
2: 물막 강나무.
0: 네.
3: 땡.
4: 힌트 힌트.
1: 세 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나무까지 총 다섯 글자예요. 아, 땡땡땡 나무.
5: 맞네. 그러면
6: 물막 물맛 감나무?
4: 감나무 물맛 나는 감나무.
6: 물맛 감나무
1: 물맛 땡.
0: 승우.
1: 승우.
0: 물박 달나무.
1: 물박 달나무.
6: 박달입니다. 아, 박달나무야.
4: 박달나무.
6: 아, 왜 그걸 몰랐지? 박달나무.
4: 그러니까 왜 자꾸. 여기다 싣고 나왔나 봐.
7: 이거 석탄 실었던 거고.
4: 대박 대박. 와.
7: 1963년 은성갱도 그날의 풍경.
4: 길이와
7: 총 깊이는 400km.
4: 길이는 800m인데 광부들이 그 석탄을 찾아서 4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래.
8: 와, 이렇게 사무실까지 여기 안에서 만들어 놓고.
4: 너무 넓고 크니까. 발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나 봐요.
8: 아, 이게
4: 다이너마이트로 뚫으면
8: 그러면은 길이 되게 여러 갈래다. 아, 이게 그때 그 건물을 재현해 놓은 걸까? 아니면 진짜 여기였을까?
4: 진짜 이 부지에다가 재현해 놓은 거 아닐까?
8: 목욕 여기다.
4: 와, 맞아, 바로 맞아. 있네.
8: 어렸을 때 이렇게
4: 그래.
8: 아, 딱 보니까 이발을 하셔야 될 머리야.
4: 그 머리에 계속 석탄 먹고 이러니까.
8: 그렇지.
4: 계속 머리 관리해서.
8: 짧은 머리가 편했을 거야, 맞아. 저때 당시엔 저 정도 로션이 있었을까?
4: 아예 없었죠.
0: 없었을 것 같아.
8: 공용으로 쓰는 건 없었을
4: 것 같아. 공용으로 쓰는 건 없었을 것 같아.
6: 문경여행 여기는 저장가.
4: 와 진짜 탕감 체험이네.
0: 문경에 이런 곳이 있다고?

0: 자, 먹읍시다.
1: 뭐 먹어야 돼요, 여기는?
0: 여기는 뭐가 유명한가? 일단은 매운탕집이니까 매운탕을 먹어야겠죠?
1: 매운탕 먹어야죠.
0: 매기 매운탕이 있고 잡어 매운탕이 뭘까?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잡어가 뭐예요?
2: 직접 잡는 거.

0: 안에 떡이. 안에 수제비도 있어서 아기들하고 같이 와도 맛있게 먹겠는데. 근데
1: 시원한데.
0: 민물이면 사실 좀 비릴 것 같은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1: 여기가 조금 더 진한 맛이에요. 근데 막 그게 막 짜고 막 텁텁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눅진한 느낌?
0: 양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짜지 않아. 딱 그런 느낌.
2: 자, 마크로이 여러분.
0: 프린스!
2: 식사 맛있게 하고 계셨나요?
1: 네, 너무 맛있어요.
0: 대박이다, 잠깐만.
2: 아까 짜릿한 역전승을 우와. 하셨던 승우님을 위해 특별 메뉴, 장어구이.
0: 우와, 대박이다, 어깨.
3: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맛있겠다.
3: 일단 그냥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부드러워요. 넣자마자 녹아요.
2: 이 옆에 있는 영강 있잖아요. 이 영강에서 굽이 치는 곳을 진남 교반이라고 하는데요.
1: 진남 교반.
2: 네.

0: 문경 철광 명소인데요. 미션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자, 굴리세요. 굴려요. 그렇죠.
2: 탄광 가는 그 철로였던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그죠? 그 길이잖아요.
3: 네, 지금은 실제로 안 하긴 하지만.
2: 물이
3: 불어 있어 지금.
2: 어, 이게 유속이 보이네. 와, 와 멋있다. 와, 와, 와 여기 조명도 아~ 되게 예쁘게 돼 있다.
3: 뭘 보라고 했는데?
2: 재밌게 즐기라고 했지 않아?
3: 그래, 그냥 보면 되는 거야.
2: 그래, 뭐 기억에 남겠지 뭐 좋은 거는.
3: 빨라, 빨라, 빨라. 와,
2: 빨라,
3: 와, 와, 와, 이거 재밌는데?
4: 나온 거 아니에요?
3: 아니 재밌어.
2: 진짜 재밌어.
3: 아니 비 와서 걱정했는데 비 와서 더 멋있었어.
2: 맞아.
0: 철로 바이크 내 재밌게 즐기셨나요? 아,
4: 너무 재밌었어요.
3: 아니 기대 너무 안 했는데 기대 너무 이상이었어.
0: 자 그럼 이번 미션은
2: 네.
0: 퀴즈로 나갑니다.
2: 네.
0: 레일바이크 타면서 나왔던 동물의 이름은?
2: 도화.
3: 정답.
0: 도화.
2: 토끼.
0: 연습 문제였습니다.
2: 아,
0: 토끼 정답.
2: 아,
3: 그렇지.
0: 토끼 정답.
3: 토끼 너무 쉽잖아.
0: 맞습니다.
2: 너무 그래.
0: 알고 계셨죠, 승훈이?
4: 알고 있었어요.
2: 거짓말하지
0: 알고 계셨어요.
4: 몇 마리인지 막 물어볼까 봐.
0: 어?
4: 맞아요?
0: 토끼 몇 마리였습니까?
2: 도화.
0: 도화?
2: 다섯 마리.
0: 다섯 마리? 땡.
3: 짝수다.
4: 여덟 마리.
3: 어, 그래. 짝수야.
0: 여덟 마리. 확실하십니까?
4: 네.
0: 정답입니다.
3: 아, 짝수라니까.
0: 혹시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문제 나갑니다.
3: 네?
0: 토끼 이외에 있었던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승우님께서 한 문제 맞추셔서 1점 획득하셨고 이거 맞추시면 2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도화.
0: 도화.
2: 조랑말.
0: 정답입니다.
2: 우와!
0: 정답입니다.
4: 우와! 어디 있었어요?
3: 조랑말 있었어? 이쪽에서 보는 게 좋다. 살짝 이쪽으로 쏠려 있지.
0: 이렇게 해서 도화님의 역전승. 도화님 2점 획득하셨습니다.
2: 와! 이겼어요?
4: 어디 있었어요?
2: 그럼 저예요?
3: 자, 다음 문제 3점짜리 주세요.
0: 다음 문제는 없습니다.
3: 아, 뭐야!
0: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의 승리자는 도화님입니다.
2: 인생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4: 끝까지 가야 돼.
2: 아까 계속 오빠한테 진 거 알죠? 마지막 한 문제로.
3: 아, 그럼 당연히 3점짜리 있을 줄 알았지.
2: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0: 신동님께서 너무 아쉽다고 하셔서 계속 아쉽다고
3: 오케이,
0: 하셔서
3: 마지막 오케이.
0: 마지막 신동님의 역전극
3: 오케이
0: 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문경 약돌돼지는 진짜 돌을 먹는다. 하나 둘 셋.
3: 아 똑같잖아 다.
2: 아니 돌을 어떻게 먹어 돼지가.
4: 말도 안 되지. 나 지금 유혹한다.
0: 어 바꾸셨습니다.
3: 바꿨어요.
0: 신동님.
2: 아 잠깐만.
0: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3: 아이, 뭐야?
0: X입니다.
3: 아이, 뭐야? 아, 재미없다.
0: 약돌을, 약돌 돼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돌을 활용한 파리로 먹고 자란 돼지를 약돌 돼지라고.
3: 아니었어도 먹게 했어야지.
2: 선배님, 돼지가 돌멩이로 어떻게 먹어?
3: 아니, 핥아 먹을 수도 있잖아.
0: 다음 문제는 3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오케이.
2: 아, 역전극이다. 이거 역전.
3: 할 수 있어.
0: 약돌은
2: 네?
0: 문경의 특산 광물질인 거정석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3: 나만 오요?
2: 어.
0: 5입니다.
3: 네!
0: 5입니다.
3: 네!
0: 5입니다.
3: 네!
0: 5입니다.
3: 네!
0: 진동님, 3점 획득하셨습니다.
2: 처음에 솔직히 찍었지?
3: 아이 거정석 알죠?
2: 진짜요?
3: 그렇죠.
2: 거정석이 뭐예요?
0: 바위입니다. 광물질이죠. 거정암은 사료에 섞어서 먹고 자란 돼지가 바로 약돌돼지가 됩니다. 5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따블로 가.
2: 그래, 먹고 따블로 가.
0: 약돌

0: 손세지는 거정석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질겨진다.
1: 진짜 나만?
2: 고기는 부드러워요.
0: 자, 5점입니다. 5점. 액션!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의 승리자는 바로 최인동님입니다.
1: 진짜 억울하다. 정말 진짜 억울하다.
0: 도화님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역전패를 당하셔서 좀 아쉬울 텐데.
1: 이렇게 한 방에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0: 맞습니다. 승우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네. 아쉬울 것 같아서 두 분께서 네. 대결해서 승리하신 분은 신동님이 드시는 특별 메뉴를 한 입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도전!
1: 도전!
0: 갑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 세 가지를 5초 안에 대주시면 됩니다. 시작!
1: 도화!
0: 도화!
1: 오미자, 약돌돼지, 사과!
0: 정답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 정육식당이네.
1: 준비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네. 진짜 참기 힘든 냄새와 소리와 이 비주얼이 지금 폭력적이야.

0: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이겁니다.
1: 얼마나 궁금하다.
0: 케이푸드 1등.
1: 진짜.
0: 신동이 추천하는 신동 고향 문경에서 먹을 수 있는 약돌 돼지. 나 갑자기 텐션 없댔지.
1: 근데 찐이지.
0: 이건 찐이야.
1: 찐이지.
0: 이건 찐이야. 뭐 방송용 아니야.
1: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찐으로 나와버렸어.

0: 마크로이 여러분들?
1: 나 오셨어요.
0: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신가요? 아, 네. 우리 문경의 자랑 신동님께서 아까 네. 미션에서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1: 맞아, 저예요.
0: 추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 찬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한번 골라보시죠.
1: 딱 보니까 육회 비빔밥 맛있었다.
0: 아, 탁월하십니다.
1: 육회 비빔밥 추가.
0: 약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200까지 넣어드리는 서비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제가 또 한 입만을 해야 돼서 제가 진짜 맛있게 한 입을 먹어야 되거든요.
1: 고추장 더 넣어요?
2: 더 넣어야죠.
1: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먹을 수 있어, 한 입에? 우와!

0: 문경 약돌 돼지란?
1: 돼지계의 신동이다. 아,
2: 잠깐만. 내가 기분이 뭔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돼지계의 신동이다니까. 좋은 뜻이야. 자.
3: 문경 약돌 돼지란? 오약이다. 아.
4: 문경 약돌 돼지란? 문경 그 자체다. 아.
0: 문경 약돌 돼지란? 별 다섯 개. 아, 맞아. 그냥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0: 아니 근데 둘이서 한번 찍어줄까? 둘이 뭔가 오늘 옷도 맞춰 입고 와가지고 이쁘네. 진짜 멋있다.
1: 여기가 바로 문경세제.
0: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문경세제 입장.
1: 맞아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문경 해설사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타임캡슐 광장이라고 돼 있는데?
0: 타임캡슐?
2: 예, 저기는 이제 경북계도 100주년 타임캡슐이라고 하는데 네. 23개 시군에 시군의 문화재라든가 현재 우리가 보존해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2396년에 열어볼 수 있는 문화 전수 사업입니다.
0: 2300? 2396년?
2: 예, 예.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빠른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오이죠.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지질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문경에다 매설하게 되었습니다.
0: 태종대왕 원태자실은 원자 태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2: 성주에 태실이 있었거든요.
0: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뜻깊다.
4: 400년 전 이들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0: 400년 전 선배님들 이러면서
4: 꼭 400년 뒤에 만나요.
2: 진짜 네. 알겠습니다.
0: 또 우리 400년 뒤에 여기서
2: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4: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경을 모두 여행해 봤는데 어땠어요?
5: 저는 일단 문경을 옛날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서도 좀 많이
4: 아무래도
0: 맞아 맞아 맞아
4: 그러니까 문경세제는 교과서에 무조건 나와요.
0: 사회책 이런 데 무조건
4: 나와요. 맞아 맞아.
5: 근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네 확실히 직접 와 보니까 너무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문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4: 아 도안은요?
0: 네 저도 사실 되게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맞아. 뭔가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은 맞아. 느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경치부터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가족끼리 여행 오기 너무 좋은 여행지인 것 같은 거예요.
4: 아 사실 시간만 되면 한 1박 하고 싶어요.
0: 나도 조금 더 보고 싶어.
4: 다음에 카메라 없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0: 진짜.
4: 우리 경북 문경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우리 다음번에 또 안동으로 갈 거예요.
0: 네, 안동에서 자. 또 만나길 네. 기대하며.
5: 케이푸드
0: 경북 에디션
4: 문경으로
0: 놀

내가 만든 이야기 안에서 연극을 했던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0: This autumn, too, a cinematic breeze blows through Busan.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taking place from October 6th to the 15th. Launched in 1996, the festival marks its 31st year this year.
1: To be honest, we are the same age with the Busan Film Festival. I'm also 31. So it's kind of phenomenal for me to be here at the same time as the Busan Film Festival is taking place. So I'm really happy just to be here.
2: 요코하마 류세이 배우님을 좋아해서 그대 별처럼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3: 영화를 다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고 있으니까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2: 또 배우들의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 올 때마다 되게 그 기운 받아가는 게 좋고 저도 이제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5: I think that's the best time to visit Busan. So whoever is planning to visit Busan, October is the best time. Please note it down, come here and celebrate. With all of us together.
0: It is now established as a film festival enjoyed by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Director Kim Jong-kwan's The Table, Day and Night was the opening film. Some 316 films are being screened, including 247 official selections from 59 countries. The grand prize winner from the competition section will close the festival. Our special to mark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Story brings you the movie, Some Detective. It was screened in the Vision Korea section that showcases the latest Korean independent films. Director Kim Mi-young skillfully directed with a unique perspective. Actress Yoo-ha delivered a brilliant performance in the leading role. Actors Park Jong-hwan, Yoo Myung-joo, and Choi Ji-jin, each building solid filmographies, filled out the cast.
6: 저도 혜주 씨가 소설가라는 얘기 안 들었으면 못 맞췄을 것 같긴 해.
7: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8: 아이고, 빛깔 곱다.
7: 완성된 걸 읽어봐야 알 것 같다.
9: 별말은 변하지 않아요.
10: 이번엔 5년은 걸리지 않겠죠?
0: Let's watch the movie, Some Detective. After a five-year hiatus, Hye-ju is working on a new novel. She wants to write a mystery novel with a detective as a protagonist. But she's grappling with the detective character and facing writer's block. To make matters worse, unexpected events occur.
11: 누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누나한테 연락이 안 된다던데?
12: 가봐. 분위기가 다르던데?
0: Reluctantly, Hye-ju leaves her house. She sets out to meet her ex-husband, Tae-jae's mother. Why does her former mother-in-law want to meet her now?
8: 사망보험금 그거 있지?
7: 그거 태재가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저 맹세할 수 있어요. 아버님 사망보험금 같은 거 저 있는 줄도 몰랐어요.
0: Oh, there must have been trouble over money issues.
8: 그거 내가 몰라서 그랬어. 못된 새끼. 지혜미를 바보를 만들고 나서 실토를 하네. 태재랑 같은 극단에 있었고 중학교 선배고. 그 집 누나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하더라고. 보험도 안 되는지. 몇 년간 아파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애를 그 돈을 줘서 살려냈대.
0: Well, maybe because she felt so relieved, she drinks quite freely, though it's daylight out. She wakes up to find herself at an old friend's pool hall.
13: 얼마 만이야?
0: While they happily greet one another, her ex-husband, Tae-jae, enters the scene.
13: Oh.
0: Wow, it's a whole mess of reunions.
7: 야, 반갑다. 반가울 줄 몰랐는데. 너무 기대를 안 했나 보다.
13: 넌 어떻게 된 애가? 우리 엄마가 생짜를 났다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어.
7: 네 전화번호 없어서.
0: Once a stage actor, Tae-jae had, and in dreams since she last saw him, started a cleaning service.
7: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0: What's more?
13: 잠깐만.
9: 일하나.
0: He has a new girlfriend who has a young daughter.
14: 안녕하세요.
15: 안녕하세요.
0: Several days later, Haechu has a date with her boyfriend.
16: 어, 여보세요?
15: 근우 씨 일하고 있어?
16: 어. 유리하고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15: 그럼 내가 유리랑 먼저 만나고 있을까?
16: 둘이? 그럴 수 있겠어?
15: 응, 그럴게.
0: Her boyfriend Kuno's son, Yuri, is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third year and hopes to become a writer.
17: 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15: 어, 삼수생이니까.
17: 여기다 담아드릴까요?
15: 네.
0: With a gift of books in hand, she has to where they're planning to meet. This time, she meets more new people.
15: 안녕하세요.
0: She's Kuno's friend, an urban farmer, 종이.
15: 마 종이라고 합니다. 소설가시라면서요. 어떤 추리소설 쓰실 건데요? 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Well, that's because that's all Haechu herself knows about her new book.
15: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0: Just then.
15: 여기 왜 왔지?
0: An unexpected visitor arrives.
15: 어머, 유리랑 같이 왔네.
0: Okjung, who Kuno dated before he met Haechu, drove 언니. Yuri to their meeting place.
15: 언니, 언니.
18: 아이고, 오랜만이다.
15: 오, 너무 오랜만이다.
0: 어,
15: 저기, 이쪽은 심혜주 씨.
0: The four of them greet each other.
19: 안녕하세요.
15: 반갑습니다.
0: With her boyfriend Kuno notably absent, Haechu relaxes with his friend, his ex-girlfriend, and his son. Drinking, eating, and chatting. Just having a good time. After that night, she and Yuri are a bit closer.
15: Yuri가 쓴 소설? 어떤 소설인데?
0: And they chat about his book.
20: 일기 스타일이고요. 제목이 갑충일기예요. 어떤 거 같으세요?
15: 완성된 걸 읽어봐야 알 것 같아.
20: 결말은 변하지 않아요.
15: 결말이 중요한 소설이 아닌 것 같은데.
0: After these chance encounters, will Haechu find writing her novel any easier? Novelist Haechu's unplanned encounters and unfamiliar journey. It is the movie Some Detective.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 The starting point of the film was a reflection about how a character is known through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21: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실 그 사람 자체만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동원이 돼야만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Yuha says she felt curious about Haechu and felt challenged to play her.
22: 겉으로는 좀 단정하고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과거의 사건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결을 가진 인물 같아서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They purposely plan to voice script readings together before filming.
22: 감독님이랑만 리딩을 했었었거든요. 상대 배우분들을 현장에서 이제 처음 마주했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혜주가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배우님들을 만난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혼자 캐릭터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완성된다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0: The film conveys a message about maintaining a healthy distance and reconciling with the past.
21: 과거와 연관 있는 사람들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충분히 관대해질 수 있는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용서도 잘 안 되고 자기가 너무 무결한 존재여야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작은 잘못들도 쉽게 용서를 못하는데 좀 약간만 거리를 두고 관대해져 보자.
22: 자기 안에 오래된 어떤 사람이나 기억을 떠올려 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0: an evocative story that confronts forgotten memories and relationships. This is the movie Some Detective. The character Kay's story focuses on in Some Detective.
9: 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A novelist, Haechu, is starting a new book after 5 years, but faces writer's block.
9: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0: Haechu, as she confronts her inner self, as she encounters people from her past. Actress Yuha, with years of experience on a stage, played a role. She calmly portrays the complex inner world of a character who harbors secrets and has not yet fully made peace with the past.
21: 그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처럼 보여서 너무 좋았고
22: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Embark on an inward journey together with Haechu. Screened at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the movie Some Detective.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hiding from the strong currents. On the path of Jeju's underwater ole, where powerful currents flow through, the wreck acts as a shelter and home for the fish. What was once a heap of scrap metal has become a living reef, beckoning many creatures.
1: Munsome 침몰선은 잠수함 관광객과 스쿠버 다이버를 위한 수중 관광의 목적, 또 하나는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서 인공 호철의 역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파선이 아닌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것이고, 이와 같은 인공 호철은 해양 생물들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침몰선의 경우 철선으로 돼 있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처보다 표면 부착력이 좋아 산호 같은 생물들이 뿌리 내리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몰선은 바닷속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호초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마다 침몰선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Having launched in 1972 and continuing annually, Korea's artificial reef project aims to restore coastal marine ecosystems by providing shelter and habitat for marine life. These artificial reefs on the barren sandy seabeds attract the growth of seaweeds and corals, among others, creating an underwater forest that draw in fish and other marine creatures little by little. Whether naturally formed or artificially inserted, a reef is a space where marine life thrives. Blocking the currents as it sits on the path of the underwater ole, this structure and its small and big crevices serve as a safe haven for fish hiding from predators. Recently, multifunctional reefs that harmonize with existing seabed formations have been placed, creating a balanced ecosystem for fish and forcing a healthy ocean.

0: 가정 저희가 근데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1: 진짜 많이 왔고 진짜 네. 많이 발굴했다 생각했는데 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쉬우신 거예요. 왜 여기 안 갔어?
0: 그러니까 저희가 빵집 말고 유명한 것도 많다라는 걸 이미 좀 발굴을 했는데.
1: 칼국수도 발굴했고 뭐 많이 발굴했죠. 근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 기획 잘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전현무 기획에서 딱 좋아할 만한 대전의 노포 근본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반백년 사장님의 친척이 말이죠. 집중하세요. 조선시대 상궁이었어요. 네?
0: 아 지금? 왕과
1: 사장님,
0: 남자예요?
1: 왕과 살았던 네. 여자죠.
0: 네네네.
1: 왕산이요. 네. 그것도 소락관 상궁 출신이어서 네. 그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네.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0: 조선시대 상궁은 처음이네요.
1: 그러니까 친척이 어쨌든 조선시대 상궁 출신이고 네. 수락관 상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받아서 네.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설마 여기?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설마 여기? 느낌? 여기 진짜 맛집 느낌 나는데?
1: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육개장!

0: 되면 섭외해야 돼. 안 될 수도 있어요.
1: 안녕하세요.
2: 전현무 기획에서 왔습니다.
1: 혹 전현무 기획 아시나요? 들어가서 인사드릴까요?
3: 네, 오세요. 아,
2: 저희 그 둘 먹는 거 촬영해도 되나요?
1: 저희가 무계획으로 찾아온 프로그램인데
2: 맛집이라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3: 아 근데 저희는 아유 이 보시다시피 가기도 좀 하고 주차할 데도 없어갖고.
2: 네 더 좀.
3: 방송 한번 나가면 손님들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 못 드셔갖고.
2: 차 없이 오라고 자막을 넣어드릴.
1: 주차장 없다고 저희가 아로 주차장... 따로 찍을게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유 요요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2: 몰라요? 대전. 아 미국에서 왔어요?
4: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거.
2: 이거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건 조금 과장이 좀 심하시네. 예.
4: 예. 수술하고 왔잖아요.
2: 아유 아유.
4: 이거 드시고.
2: 이 식당 소개하려고 너무 맛있다고. 아, 예. 근데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5: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저희도 사람이 없어요.
4: 3시간이 밖에 안 하기 때문에.
5: 네, 3시에 마감.
1: 아 3시에 마감이.
2: 3시에 마감을.
1: 네. 와 그 우리 샵. 마감할 때 왔네.
2: 아유,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네. 사람이 없는 게 기적이구나.
6: 몇 분이세요?
2: 두 명입니다.
6: 네. 육개장 한 가지라 두 분 네. 얘기하시면 그냥
1: 끝이
6: 나오거든요.
2: 아 다른 메뉴는 없고요.
6: 예, 다른 건 없어요.
1: 어, 근데 아까 뭐 조선시대 예. 상궁이라고.
6: 예예. 예. 수락관 상궁이셨대요. 고모 할머니가.
2: 고모 할머니가.
6: 예예. 예.
2: 아, 그때 레시피 예?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6: 예예. 예.
2: 좋습니다. 그걸로.
6: 예, 육개장 두 개.
1: 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삼성동에서 대를 이어서 육개장을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어머님은 76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어머님 고모님이 조선시대 순종임금 때 수락관 상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중 육개장을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이제 어머님이 어릴 때 눈여겨보셨다가 그걸 점수를 받으신 거예요.

0: 와, 너무 맛있어 보여.
1: 야,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저녁 장사를 안 할까?
0: 아니, 식당이 저녁 장사를 어떻게 안 하죠?
1: 그러니까.
2: 아, 나 기대 너무 되죠.
0: 빨리 나온다. 되게 심플하다.
3: 저 육개장은 주 재료가 파하고 고기예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0: 네, 파는 원하시는 대로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국물하고.
1: 고기는?
0: 저희는 고기도 돼요.
1: 고기도 리필이 된다고? 예. 진짜로요? 예, 예. 공짜로요?
0: 아유, 뭐 이거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배불리 드시라고. 와.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1: 진짜 손님은 왕이네.
0: 예.
1: 이봐, 네. 이 리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0: 그래도 푸짐한 게 좋으니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세요.
1: 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전유무게 시즌4의 첫 끼입니다.
2: 첫 끼가 순종이 먹던 걸 먹네요.
1: 그렇죠. 왕 같은 한 끼를 여러분도 드시라고. 대신 차는 가져오지 마세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2: 없습니다. 근데 육기장인데 일단 비주얼이 꾸덕해요, 거의.
1: 꾸덕해. 진해.
2: 꾸덕까지 갔어요, 육기장인데. 신기하다.

0: 진짜 진정으로 기품 있는 맛이로다. 경박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1: 이게 육개장이에요.
0: 그게 육개장이라 하는 것이다.
1: 내가 아는 육개장이 아닌데?
0: 이게 바로 수라상에 오르는 그 육개장. 아, 이게 레시피가 다르긴 하더라.
1: 아예 다른데요?

0: 되게 보기보다 막 맵지 않지?
1: 아, 매운 건 전혀 없고 국물은 제가 본 육개장 중에 가장 걸쭉한데요?
0: 걸쭉한데 또 너무 막 부대끼는 진득한 맛은?
1: 맞아. 파랑 이런 것 때문에 진득해 보이는데 먹으면 또 진득한 맛은 없고 국물을 마시고.
0: 파의 식감이 완벽합니다. 너무 허덜덜덜하지도 않고 서걱거리지도 않고 씹을 때마다 풍미가 느껴지는 매우 알맞은 식감이다.
1: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2: 옛날에 수라상에 올라갔던 전통 궁중 육개장은 그 문헌에 보면 파하고 고기만 들어갔대요. 우선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파를 제일 먼저 우룡동 시장 가서 사와요. 저희는 그날 파를 가서 사거든요. 단으로는 한 30단 사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양지를 쓰고 있어요. 양지가 기름이 많은 반면에 국거리로는 제일 맛있거든요. 고기를 솥에 안 치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고기를 한 6시간 정도 끓어야 돼요. 끓고 나면은 고기를 건져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뜯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게 저희 육개장의 특징이거든요. 육개장 국물은 고기 육수로 육개장 국물을 내요. 그 육수에 들어간 간이 있기 때문에 육개장 간은 고춧가루하고 소금 간 주로 하고 있어요.

0: 근데 서울에도 파게장이 많이 있는데 서울 파게장은 대부분 매워요. 파향도 나지만 고추기름 향 때문에 좀 묻힐 때가 나는데 이거는 그냥 파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는 고추기름 하나 안 떠 있어. 깔끔해요. 국물이 기품이 있어. 그리고 파가 엄청 많아서 맛의 중심을 딱 파가 잡아줘요. 파의 단향도 있고 파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풍미가 와 다른 육개장이랑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좋구만.
1: 그리고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기존에 알던 육개장에 있던 고기보다 훨씬 더 좀 질감이라는 게 덜 질기고
0: 고기를 절대로 찢어서 옛날 장조림 식감 같기도 하고
1: 장조림 같은데 텁텁함은 또 없어요. 아예 다르다.
0: 이게 네가 좀 낯설게 느낀 이유가 이 안에 고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식 육개장은 고사리가 많거든요. 고사리 하나도 없어요.
1: 그냥 고사리 향이 없으니까 제가 육개장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파가 많아서 또. 와, 파국이다, 파국. 이게 파국이지. 그러니까
1: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파 식감이. 기존의 파랑은 다르고.
0: 파의 막 매운 향 이런 건 아예 없고요.
1: 그러니까 파의 알싸함이 아예 없는 맛.
0: 아, 여기 사람들 밀려올 만하다.
1: 파가 아삭하진 않으니까 식감을 맞춰줘요. 깍두기랑.
0: 깍두기 맛있어 보네. 깍두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 두 개 얹고.
1: 여기는 파, 고기, 밥, 깍두기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먹으면은 입맛만 좀.
0: 아니 뚝배기 밑에서 누가 파를 밀어 올리나 봐. 계속 나와.
1: 근데 고기도 진짜 많아.
0: 파 향에 중독이 되는 거야.
1: 아, 뚝배기 해주니까 계속 온기가 유지돼가지고. 아, 아니 밑에 부분 완전 뜨겁네.

0: 사장님. 하 좀 리필하겠습니다.
1: 두 명 리필하겠습니다.
0: 하를 내가 안 먹었잖아요. 하를 리필해야 돼요.
2: 리필 좀 드릴까요? 예예. 예. 예. 네. 기다리세요.
0: 하가 맛있네요. 정말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한 그릇을 아예 새로 주시네.
1: 파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단 쓰세요?
2: 하루에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30단 정도 써요.
0: 예. 30단이 적은 거예요?
2: 근데 파만 이게 주 재료니까요. 익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아니 그나마 4시간 장사하는데 파 30단 쓰면 엄청 쓰는 거죠.
2: 아 그런가요?
0: 근데 많이들 리필하시니까.
2: 포장하면은 포장은 또 양을 더 많이.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어머 너무 많이 드시는데.
0: 네.
2: 파 조금 더 넣어서 드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라.
2: 많이 드세요.
0: 네.
1: 아멘.
0: 네.
1: 와. 야, 와. 양 진짜 많다. 예술이다. 파 좋아하면 진짜 와,
0: 이거 파친 놈들은 이거 환장합니다.
1: 아. 파가 그냥 거의 국수 먹는 것 같아요.
0: 깔끔하게

0: 와, 밥을 이렇게 말아도 파가 너무 많으니까 밥이 안 보여요. 밥, 진짜 파밖에 안 보여.
1: 일주일 동안 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좋네.
0: 파게장 거들 뿐인 것 같은데. 진짜 근본 맛인데 은은하게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너무 좋다.
1: 대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파에 살짝 달큰한 맛이 올라오면서 계속 쉼없이 중독성 있게 들어가는 맛. 계속 리필해서 먹어도 물리지가 않을 정도로 깊음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사람 사리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0: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안치마요! 아직 락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토카의 리더와 보컬 곽태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토카에서 기타 치고 있는 김두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토카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진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스웨이랑 청춘이라는 곡인데 혹시 다들 아시나요? 저희 또세 번, 아,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스웨이랑 첫 번째 버닝에 있는 청춘 들려드렸는데 저희 페스티벌에서 많이 하는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좀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0: 나한테는 여기가 지금 락 페스티벌이에요. 여기 멋쟁이들 예쁜이들 다 모였네. 모두 소리 질러! 우리 이제 다음 곡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 다음 곡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정규 앨범 첫 번째 타이 아첫 번째 곡에 수록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메리골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노래 알아요? 모르면 오늘 알아가세요! 아, 오늘 텐션 좋아요, 그죠? 저희가 이 곡을 들려드릴 때 관객분들이랑 팬분들이랑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구호가 있는데 또 후렴 가사가 아쉬운 마음은 아쉬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을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남은 가사인 아쉬운 마음대로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는데 한번 연습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오케이. 아쉬운 마음은 한번더 아쉬운 마음은 아쉬운 마음대로 아쉬운 마음은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즐거우셨을까요? 네. 오케이, 이제 뭐 자리에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백숙예술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이예요, 여러분들. 다음 곡 제목이 투모다치예요. 투모다치가 친구라는 뜻인데, 부끄럽지만 이 둘을 생각하면서 좀 쓴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끄럽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공연 주제가 사랑과 우정인 만큼 이 곡을 꼭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삶에서 저는 꼭 사랑과 우정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꼭 그 친구를 생각해주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 제목은 저희가 이번에 공연 주제였던 사랑과 우정에서 이번에 정말로 직관적인 사랑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곡 제목은 사랑해 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역시 사랑을 믿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애인에 대한 사랑, 뭐 우정에 대한 사랑, 뭐 반려견, 뭐 반려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은 우리 어느 곳에서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사랑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여기에도 있을 거라 믿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해요. 아주 정말로 직관적이거든요. 손, 머리 위로 모두 하트를 만들 거예요. 혼자 오셨으면은 그리고 일행이 있다. 일행이 있으면 하트 이렇게 반반으로 이쁘게 만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랑할 건가요? 오케이.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가자.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곡인 만큼 우리 세션 언니가 멤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0: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퉁소 연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동선 본면인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퉁소를 연주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금이나 단소 이런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자주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대금이나 뭐 단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악기인데 네. 퉁소는 큰치가 않지요.
0: 그렇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데.
1: 퉁소는 한때 전통사회 때는 굉장히 많이 연주됐던 악기였었죠.
0: 네.
1: 이를테면 고구려 시대에 고분 벽화에도 퉁소라는 악기가 나타나 있고
0: 오.
1: 고려 시대부터 해서 조선 시대까지 널리 연주되어 왔지만 이 악기가 어느샌가 흔치 않게
0: 그러니까요.
1: 되어버렸습니다.
0: 네. 요새는 정말 흔하게 연주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퉁소라는 악기가 뭐가 다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1: 아, 퉁소는 우리나라 관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안과 밖이 이게 통해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통소라고 해서 불려지게 있지만은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서 이제 대나무가 좀 묵은 대나무죠.
0: 네.
1: 그래서 치구와 갈청과 지공이 앞에 네 개, 뒤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색에 있어서는 갈대청의 떨림과 대나무의 울림이 조화롭게 때론 애절하게 때론 우렁차게 한 민족의 정서와 가장 닮은 악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퉁소라는 악기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1: 저는 아버님이 고향이 이쪽 함경도 쪽이세요. 함경도에서 일사부터 때 넘어오셔서 아버님 늘 함경도 지역, 특히 북청 지역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청 사자놀이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 그쪽에 이제 소품을 만들고 또 때로는 의원 역할도 하시면서 자연히 바로 위에 형님도

0: 북청 사자놀이에 이제 또 전승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망우리 지금 현재 구리시 교문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에서 동주헌 선생님, 집안의 어르신네 됩니다. 조그만 복덕방을 운영하셨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새로 집을 짓는 기간 동안 한 22일 동안 거기서 저녁에는 또 동주헌 선생님께서 음악을 가르쳐주게 된 동기가 퉁소를 입문하게 되는 동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매주 토요일 날 석간동에 있는 전수회관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날은 그걸로 매일 가서 매주 가서 직접 선생님들한테 퉁소를 배우게 되는데 퉁소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키는 조그만 사람이 퉁소를 불기가 좀 어려웠고 조그만 퉁소를 만들어 주니까 그것이 하나의 놀이기구 삼아 그냥 불며 다니었던 것이 나이가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긴 퉁소를 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신선식 선생님, 전중식 선생님, 그 당시 다 보유자로 활동하셨던 인간문 선생님이시죠. 직접 사사를 받고 일요일 날이면 또 그 선생님들이 교문동에 내려 건너 오셔갖고 저를 또 특별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운을 제가 또 받게 됩니다.
1: 퉁소와 북청 사자놀음 같은 이 함경도 지방의 문화, 전통 문화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가족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경 남도 놀이 중에 광천 마당놀이 이것도 선보이고 계신다면서요?
0: 네, 광천 마당놀이는 이제 퉁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연희극입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광천 마당놀이를 무대에 올리기 시작해갖고 지금 작년까지 공주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네. 출전을 하고 그런 마당놀이가 함경남도 단천군에 광천면이라고 하는 소재지가 있습니다.
1: 네.
0: 단오를 전후로 해서 눌려지는 단오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선생님께서는 그 민속촌에서 이 퉁소 공방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요.
0: 네, 벌써 이제 13년 차가 됐네요.
1: 네.
0: 한국 민속촌은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알리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파크인데 이 안에서 이제 공방 안에서 이제 퉁소를 만들고 또 단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단소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단소에다 이름을 써주고 네. 매우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직접 만들어보고 이름도 써주고 부는 방법도 알려주고.
0: 네,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 아주 부는 법을 제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1: 아이고 너무 재밌는 체험 학습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마 엄마 아빠들 같이 이렇게 놀이에 오게 되면은. 거의 우리 공방에 들려서 단소라는 악기를 통해서 우리 국악 음악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혹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나요?
0: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예. 어제께도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민속 음악 하는 친구가 와서
1: 네.
0: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유럽에서도 또한 우리 악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와서 만들어 봅니까?
0: 불어보고
1: 불어도 보고
0: 네, 악기를 소리 내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정도죠.
1: 네, 네. 뭐라 그러나요?
0: 우리 악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특히 퉁소란 악기는 물론 이제 동남아에 많이 있는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취구 갈대 청이 붙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고 모든 음이 구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1: 갈대청을 신기해할 수도 있겠군요.
0: 대금에 그 갈대청이 붙어져 있죠.
1: 네네네.
0: 퉁소에도 갈대청을 붙어져서 굉장히 갈대청을 유행에 쓰고 있는 게 퉁소입니다.
1: 네. 네. 그 한국 퉁소 연구회도 창립을 하셨고 또 그 연구회를 창립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퉁소를 접할 수도 있고 배워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퉁소 보존은 물론 이제 선생님들로 해서 계속 보존이 되고 왔었지만은 북청 사자놀이에 한정된 음악만 반주악기로 연주가 되어왔었죠. 그 이후로 2001년도 한국퉁소연구회가 민속학자 이보영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그 퉁소

0: 2017년도에 이북이 우리 음악 보존에 있어서 특히 퉁소 음악 매우 커다란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퉁소 산조도 곧 만드실 계획이라고요.
0: 저는 이제 퉁소 시나위를 주로 함경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1: 네.
0: 우리 퉁소 연구회에서 활동 중이었던 지금 퉁소 배우는 후배들이 이제 산조를 새롭게 이제 짜서 발표 무대를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곧 합니까? 곧?
0: 11월 2일 날
1: 11월.
0: 도남은 국악당에서
1: 네.
0: 퉁소 산조를 아마 세 사람이 아주 색깔 있게 아마 연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얼마 안 남았군요.
0: 예,
1: 네, 그 연주도 기대하겠습니다.
0: 예.
1: 네. 다음 무대에서는 영산 도드리를 보여주신다고. 어떤 음악인가요, 영산 도드리는?
0: 영산 도드리는 함경도 지역의 그 건무를 추는 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긴 영산, 잦은 영산, 도드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악곡들이 건무 영산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독주곡으로 제가 스스로 좀 짜서 영산 도드리라고 해서 연주되는 곡으로 독주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동선본 명인의 영산도들이 함께 감상하시죠.

한군산에 다르며 아나리 승상은 지금 대군으로 가나리고 천리천정에 나오시오. 승부가 미결돼야 천하 대사를 받았는지 어찌 요망스럽게 울음을 얻냐. 울지 말고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적은 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소름을 들어봐라. 고다

0: 홍안 제어자 천리 산장 위에다가 내어라 얼굴 보내고 오나진다 솔직히 열거나 내일이나 시별이 올거나 기다리고 바를 적어 서산에는 기울어 어진이 출물망이 몇 번이며
1: 그렇지
0: 바람 불고 비죠 오는 뒤에 홍안 거제
1: 아 그렇지
0: 편지들 이전하며
1: 아,
0: 상사고 단장회는 주야 수신 배배쳐 오나 초청환들을 들어빼고
1: 다우시고
0: 육전수전을 섞어 안쓰고
1: 아이씨고
0: 생사가 조절로 오구나 만일 흑사를 하게 되면 캔자서 안장을 하며 홀포 사장을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International oil prices are soaring.
2: 그 원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OECD 국가 중에 뭐 다른 평균적인 국가들보다는 세네 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1: A war that bega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s no longer someone else's problem. The Strait of Hormuz blockade has led to a spike in fuel prices affecting people's
3: 1,800원대였는데 어디 가니까 바로 150원 올랐더라고요. 차도 못 끌고 다니겠어 이제.
1: It's about time to rethink how we power our world. From an era of buying fuel to an era of generating electricity.
4: 전기자동차가 집에 태양광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뭐 돈 안 들어가는 거지 뭐.
1: Renewable energy is driving a more sustainable future. With nature's endless resources. The Middle East crisis started in February following airstrikes by the U.S. and Israel. The possibility of a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sparked concerns over energy security.
5: לפני שעה קלה יצאו ישראל וארצות הברית למערכה משותפת.
6: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a Strait of Hormuz.
7: Be a jointly controlled.
8: By whom?
7: Maybe me.
1: For Korea, which heavily relies on energy imports, the shock was inevitable.
2: 이렇게 봤을 때 이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중동산 원유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뭐 대체 수입 같은 걸 찾으면서 비싼 원유를 사다 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 In March, right after the Middle East crisis began, Korea's consumer prices rose 2.2% year on year, adding to the financial strain on households.
2: 결국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출입 수입 구조 같은 것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의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1: As the global energy prices keep soaring, some places prepared beforehand. Thanks to solar panels installed 3 years ago, this village has significantly reduced its energy costs. Amid energy supply concerns stemming from the Middle East crisis.
9: 안녕하세요.
10: 아,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여 계세요. 아, 네. 우리 저 태양광 발전소 회원들인데 저 운영을 어떻게 좀 잘 할까? 그거 논의하고 있습니다.
1: The village's community led

0: has achieved energy independence while generating revenue. The electricity produced here powers the village. All surplus electricity is sold. The village chief leads us to the rooftop of the community center. Installed here is a solar power system that generates electricity.
1: 요게 이제 가정용 그 마을 공용 발전소 3kW짜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전량 마을 회관에서 쓰는데 마을 회관에서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한전으로 들어가죠. 잉여 전력은 그러면 이제 이 전기 생산도 오히려 해 주는 거예요. 마을 회관이.
0: Thanks to the solar panels installed in each household, residents can significantly save their electricity costs.
1: 전기요금을 거의 안 냅니다. 이따가 보여 드리겠지만은 뭐 한 만 원, 천 원, 만 원 이하 이렇게 냅니다. 그 이제 전기 요금이 올라가니까 비싸니까 에어컨도 못 돌리는 게 어른들인데 이제 에어컨 마음대로 펑펑 돌리면 살 수 있죠. 시원하게.
0: Because of the rising fuel prices, driving has become a burden. But this village chief has no reason to worry.
2: 차도 전기차로 충전하네요.
1: 네네.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바로 충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는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요 가정용이 있고 지금 두 개인데 발전 나오는 걸 갖다가 지금 꽂으니까 생산되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죠.
0: The village also built a community solar plant wit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f Gyeonggi-do Province. Residents installed solar panels on unused land and shared the profits generated.
1: 30도가 제일 최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0: The solar panels stretching over 100 meters along National Road number 70 have become a new source of income for the village.
1: 이게 울타리에 헨스하는 원인이 아무나 들어가서 이거 고압지 전류가 흘러들 수 있거든요. 저런 막 만지고 그러면 사실 헨스도 전기 자재의 일부예요. 펜스도 다 전기 기자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이제 경관당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0: The villagers receive monthly dividends of about 150,000 to 200,000 won or about 60 to 130 US dollars. Part of the profits is set aside for a welfare fund.
3: 여기 발전소 수익률 얼마나 돼요?
1: 예, 월 한 500만 원 정도. 480에서 500만 원 정도.
3: 몇 월쯤이에요?
1: 지금 지난달은 한 500만 원 정도, 480만 원 정도. 네.
3: 몇 월이 가장 수익이 안 좋고 몇 월이 가장 수익이 좋아요?
1: 제일 안 좋을 때는 이제 12월, 1월. 그때가 안 좋고요.
3: 네. 발전량이 많이 네. 떨어지나요?
1: 네. 많이 떨어지죠. 일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0: 소동산 village in Ansang has been recognized as an example of community-based renewable energy. But this success did not happen overnight. Its residents personally monitor electricity generation and inspect the equipment daily.
1: 11kW 나왔네요. 40kW짜리 기본은. 그리고 오늘 토탈 얼마 생산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12kW 정도, 13kW 정도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40kW짜리 요건 소프트 발전소인데 많이 나온 겁니다. 흐리면 거의 안 나오는데.
0: The transformation of Sorongsan village was achieved by overcoming many challenges, including costs, technical barrier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Yet its journey toward energy independence has just begun. Solar technology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Yet the global market has already been reshaped, with China at its center. China accounts for nearly 80% of global solar energy manufacturing, dominating the global solar supply chain.
4: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중국의 과학기술이 굴기기 때문에 2차 전지건, 뭐 수소건 많은 산업과 과학기술이 중국이 저가로 따지면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0: Amid these challenges, efforts to achieve technological independence continue. This place is a hub for solar energy research, where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work together.
4: 여기는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라고 하는데요. 태양광의 연구는 고효율, 고출력, 저비용, 저탄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태양광을 혁신 기술로서 개발하고 그 혁신 기술이 기업을 돕고 또 그걸 근간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태양광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연구센터라고 하겠습니다.
0: Next generation solar technologies pursue higher efficiency, lower costs, and reduced carbon emissions. The focus is not only on basic research, but also on real world applications. 탠덤 solar cells capture more sunlight to deliver higher efficiency compared to conventional solar cells. 보기에는 bifacial solar technology allows solar panels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both the front and back surfaces.
4: 요게 이제 전면이고 이쪽이 후면입니다. 그래서 양면 모듈, 양면 태양광 모듈입니다.
5: 왜 양면이에요?
4: 예전에는 이렇게 전면만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양면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30도 각도로 뒀을 때 땅에서 올라오는 태양빛까지 반사된 태양빛까지 흡수해서 발전하게 되면 한 20%에서 30%까지 출력을 높일 수가 있고 태양빛 좋은 곳에서는 남쪽 바라보고 특정 시간대에만 자꾸 태양빛이 몰리고 에너지가 과다 생산돼서 출력 제어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해놓으면 동쪽에서 해가 뜰 때 발전하고 그다음 남쪽으로 해놓은 애들은 또 3.5시간 발전하고 다시 서쪽으로 해가 질 때 발전하면 실제로는 일조가 그 캐패시터 팩터가 한 두 배로 늘어나면서
0: Because renewable energy depends on the weather. AI-powered smart grids use real-time data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ensuring a stable power system. How does this data-driven technology keep the power grid balanced?
6: The 시스템은 LLM과 같은 AI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전력망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진단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aphs on the monitor show how quickly power flows can change. To control this variability, accurate forecasting is key.
7: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전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예측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측되는 전력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데 현재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 The unpredictability of nature is a challenge for the renewable energy sector. On overcast or less windy days, power generation plummets.
8: 결국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간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함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쓰고 있는 배터리를 활용한 기술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함께 결합되면 완벽한 에너지 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is place is developing energy storage technologies that overcome the limits of conventional batteri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storage systems must retain power for days. While lithium-ion batteries offer high energy density, challenges remain in cost and safety. This facility is developing advanced flow batteries using a water-based electrolyte.
9: 재생에너지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풍력이나 태양광이 굉장히 이제 전력 생산에 있어서 간헐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간헐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출력 변동의 그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중간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안정적으로 수요 공급처에 전기를 저장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재생에너지에는 붙어야 하기 때문에
0: Energy storage is a key technology that stores surplus electricity and supplies it when needed. By separating power generation from consumption, it improves efficiency and helps stabilize power supply.
9: Yes, this is a 전지. 흐름 전지는 이렇게 이제 물 탱크와 같이 그 전해액을 담는 탱크와 그리고 이제 그 전기를 저장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이 출력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전지의 형태입니다. 이 전지는 양극과 음극의 탱크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양극 쪽에서의 전해질이 이 펌프를 통해서 요 스택부로 들어가고 그리고 스택부에 들어가 있던 물질이 다시 펌프를 통해서 이 음극 쪽으로 오면서 스택부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그리고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0: One major advantage is that the energy storage and power generation units are separated to store more electricity. Storage capacity can be expanded by increasing tank size to meet demand. This flexible design helps save costs and improve efficiency.
9: 네, 리튬 이온 전지는 전극의 용량을 낼 수 있는 전극이 내부에 들어와 있었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키우려면 이 전체를 전부 키워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독스 흐름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전극이 액상으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고 싶으면 이 스택부는 고정을 하고 이 전해액 탱크를 무한히 늘릴 수 있어서
0: The focus now is on bringing this technology into real world applications. Once commercialized, it could allow households to store electricity and use it when needed, saving daytime solar power for nighttime use or peak rate periods. It could also enable independent power operation during blackouts or energy disruptions.
9: 보통 한 5kW 정도의 가정용에서는 필요한 그 전력량이 되는데요. 저희가 5kW 정도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스택이 2.5kW 정도 되는 지금 스택인데요. 요거 두 개 정도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해액 탱크는 8시간 정도의 전해액 탱크 사이즈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While China leads in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Korea remains competitive in key technologies. This is where the tides of the West Sea are turned into electricity. The Siwa Lake Tidal Power Station, the world's largest, generates clean energy from the ebb and flow of the tides.
10: 시와 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입니다. 25.3회가 수차발전기 10대가 설치되어 총 설비 용량은 254메가와트입니다. 조력발전소는 밀물과 쓴물의 조석 간만의 차로 발전 운영을 하며 시야 조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밀

0: 물대 발전하는 창조식 발전소입니다.
1: This power station uses a flood generation method, storing seawater during high tide and releasing it through turbines to generate electricity. With a tidal range of 9.16 meters, it harnesses water pressure to produce clean energy for about 9 hours twice a day. With 10 generators and 8 sluice gates, this power station produces 552 gigawatt hours of electricity annually, enough to supply to 500,000 people. It also cuts about 300,000 tons of CO2 emissions each year, helping accelerate the transition from fossil fuels to clean energy.
0: 시아오 조력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 에너지는 연간 86만 2천만 배럴, 그다음에 31만 5천 이산화탄소의 저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시흥시 인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사용량이며 2000cc 경유차가 서울과 강릉을 500만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으로는 30년 된 소나무를 5천만 그루 심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Renewable energy comes from natural resources like water, sunlight, and wind, which are continuously replenished by nature. They help reduce reliance on imported energy through power generation using local resources. This is why renewable energy is essential for achieving energy independence and energy sovereignty.
2: 저희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뭐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결국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 구조 같은 것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의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연 자원이 나고 있는 나라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 그리고 혹은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관계, 그런 측면에서는 완벽한 에너지 자립은 좀 힘든 구조이겠지만 우리나라만의 레버리지를 삼는 에너지 자립 같은 것은 분명히 저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War disrupts energy, and energy in turn disrupts economies. But efforts to change that reality are already underway. The transition from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to self-generated energy has begun.

0: In an era when the average lifespan is reaching 100,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turning to recreational sports to enjoy a healthier lifestyle. But as the number of people enjoying sports grow, so too does the number of sports-related accidents. To prevent injuries and accidents that can happen instantly, safety equipment is essential, not only for professional athletes, but for anyone who plays sports. The first step to enjoying sports, the surest promise you can make to protect yourself, it is wearing proper safety equipment. Wearing sports safety gear is no longer a choice, but a necessity. Today, we meet Korea's leading sports companies pioneering the field of sports safety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y. Let's begin with the first company.
1: K-스포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K-스포츠 비욘드, K-스포츠 대표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아리랑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Sharp instincts, keen insight. Former baseball player turned announcer, Kim Hwan.
1: 오늘 저와 함께 이제 K-스포츠의 이 위험을 조금 더 알려줄, 더 많은 활약을 해줄 오늘 두 분의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소대에게 자양과 시행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X-Men을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1: 자양과 그리고 씽, 그죠?
2: 네,
1: 아, 반갑습니다.
3: 저는 중국 홍콩에서 왔습니다.
1: 홍콩에서 오셨고.
4: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특히 유난히 관심이 가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3: 저는 예전에 축구 선수라가지고.
1: 아, 축구 했었어요.
3: 축구 되게 좋아해요.
4: 저는 네. 자전거 좋아해요.
1: 자전거 좋아해요?
4: 근데 네. 최근에 e스포츠 좋아해요.
1: e스포츠요? 아, 갑자기. 아, 그 스포츠도 e스포츠가 맞지. 그 스포츠도 이런 스포츠가 맞긴 합니다.
4: 맞습니다.
1: 뭐 그것도 맞는 거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부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호대랄지 아니면 뭐 이런 장치들을 좀 하게 되는데 좀 어때요? 그런 거 잘 착용하나요?
4: 집에 앞에서 하는 거 하면 가끔 안 하고 근데 만약에 큰 길이에 있을 때 우리 무조건 보호해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4: 헬멧 같은 거 안 챙기는 이유가 너무 커서 네. 그래서 가끔 약간 귀찮아서 무거워서 귀찮아서
1: 아, 무겁고 귀찮고 네. 맞아.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걸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열심히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네.
1: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 안전성 우리가 좀 잘 갖고. 어떤 또 해결 방안이 있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 비욘드, 렛츠 비긴!
0: Our first K-Sports company. They're full of innovative ideas. Meet Kodo, the company making safety helmets.
5: 아,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저희 만나려고 이렇게 나와 계신 거 맞으시죠?
6: 네네, 맞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안전한 뭔가의 보호구를 만드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여기 가방에
0: 가방에요? 네,
1: 그 물건 놓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2: 보여주세요.
0: 그냥 가방 안에 든 거예요?
1: 예, 제가 그냥 갖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0: 네. 네. 네. 뭔가 그 우리는 되게 우리를 지켜줄 거는 뭐야?
3: 가벼워요?
0: 가벼운 정도가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안 든 거 같죠?
4: 뭐 없는데요?
3: 같아요? 그냥 이 가방인 거 같은데요.
0: 아 그냥 가방인 거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열어봐도 됩니까?
1: 예, 열어보시죠.
0: 한번 예.
1: 어?
0: 뭐예요? 오.
5: What is this?
0: 이거 뭡니까? 이거 갖고 우리를 뭘 할지는 진짜 전혀 감이 안 되는데요. 자전거 이거 앉을 때 여기에 그 뭔가 아프지 않기 위한 쿠션 같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2: 저는 그 수영할 때 그
0: 판
2: 필요한.
0: 아 수영판. 아 그래 그런 느낌도 있네요.
1: 이게 사실은 헬멧이에요.
0: 헬멧이요? 네. 아니 머리에 쓰는 헬멧.
1: 네 맞습니다.
0: 에?
1: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0: 말아서.
1: 예 이렇게 접어서.
0: 아
1: 이렇게.
0: 아,
1: 헬멧으로 바꿉니다.
0: 이렇게. 아,
1: 네, 네 한번 써보십시오.
0: 어, 쓸 수 있어요?
1: 어떻게 써요?
0: 아, 그냥.
3: 오,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오, 우와.
3: 아, 어, 안 아파요.
5: An ultralight, foldable safety helmet with a brilliant design. It is easy to take out and use anytime. And it's made with powerful eco-friendly EVA foam that protects your head. SmartFlex, EVAGuard.
1: 그 자전거나 요즘 뭐 전동 킥보드 많이 타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근데 대부분 헬멧을 안 써요. 갖고 다니기 귀찮고
0: 예. 네,
1: 부피도 크고
0: 맞아요.
1: 그다음에 요즘 무게도 나가고
0: 아.
1: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항상 쓸 수 없을까? 네, 그렇게 고민하다가 특허를 내서 개발하게 된 겁니다. EVA 폼이라고요. 약간 부드러운 소재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가볍고 네, 그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0: 사실 안 쓰는 이유들이 참 많잖아요. 헬멧,
3: 네.
0: 그죠?
3: 저희도 아이돌이니까 머리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0: 아니, 그건 아이돌 뿐만 아니라 누구든 머리 망가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3: 가볍게 그냥 쓱.
0: 맞아요.
3: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망가집니다.
0: 그러니까 이게
3: 그리고 엄청 부드럽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네.
0: 너무 귀엽지 않아요?
3: 그래서 너무 좋아요.
1: 일반 헬멧들은 딱 많이 막혀 있잖아요. 구멍은 살짝 있는데.
0: 맞아요.
1: 그래서 더워요.
0: 맞아. 그런 뭔가 헬멧에 막 부한, 무겁고 짓누르는 느낌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3: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세 개 뭐가 달라요?
1: 아, 예. 이 보시다시피 이게 뒤가 좀 뚫려 있잖아요. 아 이건 약간 헬멧 모양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0: 네.
1: 해서 이게 다음에 만든 버전인데
0: 아.
1: 이게 디자인이 좀 다르죠?
3: 뒷머리입니다.
1: 네. 근데 그래도 얘가 들딱딱하고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0: 네.
1: 얘기 자꾸 지적을 받았어요. 방법을 찾아서 이게 맨 마지막에 만든 제품인데요.
0: 네.
1: 차이점이 뭐냐면 이 보시면 얘는 아무래도 좀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3: 네.
1: 물론 이제 머리가 보호가 됩니다. 넘어졌을 때 보호가 되는데
3: 네.
1: 얘는 완전히
0: 오.
1: 손이 아파요 제가.
0: 아 그렇구나. 우와 진짜 그렇네.
1: 예, 이 표면이 고분자 특수 코팅이에요.
0: 아.
1: 코팅된 거예요. 이 EVA 폼 소재에다가 특수 코팅 처리한 겁니다.
0: 오.
1: 필름으로 이렇게 해서.
0: 아이들 처음에 자전거 배우고 이럴 때 정말 무거워서 쓰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네, 쓰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걸 알겠고 또 굉장히 잘 쓰고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또 나가서
1: 네.
0: 직접 확인해보고 써보고 착용해봐도 되겠습니까?
1: 아유 물론이죠. 이거 얼마든지 착용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가 좋습니다. 나가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3: 나이스. 네.
5: It is time to test his safety helmet with a creative design.
0: 야, 근데 진짜 K스포츠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나와서 보니까 아, 지금 승현 더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너무나 이게 다용도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럼 저희가 이걸 한번 제대로 쓰고 그걸 확실히 이 체감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3: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쓰고 한번 잤어요?
3: 안산 느낌?
0: 아, 그래요?
3: 엄청 가벼워요.
0: 가벼워요. 그러니까 나와서 쓰니까 또 다른 뭔가 확실히 가벼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좋아요.
0: 가시죠. 예, 네, 가시죠. 예. 네?
5: The helmet has excellent ventilation, and with EVA foam, its superior elastic.

0: elasticity provides a comfortable fit.
1: Hey, it's all Sean there, right?
2: Yeah.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좋아. 아 기분이 엄청 좋아요.
3: 와 뭔가 시원하다 진짜.
0: Finish with a vacuum nano ceramic coating. This multifunctional smart helmet blocks sunlight and UV rays.
3: 와. 와 진짜 최근에 자전거 탄 것 중에 가장 기분 좋게 탄 것 같아.
2: 안 쓴 것 같아요.
3: 예, 네, 안 쓴 것 같죠.
2: 사실 안 쓴 것 같아요.
3: 맞아요. 조금만 타도 막 진짜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막 무겁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 무게감도 전혀 없어요. 그죠? 한번 보면은 진짜 원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헬멧 자체도 안에 젖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통풍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너무 잘 복원이 됐습니다. 생활에서 굉장히 잘 쓸 수밖에 없고 또 심플한 우리의 K스포츠의 기술력을 볼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아, 이 검정단의 평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검정단의 평가 어떻습니까?
0: Verification complete. Lightweight and compact, this all-in-one ultra-light foldable helmet is easily portable wherever you go. Made with highly elastic EVA foam and reinforced with a high-strength polymer elastic film, it protects you even during impact from head to toe. Let's meet with the second company that is leading a dynamic K-sports industry, helping create a safe South Korea. K-sports validation team, Kimwon and Sodiak. They visited a leading company in the K-sports industry.
3: 아, 여긴가 보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Striving to keep you protected from injury every moment. Smart Move series support every movement. From your hands and waist to your calves and ankles, this medical protective support provides close-fitting protection for joints at risk of injury.
3: 어떤 걸 정확하게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5: 근데 지금까지 현대에는 관절 보호대를 대부분 네. 치료 차원에서 착용을 했죠. 이렇게 딱딱하게 뭔가 고정 지지하면 맞아요. 움직일 때 방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호재를 좀 더 얇고 아. 지지해줄 때는 제대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움직임은 제한하지 않는 아. 그런 보호대를 개발을 하는 거죠.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는 맞아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 장비가 된 거예요.
2: 저는 했었어요.
3: 아 했었어요?
2: 네.
3: 어떤 거 주로
2: 근데 그 약간 전제
3: 무릎, 전체. 무릎 전체.
2: 네, 그래, 근데 그 짧은 거는 써본 적 없었어요.
3: 아, 그래요?
2: 네. 네.
5: 무릎에 그 볼 밑에 네. 쓸개 건이 있는데 네. 이 충격이 뛸 때 체중의 네. 90%가 여기에 부하가 와요.
3: 네.
5: 그래서 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쓸개 건 보호대가 생긴 거죠.
3: 아.
5: 네. 그 일상생활에 등산 취미생활에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스포츠용에 할 수도 있고 네. 정말 다치셔가지고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3: 아, 네.
5: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종목별로 다 나눠가지고 네. 그 타겟의 대상에 정확하게 맞는 네. 그런 보호대를 연구하는 거죠.
3: 네, 네. 확실히 좀 딱 봐도 네. 굉장히 얇아 보이는 게 느껴져요.
5: 네. 일단 기존에 네. 보호대를 보면
3: 보호대, 그치.
5: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3: 네, 우리 집에 있는 거.
5: 이 소재를 네오프렌이라 그래요.
3: 네오프렌, 맞아요.
5: 네오프렌. 네. 근데 이 소재는 이 안에 합성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3: 네.
5: 그 합성 고무가 통기성이 통할까요?
3: 안 되죠.
5: 통기성이 안 통하기. 디자인이 똑같아도
3: 아.
5: 디자인은 똑같아도 느낌은 어때요?
3: 완전 달라요.
2: 달라요.
3: 달라요. 두께감도 확실히 다른 것
5: 네,
3: 같고,
5: 네. 네.
3: 물론 굵기도 지금 너무 다릅니다.
5: 네.
0: It is thinner than a credit card.
5: 여기에는 합성 고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3: 네. 네.
5: 이 안에는 특수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3: 필름이요?
5: 필름. 0.000 몇 미리짜리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그 필름이 고무처럼 늘어났다가 보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나 할 때 1000번 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3: 아.
5: 몇 도에 몇 초를 해야 정말 뜯어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을 한 거예요.
3: 다 복원되는 거 확실해요?
5: 한번 느껴보세요. 짱짠하죠?
3: 짱짠해요?
2: 정말
5: 예, 세게 들어요. 짠짠해요. 짠짠해요.
2: 다시 돌아오네.
5: 이 힘이 강하죠?
2: 네.
5: 그냥 원단이라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2: 네.
5: 네 짠짠하죠. 지금 요 보호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
3: 보호대입니까?
5: 아. 국가대표들이 운동을 할 때
3: 네.
5: 스포츠 테이핑 아시죠?
3: 맞아요, 맞아요.
5: 네. 네. 스포츠 테이핑 할 때 요
3: 네.
5: 라인으로 스포츠 테이핑을 해요. 운동선수들은 트레이너들 해주고 네. 전문성이 있잖아요.
3: 그쵸, 네.
5: 일반적인 분들이 운동을 할 때 테이핑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비용이 일회용이에요. 한번 붙인 다음에 또 띄고 또 붙이고 치고 맞아요. 해야 되니까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네. 비용이. 이 보호대를 착용하면 스포츠 테이핑의 효과를 가지게.

0: Immersive technology. Now, let's begin the verification.
1: 대결을 해볼 텐데요. 총 세 번의 골을 넣은 먼저 넣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찼으면 오른쪽에 찼고 팔꿈치도 왼쪽에 찼고 오른쪽에 찼고 확실하게 본인들이 비교하면서 또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네.
1: 알겠습니까?
2: 네. 네.
1: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또 검증하는 단계니까
2: 네.
1: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자, 점프를 하겠습니다.
2: 점프, 점프.
1: 자, 준비.
3: I can, bro.
1: 시작. 자. 자, 3점 내기예요. 하나당 1점. 자, 들어가면서
3: 레이어
1: 들어가세요. 자, 싱이 1점. 1대 0. 자, 싱이 볼. 야, 1대 0이에요, 지금. 오!
0: Moving, running and jumping. Your joints take impact with every move. Injuries can happen the moment you least expect it. This medical protective brace provides a snug fit to help protect your joints. Featuring 8 multi-layer construction with powerful silicone compression, this support showcases a smart fit's superlative technology. Enjoy your favorite sports with more freedom of movement and safety. What are the results of the validation team's basketball challenge?
1: Shot!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싱이 세 골을 넣으면서 싱이 3대 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보호대를 찬 검증을 해야 되는 우리가 검증단으로서 네.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 뭔가 본드 느낌이에요.
1: 본드 느낌?
2: 본드, 네.
1: 착 달라붙은 그런 느낌?
2: 맞아요. 꽉 잡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뭔가 안정감도 있고.
1: 안정감도 있고.
2: 그리고 이적성 땀 확실히 계속 나거든요.
1: 네.
2: 이 정도는 계속 뭐 느낌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아, 땀이 나서?
2: 네, 여기 약간 시원하고 약간
1: 아, 그래요?
2: 뽀송해요.
0: We compared joint protection level using a thermal imaging camera. Clearly, the area covered by the protective brace shows noticeably less temperature increase.
4: 그냥 만족반이 약간 가벼워요.
1: 아, 가벼워요?
4: 네.
1: 어, 너무 편안하게 농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4: 네.
1: 무릎하고 아, 발목.
4: 근데 진짜 가벼워요.
1: 아, 그래요?
4: 진짜 너무 좋아요, 느낌이.
1: 자, 그래서 오늘의 검정단 두 분의 감정 평가는?
0: Perfect! K-Sports Beyond is reaching the world. Verification complete.

진짜 감이 이렇게 많이 열릴 줄이야. 겨울까지 딱 냅둬갖고 홍시 먹으면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와, 잘 익었다. 강아지 잡초 먹어도 되나? 검색해봐야겠다. 아주 좋다네요. 쪼면만 먹어볼래? 응. 맛있어? 애기 고양이 너무 귀여워. 나 눈 맞췄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한식의 매력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집밥과 손맛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최고의 집밥을 가릴 최종 경연이 펼쳐집니다. 과연 영광의 1위를 차지할 팀은 누가 될까요?

0: 심사를 보실 때 어떤 위주로 심사를 보실 건가요?
1: 지금 한식이 식문화를 넘어서 큰 컨텐츠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음식을 글로벌 산업화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관점을 한번 지켜보면서
2: 저는 이제 외국인이나 다다 보니까 조합이 잘 맞을지 외국인 입장에서도 입맛을 맞는지
3: 외국 분들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대하시는 마음이나 그리고 양념에 대한 것 어떻게 연결되어서 맛있는 집밥이 만들어지는지를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네. 자 그럼 이제 코리안 쿡오프 심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은 총 두 번의 미션을 치르게 되는데요. 각 미션이 끝날 때마다 3명의 심사위원분께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의 미션을 모두 합산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우승팀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우와. 한국을 기념할 수 있는 부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할 팀은 누가 될지 글로벌 한식 컴피티션 코리안 쿡오프 지금 시작합니다.
4: 파이팅! 우리 뭐?
0: 코리안 쿡오프 이번 대결의 주제를 공개해 주세요. 저기 경연장 한가운데에 다양한 한식의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위에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재료가 있을지 재료 공개해 주세요. 와우! 5분간 작전 회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5분 안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5: 우리 양파 갖고 올 거야.
6: 양파.
5: 양파갖다가 무침을.
6: 와 진짜?
5: 토마토 하나만 집어. 나머지 내가 집에 각종 난초 채소 같은 걸 집어가지고.
7: 비슷하지 않은 요리 해야 될 것 같아. 비빔밥 같은 거 만들어 볼까?
6: 비빔밥? 뭐 있어요 어머니? 소고기는 호박국가도 되고 아니 잡채해도 되고
5: 김치찌개 같은 거는 괜찮은데 김치가 없어요. 불고기하고 내가 된장찌개를 두 개를 하면 괜찮을까요?
0: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5분 안에

0: 재료도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1: 네.
0: 어머, 이거 상의가 끝나셨으면 재료를 지금 당장 가져오셔야 돼요. 선착순이에요 이게. 재료가 예. 네. 원하는 재료를 못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2: 어떻게 가져?
3: 아니 이거만 넣고
4: 감자 하나 넣고.
3: 아니.
0: 싸운다.
3: 싸우지 마세요.
2: 보호해드릴게요.
5: 간장마에도
6: 소나물 넣었어. 계란 두 개.
0: 자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얼른 이제 재료 골라 주셔야 돼요. 30초 안에 재료 다 못 고르시면은 배달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모두 원하는 재료들을 가지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대결 밥도둑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2: 시작했어요.
0: 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2: 있어.
3: 따끔. 엄마 이거 할 수 있을까요?
7: 물.
3: 엄마 물 됐어요?
2: 어, 어, 어, 됐어요?
3: 조금 더?
8: 이따 나중에.

0: 아니 근데 이쪽 팀은 재료가 굉장히 심플해요. 고추, 양파, 쪽파밖에 없어요.
1: 좀 간단해요. 양파 무침.
2: 무침, 양파 무침.
1: 쉽게 빨리 젊은 분들이 빨리 해먹을 수 있는 거.
2: 너무 식재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여기 앞에는 진짜 대단하시죠.
4: 네. 요새 유튜브에 저거 밥 도둑해가 리소스 저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에요. 이게 소스라고 병으로 담아갖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제일 현명하신 것 같은데. 네.
2: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양념장인 거지 어떤 하나의 반찬의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영양 밸런스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0: 저 우리 엠마 팀은 여기도 굉장히 채소 쪽이네요, 다.
1: 네, 채소 쪽으로 순전하게 네. 상큼한 겉절이 여름날 찬밥에 좋지.
0: 너무 좋죠. 상추, 깻잎, 쪽파, 오이. 토마토도 있나요?
1: 토마토도 많이
0: 또 오이고추죠, 이거는?
1: 오이고추 아,
0: 오이고추까지. 네. 네. 자, 우리 뒤돌아 팀은 계란, 당근, 쪽파, 토마토, 소고기.
5: 네. 1등으로 가서 물건을 딱 잡으려고 했는데 늘 앞에서 이러고 있는 바람에 우리 키가 적잖아요, 제가. 그 뒤로 쳐졌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중에 계란이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계란 3개 가져왔어요.
6: 엄마가 우리 계란찜 그냥 하자 하니까 엄마 나 계란찜 좋아해요. 그냥 해요 해서 제일 쉽고 한 번 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5: 도다시 이리 와봐. 이거 채 좀 썰어. 더. 이거 한번 썰어봐. 이거 이렇게 네. 알았지?
6: 네. 응,
5: 한번 해봐.
6: 얇게.
0: 이 도마의 싹둑싹둑 소리가 굉장히 집 같은데 이쪽은 뭐 애호박, 콩나물, 고추, 목살, 양파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7: 남미 사람으로서 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집밥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쉽게 만들어야 되니까 30분 같이 그래서 우리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비빔밥 합시다.
5: 이거 육수 먼저 낼게요. 여기 세다.
0: 아 오이고추까지. 예. 네. 자 그리고 이쪽은
8: 육수팩에다가 저희는 된장찌개하고 불고기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코 앞에 된장이랑 고추장 봤거든요.
9: 어떤 요리를 만들 뒤 상의를 하신 뒤 필요한 재료를 직접
10: 단짠 단짠의 메뉴가 있어서 밥도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11: 그러면 고추장 좀 넣을까요?
10: 살짝 아니요, 아니요. 불고기는 안 넣어요.
11: 네.
10: 자, 이거 그러면 이거 다 쓴 거는 그냥 올려서 넣나?
11: 네. 뭐 여기 가운데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6: 됐어? 됐죠, 언니.
0: 뒤돌아 씨 굉장히 열혈 칼질을 하고 계시고.
5: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6: 진짜요?
5: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우리
5: 너무 잘하죠?
0: 야 우리 뒤돌아 씨는 지금 또 이제 계란을 또.
3: 아 지금 노른자가 잘 안 터지고 있어요. 네.
5: 이거 그러면 이리 와봐봐. 이거 하고 있어봐. 이거. 이건
6: 이렇게 네. 어머니?
5: 이거 봐 이렇게 코카 하는가 이렇게.
6: 코카요?
5: 이렇게. 여기다 소금 좀만 넣어줘.
6: 얼마나요?
5: 너무 많아. 됐어 그만. 여기다가 참기름.
10: 그러면 저는 네. 여기다가 네. 그 이제 된장국 끓일 걸 여기다 할게요.
12: 좋아요, 좋아.
11: 너무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어서 조금 찢어지게.
10: 그렇게 하시면 돼요.
3: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0: 시간 자 현재 24분 남았습니다. 24분.
3: 아 저기 있구나.
0: 자 24분 남았어요. 24분. 여기는 벌써 지금 육수 냄새부터 너무 좋고. 야, 우리 너무 지금 맛있는 지금 재료들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10: 맛있어요.
0: 야, 우리
11: 예. 얘를 썰어요?
10: 네, 그거는
11: 일단 길게
10: 양파처럼 동그랗게?
11: 양파처럼 오케이.
12: 퓨션 팀이랑 들료라 팀 직접 이제 배경이 발주를 하면 나머지는 어머니는 해주세요. 안전하게.
2: 아, 그러네요. 근데 외국인이 칼질하는 거에다 더 점수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2: 그렇죠, 이 노릇을.
2: 네네.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12: 소금일까요? 네. 있습니다.
2: 얼른 여기다 생강 좀 넣어주세요.

0: 요거는 고추하고 오이하고 오이가 많아서 요거 했어요.
1: 아니 근데 지금
2: 여기 너무 용이했어 보이는데.
1: 야 이거 소고기.
3: 물을 한껏 두 컵 부었는데 끓지를 않는 거예요.
4: 왜?
5: 물을 계란 끓지?
6: 왜 안 끓이지?
5: 이쪽이 나가면
3: 불 이게 더 센가? 저기
5: 앞에게 더 센 봐봐.
1: 자 이번 미션이 밥 도둑 미션이어서요.
5: 아니 앞에 거 넣을까요?
3: 아, 네. 이거 다 끓는지.
5: 앞에 거 넣을까요?
1: 네, 그러니까.
5: 어떤 거 썼어요? 똑같아요 엄마. 똑같아요.
3: 불 좀 사용할까요?
5: 아니요 여기 딴 거 해야죠.
3: 당신들 다 막 여기 몇 가지를 하면서 이 이분을 중에 큰 불만 다시 다 쓰는 거야. 하나만 잠깐만 쓰면 되는데 잠깐만은 바꾸자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1: 자 계란 후라이까지
0: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비빔밥에 올라가요? 응.
0: 아니야 같이 해서 썰어버렸어.
7: 조금 더 넣을까요? 조금.
0: 이거 구워주세요 그럼. 네.

0: 저희 1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1: 우리 이제 끝날 거예요. 스피드로 보자고 우리는.
2: 자, 잠시만요. 우리 엠마. 엠마 씨는 너무 요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행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어시스트 해드리는 거예요.
2: 어시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엠마 씨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 아니, 엠마가 다 했어요.
2: 엠마 씨가 다 했어요?
1: 다 시켰어요.
2: 믿겠습니다.
0: 네. 힘든 거 하는 거죠?
2: 그럼요, 그럼요. 근데, 네. 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0: 네. 요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드셔봐. 어떤가? 간이 맞으시나? 맛있어요?
1: 맛있어요.
0: 1등이야, 1등?
2: 살짝 소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아주 그냥.
0: 싱거워?
2: 아, 아니, 달달해요.
1: 허세처럼.
0: 셰프처럼 이렇게.
2: 와. 완벽해요.
0: 완벽해요? 와. 응. 그러면 이제 이렇게.
2: 혹시 맛 한 번만 봐봐도 돼요, 제가?
0: 네, 맛 보세요.
3: 여기에서.
2: 아, 여기서? 밥이 필요하죠? 바로 땡기죠?
0: 밥 필요하죠?
2: 밥 어디야?
3: 밥 어디야? 밥이 어디 있어요?
4: 안토니오 팀, 저기 푸샤누 팀, 들도라 팀은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도우면서 재료 만들고.
2: 팀플레이가
4: 네, 네, 네. 팀플레이 뭐, 하는 거니까.
1: 눈에 보이네요, 이때?
4: 네, 네.
1: 눈에 딱 보이네요.
4: 어머니 뭐 해줘요? 어머니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했고
5: 그러니까 요리의 진행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더라고요.
6: 파이팅! 잘한다!
5: 이거 뭐예요, 어머니? 어? 육수. 오.
4: 이거를 이렇게. 네.
5: 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4: 이거랑 하고.
5: 하도 다 넣고.
4: 다 넣고.
5: 아. 다 넣고.
4: 네.
5: 한번 져서.
4: 만?
5: 물? 물?
4: 조금만.
5: 하고, 그럼 뭐요?
4: 이걸 다 안 넣는 거예요, 나도.
5: 이따가? 어,
4: 지금 이거, 넣어. 지금 넣어.
5: 지금. 이거 다 넣어?
4: 다 넣어.
5: 응, 옳지.
4: 다 넣고.
7: 여기다가, 가에다가 뺨.
4: 예쁘게?
7: 응, 이쁘게.
4: 네. 하고,
7: 내가 소스 만들 동안에.

0: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오케이. 오케이.
1: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푸시앤무 엠마 쪽 테이블은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2: 우리 하나 완성됐어요.
1: 벌써. 네, 아, 이미 하나 완성됐고.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시간은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반 이상이 지났어요, 지금.
3: 엄마, 나 뭐 해줘요?
4: 응. 여기다가 넣어놓을까요, 어머니?
5: 다 됐어요.
3: 다 됐어요?
5: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봐. 오. 아. 끝내줍니다.
3: 여기다가 넣을까요, 어머니?
5: 수저, 수저,
3: 수저. 수저.
5: 완성!
3: 우리 완성됐어요!
1: 어, 벌써 완성됐어요?
3: 네, 네.
1: 자, 지금 그러면은 자, 지금 딜도라 엠마 팀 두 팀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빨리 한 게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네, 이게 사실 음식은 또 이제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 네.
1: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1분 남았습니다. 11분.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5: 주변 배운 것 같은데, 엄마? 엄마, 물, 따가운 물.

0: 아, 글라디스 팀도 지금 이제 플레이팅 중이죠. 네. 네. 어머니 저 요거 여기 양파 냄비에 붙어 있는 거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1: 예. 없어요.
2: 이건 아주 순수해요. 이건 순수한 맛이야.
1: 괜찮아요?
3: 완성 됐어요.
4: 향이 미쳤어요, 벌써.
1: 그쵸.
4: 아, 미쳤다, 미쳤어. 1등이야, 1등. 여기 안에 1등이야.
5: 둘, 셋.
1: 보글보글보글보글.
4: 밥 좀 주세요. 국자를 하실 거죠?
1: 네, 이렇게요. 이렇게.
4: 좋아요, 좋아요.
1: 이렇게 하고.
0: 저희가 완성! 아, 네네네. 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이도라 팀, 엠마 팀, 그리고 푸셰프 팀 완성이 됐고요. 우리 글라디스 팀 완성됐어요?
3: 완성됐어요.
0: 아, 지금 이제 그러면은 네 팀이 완성됐고 우리 안토니오 팀만 지금 요리가 완성이 안 됐어요. 자, 지금 시간은 9분 남았습니다. 9분.
6: 아. 네.
7: 이거 비빔밥에 들어갈 거예요?
0: 나머지 팀들은 다 이제 플레이팅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어요.
7: 썰어 얼른 이렇게.
8: 그 요리 하나만 아니었어요. 우리 비빔밥도 만들고 그리고 고기도 따로 하고 같이 만들어서.
7: 집밥이니까.
8: 네.
7: 좀 아쉬웠어요. 예쁘게를 못 만들어놔서. 이게 세팅을 못했어요. 할 새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담은 채로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8: 맞아요.
7: 여기는 여기다 놔요. 됐습니다.
0: 어, 지금 다 끝났어요?
8: 네네.
0: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팀이 시간 3분을 남겨두고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를 완성하신 순서대로 심사위원분들께 평가를 받을 텐데요. 엠마 팀의 음식.
10: 여름 채소로 꽃초리 만들어봤습니다.
11: 프랑스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라해서 그들의 식생활, 식문화 안에도 들어가서 같이 융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2: 라이트하게 양념을 많이 쓰지 않으셔서 그 상큼하면서도 식재료의 그 살아있는 맛이 같이 느껴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10: 아, 감사합니다.
0: 밥도둑 미션 이어서 딜도라 팀의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13: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12: 달걀찜을 하면 고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전 정말 단백질 폭탄으로 고기를 넣어주셨는데 약간 고기에 단단할 수 있는 그 질감을 토마토를 같이 넣어주셔서 되게 먹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고명으로 쓰실 때 깨를 조금 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4: 조금만 넣고 사실은 왜 많이 넣었냐면 그것도 하나의 영양분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좀 넣었던 것이 좀 과했나 봐요.
0: 세 번째 글라디스 팀의 요리입니다.
15: 양파 반찬 만드는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반찬이에요.
16: 끝내신 거 같아요.
17: 외국에서도 양파가 메인 부자재로 전하나요? 마늘이랑 양파 많이 사용하는데 이 데친 상태는 사실 스튜어에서만 먹는데 근데 이것도 외국에서 충분히 인기 많을 것 같아서
12: 저는 음식을 만들 때 약간의 다섯 가지 영양분에 대한 조화로움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다진 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조금 첨가되어지면 영양도 풍부하면서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았고요.
2: 근데 거기 고기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빨리 젊은 분들이 빨리 해먹을 수 있는 거. 고기 넣을 것 같으면 고기 넣죠. 그것만 상큼하게 먹으라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0: 자, 이어서 푸시무 팀 음식입니다.
4: 저희 음식은 미니 백판이에요.
17: 당연히 외국인들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토끼고기. 단점 하나 주자면은 고기는 조금 더.
4: 네.
12: 된장찌개는 된장과 고추장의 배합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끝에 느껴지는 그 고추의 칼칼한 맛이 되게 입맛을 당기는 그런 된장 구수한 맛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0: 마지막 팀의 음식이죠. 안토니우 팀의 음식입니다.
3: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이런 야채들 있는데 이렇게 비빔밥처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비빔밥 만들었습니다.
5: 우리를 잘 끝까지 잘 해주세요.

0: 베네수엘라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보면은 식문화가 상당히 베스티벌 많지가 않죠. 이 건강한 내추럴한 음식이 그쪽에 있는 식문화랑 잘 어울려서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1: 소스를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신 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2: 저는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양념이 그렇게 맛있어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3: 어떤 분이 되게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한숨 반숨 이렇게 먹으면서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조금 만족했던 것 같아요.
1: 네, 고맙고요. 네.
4: 밥도둑 미션 총 5팀의 시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제 손에 있습니다.
5: 빨리빨리 해주세요.
4: 빨리빨리요?
5: 궁금해요.
4: 과연 1위를 차지할 팀은 누가 될까요?
6: 저의 음식은 미니 백반이에요.
7: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양파 반찬 만드는데
8: 여름 채소로 꽃조리 만들어봤습니다.
6: 가장 심플한 거 비빔밥 먼저 생각했습니다.
9: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찜입니다.
4: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10: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할 거예요.
3: 골등 아니고 우리 1등.
11: 뭐든지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달성을 해야지만 제가 속이 후련해요.
5: 좀 1등까지 노려보고 싶다.
4: 1등은요?

0: 총 289점을 획득한 안토니오 팀입니다.
1: 기분이 좋았어요.
2: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이게 아 뭐 잘하면 뭐 3등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걸등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3, 4등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1등 했다고 했으니까 너무
1: 깜짝 놀랐어요.
2: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기뻤어요. 아 역시 진짜 즐기면 결과 나와요.
3: 조금 더 내가 악착같이 났을 걸. 어 이거를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0: 안토니오입니다.
4: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우리한테 독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5: 1등을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안토니오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우리도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등 했던 것 같았는데 그 한 발꼬락 정도 앞서서 다른 팀이 자꾸 우리 거를 훔쳤던 느낌이에요. 아쉬움이 있었어요.
0: 코리안 쿡오프 최종 우승은 두 번의 미션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너무 1라운드 점수로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코리안 쿡오프 두 번째 대결 K 특산물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6: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공연 봄날은 서울특별시에서 청소년 문화시민 육성 프로젝트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세비야 이발소 오늘은 사랑 영업중은 이번 2026년 공연 봄날에 20개 작품 중에 유일한 오페라 작품입니다.

0: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미래 우리 관객인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오페라를 좀 심도 있게 압축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작품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이나 그 뼈대를 잘 살리면서 청소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한 6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대한 집중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모두 압축을 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1: 아, 오늘도 유튜브 구독자 엄청 늘겠구만. 안녕하세요. 유튜버 피가로 인사드립니다.
2: 유튜버 피가로?
1: 피가로! 야호!
3: 백장님 또 까칠하시네.
1: 아, 예. 백장님 오늘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요?
4: 아, 내가 말이야. 한 달 전에 이 오류 올리브 땡 앞에서 내가 당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지. 오.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를 쫓아서 어디 사는지 수소문 하다가 겨우 알아낸 게 저기 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1: 어? 저기 로지나네 집인데.
4: 로지나라고 했나?
1: 네, 로지나네 집이에요.
4: 아,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알마비 박당과 매일 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
1: 아, 그게 로지나가 살고 있긴 한데. 로지나네 집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바르톨로라고 하는 사람 집인데요. 그 로지나랑 둘이 동거하고 있어요.
4: 동거? 아,
5: 그 한글 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객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할 법한 유행어 같은 것들도 많이 섞었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페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이 무대 규모에 맞게 전자 오케스트라 이 오르간인 일렉톤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로 해서 거의 풀 오케스트라에 편성을 해서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 극적인 어떤 흐름이나 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또 로시니 오페라에 중요한 건 코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더해서 대사에서도 뭔가 학생들이랑 더 공감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더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장치들을 저희가 잘 설치를 했습니다.

0: 처음에는 아 지금 그 목소리가 내 마음에 콕 박혀버렸어. 나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꼭 이루고 말겠어 라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사실 나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만약에 내 사랑을 방해하면 내가 독사가 되어서 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이런 재밌는 내용과 아름다운 그 스케일이나 고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나가!
2: 바로 또.
1: 로지나! 피가로가 여기 왜 온 거지? 너네 둘이 못 꾸미는 거 아니야? 아, 요것 봐. 그 손가락 어떻게 된 거야? 잉크가 잔뜩 묻었잖아!

0: meglio in postura, meglio, meglio, meglio, meglio. Vi consiglio, mia carina, un po' meglio in postura, meglio, meglio, meglio, meglio. Vi consiglio, mia carina, un po' meglio in postura, sì, sì.
1: 지금 어떤 사는 사람들의 얘기나 옛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 사는 얘기는 다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에 대한 주제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하여금 마음에 와닿는 어떤 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로시니의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로시니의 음악은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고전이라는 것이 이 어떤 유행을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오페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Ora vi tiri voglio carica il vostro foglio perché non fosse inutile il mio travestimento
0: il suo travestimento bravo bravissimo sora non so bravo bravi
3: pace
0: taglia bricca privanti bricconi

0: avete giurato di far crepare.
1: Ma sì, ma
2: 알고 보면 좀 익숙해지면 사실 많이 좋아하시는 뮤지컬이나 이런 장르처럼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씩 많은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이 쌓여서 오페라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도 또 평생 즐길 수 있는 또 문화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3: 진실한 사랑으로 당신 앞에 선 이 사람은 세비야의 백작 알마비바. 내 사랑을 받아주시겠소?
4: 어머나, 그럼요.

0: We met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e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소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